연화대 합설문은 조선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모와 연화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타를 쓰고 추는 항모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회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놀이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놀음.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다양하게 노는 전문 연예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만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버나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옥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덕이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아, 또 맛있네. 웃음 나는 줄 아는가 봐. 아이고.

0: 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1: 그동안 신민겠어.
0: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중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복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자비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이기는 대상은 춤을 추고
1: 팔아! 안 팔아 이기려면! 안 그러면 못 이긴다!
2: 아 이거 돈 땡기라!
1: 이기려라!
3: 돈 땡기라!
1: 들어와!
3: 돈 땡기라!
4: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 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모시짜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 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 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반은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걱정 근심 다제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돌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하도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린 입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되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산 모시를 만나봅니다.

하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0: 이곳에 오니까 마음이 좀 고즈넉해지고요.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1: 맞아요. 쫙 들어오면서 이리오너랑 고선발로 마중 나올 것 같아요.
0: 걔 누구 없느냐.
1: 그러니까요.
0: 네. 여기가 은평 한옥마을인 거죠?
1: 네, 맞아요. 여기가 외국인들한테 핫플레이스예요.
0: 저도 처음 와봤는데 너무 아기자기 예뻐요.
1: 그죠? 네. 그리고 약간 좀 문화 공간도 조그맣게 되게 많아서 가족들이 놀러오기 딱이에요.
0: 네.
1: 그리고 여기에 아주 재밌는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0: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게 북한산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북한산 자락을 쫙 품고 있어서 왠지 기운도 좋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1: 맞습니다.
0: 어떤 곳인가요?
1: 삼각산 근암미술관이에요.
0: 삼각산이 제가 알기로는 북한산의 옛 이름 아닌가요?
1: 맞습니다. 삼각산이고 금암미술관이잖아요. 금암, 검은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그래서 금암미술관이라 이름이 네. 지어졌어요.
0: 재미있는 전시가 열리고
1: 맞습니다.
0: 있다면서요?
1: 이곳에서 초등 미술 교과서 밖으로라는 전시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교과서 속 화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0: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네. 또 지금 방학이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데리고 있느라 지치실 텐데 네.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들을 원화로 보는 느낌
1: 네.
0: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야,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실제로 보는 그 느낌.
1: 주말에 많이 올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진짜.
0: 여기 놀 것들이 많아서. 또 누구나 금암이구나. 그래서 검은 바위라 금암이구나.

0: 미술관은 처음 와보거든요. 네. 약간 진짜 시골 할머니들에게 놀러 온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컨셉도 굉장히 좋아요.
0: 네,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이 바로 저 사과 작품인데요. 약간 얼른 집에 가지고 그러니까. 한 입 딱 베어 물고 싶을 정도로 극사실 회화 뭐야겠죠?
1: 저 특유의 그 캔버스를 넘어서는 네. 마치 입체감 있는 그 느낌 때문에 네. 더 좋아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사과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밖으로 신문지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네.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1: 경북 영천 출신인데
0: 역시 사과의
1: 사과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를 극사실로 그리는 거죠.
0: 이런 그림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1: 좋아하죠.
0: 사진일까 그림일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1: 서로 맞추기 놀이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뒤에는 또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 있어요. 요즘에도 이런 거 많이 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얼만큼 컸나, 누가 더 큰가 이런 것들 하는데 맞아. 역시 제목도 키재기 꿈꾸기.
1: 꿈꾸기 재밌다 이거. 네. 근데 약간 이게 보면은 표정이 너무 살아있어요.
0: 그러니까.
1: 개인적으로 그림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려면 네. 표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이 친구는 지금 놀리고 있어. 저 작다고.
1: 아, 지금 놀리는 거군요.
0: 그죠? 아, 놀리는 것 같아.
1: 그리고 지금 이 친구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 아, 조금이라도 더 친구보다 크게 보이려고 고개를 이렇게 쭉 빼고.
0: 그러니까.
1: 예, 손가락에 힘준 거 보세요.
0: 이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키가.
1: 표정도 너무 귀엽다.
0: 재밌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1: 네. 이쪽에는, 어머, 너무 재밌는 작품이래요.
0: 산수를 담다.
1: 근데 노란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안에 산수가
0: 들어있네. 제가 볼 때 이거 약간 미술 수업 시간에 네. 이런 거 약간 만들어보는 거 했었을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체험해보는 거.
1: 네. 미술 작품이라고 어렵게 다가가는 그 시기라기보다는 아 이런 것도 그림이 될 수 있구나 혹은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교과서에 많이 실리는군요.
0: 이런 작품은 진짜 약간 수업 시간에 상상해보면서 만들려고 하는 딱일 것 같아요.
1: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0: 네, 가보시죠.
1: 우와, 찰칵 세상 모든 것을 담다. 야. 지금 이곳은 그림인 것 같으면서도 사진인 것
0: 그러네요.
1: 같으면서도 7살 엄마의 고향 바다라는 네. 작품인데
0: 근데 이 작품은 헷갈릴만한 게 네. 꼴라주 작품이에요.
1: 그런 거죠?
0: 그죠, 꼴라주
1: 사진이랑 섞여 있는 거죠?
0: 네. 여러 풍경을 더해놨네요.
1: 그렇죠.
0: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너무 좋다.
1: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긴 마을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네. 지금 종이배들이 떠다니면서 아 이런 작품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아이들이 느낄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네. 아 이런 게 지금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제 이쪽 작품 너무 재밌어요. 우리 여학생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예. 핑크 프로젝트.
0: 꼭 약간 핑크색 좋아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1: 네. 야, 아니 귀여운 이 표정 좀 보세요.
0: 약간 새침하다.
1: 네.
0: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학생 때는 여자아이는 분홍색, 남자아이는 파랑색 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편견이 아닐까.
1: 그 요즘은 남자아이를 키운 엄마들도 핑크색을 많이 입히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의외로 좋아. 저희 아들도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0: 아, 그래요?
1: 네. 이 가운데 서 있는 아이의 포즈와 표정이 너무 귀엽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너무 강렬하면서 약간 사탕 같아서 좀 먹어보고 싶은 네. 마음도 들고요.
0: 이 작품은 사실 회화가 아니라 사진이에요. 사진으로 만든 모란도인 거죠. 그리고 사탕 사진이네요.
1: 아, 사탕 맞아요?
0: 네, 사탕이에요. 사탕으로 만든 모란도?
1: 아니, 너무 먹음직스러운 모란도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모란도 생각하면 예전에 진짜 어떤 전통 회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현대적이고 네. 빨간색 바탕이 주는 그 강렬함이 아주 인상 깊네요. 재료의 변신.
0: 또 이 제목 보면서 상상해도 좋겠다.
1: 그렇죠. 네.
0: 이 작가님은요, 김현준 작가님은 네. 조소 출신, 조소 전공이에요. 그래서 약간 길거리에서 버려지거나 못 쓰게 된 것들을 주워와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주죠.
1: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의자이지만 네. 가까이서 보면 박스.
0: 그러네요.
1: 폐기되기 전에 박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의자가 만들어졌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0: 너무 잘 만들었다. 귀여운데요?
1: 네. 사실 일상 속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또 하나의 작품을 탄생할 수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 또 다른
0: 그럼요.
1: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0: 네. 학교 미술 시간에 네. 체험학습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1: 사랑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야, 어머, 엄청나게 큰
0: 와.
1: 말이 있어요.
0: 네.
1: 밴딩 매트릭스 말.
0: 와, 이거 되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동물 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1: 네.
0: 약간 정보화 시대의 그런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죠.
1: 와, 뭔가 가상현실과 그다음에 말이라는 조각이 주는 그 묘한 어우러짐.
0: 네.
1: 눈이 부실 정도의 그 LED가 빛나는 게 아, 얼룩말도 됐다가
0: 아, 그러네요.
1: 글자도 지나갔다가
0: 와, 아이들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1: 네. 지하에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0: 네. 전 개인적으로 이 지하에 있는 작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왜요?
0: 귀여워가지고.
1: 아~ 와. 내 옆에 예술이라면서 아~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들이. 우와.
0: 윤성남 작가님은 이렇게 뭔가 설치도 하고 회화도 하고
1: 맞아요.
0: 조각도 하시는데
1: 네.
0: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그 할머니 사연을 듣고서 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1: 맞아. 아이들이 윤성남 작가의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근데 이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모여있으면 또 얼마나 웅장해요 또.
1: 너무 귀엽죠. 그리고 강아지의 표정들이 다 달라요.
0: 원로 작가임에도 세상을 바라

0: 보면 따뜻한 시선들? 네. 그게 느껴져서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1: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진짜로 어머니 같은 그 따뜻함을 느꼈었거든요. 그게 진짜요? 작품에 그대로 녹아나는 게 아닌가.
0: 맞아요. 그 2023년에 대구 미술관에서 5년 동안 작업한 이 유기견 시리즈를 보면서 난리였대요.
1: 그럼 1025마리가 다 들어간 건가요?
0: 그쵸.
1: 와.
0: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1: 맞아요. 자, 2층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2층에서는 또 어떤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0: 와, 근데 되게 아기자기한 미술관이다.
1: 그러니까요. 사실 진짜 한옥이었던 곳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여기가 원래는 여기 한옥마을 조성될 때 네. 그 모델하우스였대요.
1: 아, 그곳이 이제, 지금은 미술관으로
0: 환경이.
1: 와, 2층 공간에는 굉장히 알록달록한 와.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작가의
0: 그러니까요.
1: 작품들이 있습니다.
0: 색깔만 봐도 좋다.
1: 야.
0: 오, 저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 겹겹이 쌓아 올리는 꿈과 희망.
0: 이만익 작가님이죠.
1: 네.
0: 이만익 작가님 처음에는 그냥 아주 완전 서양화를 그리다가 한국으로 이제 한국화를 하면서도 그 주제를 가족들, 되게 따뜻한 신화 이런 네.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 제목이 동원 가족도입니다.
0: 네. 오방색을 즐겨 쓰시는 작가죠.
1: 그리고 진짜 따뜻하네요. 표정 자체가.
0: 맞아요. 가족의 모습? 네. 정말 기분 좋아 보여.
1: 너무 알록달록한 작품들을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
0: 있죠.
1: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너무나 싱그럽고요. 아이들이 보면 세계 영역이 굉장히 무한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제목도 행복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원근법도 안 맞고 그림자도 없고
1: 네.
0: 어린아이처럼 그린 것 같은데 일부러 약간 그 실력을 숨긴 느낌이에요. 그리고 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1: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대단한 거죠. 같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또 이거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예 동글이잖아요. 동글이.
0: 동글이도 되게 유명해졌죠.
1: 그쵸.
0: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게 거장이라 불리는 작가들부터
1: 네.
0: 잘 나가는 작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동서양의 그 조화를 잘 쓰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1: 네.
0: 와, 예쁘다.
1: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 표정이 주는 그 밝음과 따뜻함 때문에 네. 또 어른들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그리고 영상 작업도 요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이 2층은 진짜 행복해지는 작품들? 딱 봤을 때 기분 좋아지는 작품들이 있네요.
1: 겹겹이 쌓아 올리는 꿈과 희망이라는 부제가 그냥 그림만 봐도 느껴집니다.
0: 그러니까.
1: 네. 저 이쪽에 있는 작품도 굉장히 독특해요. 달려가다.
0: 박종용 작가님의
1: 네.
0: 달려가다. 돌을 많이 그렸어요.
1: 아, 이게 지금 돌들이고
0: 네.
1: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난 거는 날아가는 돌에 그럼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그린 걸까요?
0: 그럴 수도 있죠. 돌과 꽃으로 의인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1: 의인화되는 거군요.
0: 네.
1: 그렇다면 뭔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0: 네, 사람의 모습.
1: 달려가는 모습이네.
0: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인화해서 제가 볼 때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저 꽃을 한 바가지 두고 가잖아요. 이 의인화된 돌은
1: 네.
0: 사랑을 만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의인법, 뭐 의인화 이런 것들 네. 배우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돌과 꽃과 나무가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0: 네.
1: 의인화했구나 라는 걸 동시에 배울 수 있겠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정말 또 너무나 세계적인 작가 방익중
0: 네.
1: 작가의 작품이 달려 있습니다.
0: 해피월드죠.
1: 해피월드.
0: 공공미술에 많이 참여하셨는데
1: 그렇죠.
0: 3인치 작가로 유명하세요.
1: 오.
0: 작품이 이렇게 3인치로
1: 보통 이 하나의 픽셀이라고 할까요?
0: 네.
1: 이 작은 나무토막으로 해서 여러 개 커다란
0: 맞아요.
1: 벽을 꾸미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이들에게 하나씩 그림을 그리게 해서
0: 맞아.
1: 연평도 아이들과 함께 하나의 대작을 만들기도 하고
0: 네.
1: 우주인 피규어도 보이고요. 또 해적 선장도 보이고
0: 만화 영화에 나온 캐릭터도 있고
1: 구슬도 있고 아이들이 갖고 놀고 한 장난감부터 또 여러 가지 공구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콜라주되어 있어요.
0: 근데 저는 보면서 왠지 이건 제 상상인데
1: 네.
0: 진짜 이 중에 몇 개는 아이가 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보통 그렇게 작업 많이
0: 그죠?
1: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0: 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구경 오시면 진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네. 북한산 있잖아요.
0: 그러니까.
1: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글 수 있거든요.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오기 딱이에요. 꼭 미술관 방문하시길 바라고 네. 사실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또 오즈의 과학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0: 과학자요?
1: 네.
0: 오, 그럼 과학자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이번엔 인사동에 왔는데 네.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네요. 오즈의 마법사 아시죠?
1: 알죠.
0: 근데 오즈의 과학자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네요.
1: 제목부터 신기하죠?
0: 네.
1: 제목처럼 오늘 만날 김한기 작가님은요. 조금 이력이 특이한 게 공대 교수님이에요.
0: 아, 그래서 오즈의 과학자군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예술 작품을 활동을 하지만 과학을 접목시켜서 또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0: 예술과 과학? 이것도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1: 아, 걱정되지만
0: 뭔가 포스터를 보니까 재미있는 전시가 열리고
1: 그러니까요.
0: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가보시죠.
0: 요즘 부캐 시대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제대로 된 부캐네요.
1: 너무나 딱 개성 있는 부캐잖아요.
0: 그러니까
1: 과학과 예술의 만남 굉장히 궁금합니다.
0: 멋진데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이쪽에 보면 너무 귀여운 소품 같은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1: 저 사실 들어오자마자 봤어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를 오즈의 과학자로 바꾼 거잖아요.
0: 네.
1: 그 캐릭터들이 딱 들어있네요.
0: 여기가 이제 도로시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허수아비가 있고
1: 수아비. 사자
0: 사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법
1: 맞아요. 상징들이 있네. 파워, 힘
0: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캐릭터와 함께 예쁘게 그려놨네요.
1: 본인이 갖고 싶어하는 상징물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브제를 붙여놓은 게 너무 귀여워요.
0: 너무 귀여워.
1: 이런 거 무슨 I'll get you my pretty and your little dog too.
0: We've come such a long way. The wizard will fix everything. I'm scared. Come on. I am Dorothy. 제목이 크게 써있어요. Science Test of Oz 해가지고.
1: 네. 오즈의 마법사를 오즈의 과학자로 풀면서
0: 그렇죠.
1: 모든 걸 다 흩어보는 작품인 거죠.
0: 여기 이제 홈이거든요. 캔자스에서 시작해서 네. 토네이도를 만나 스타트 에메랄드 시티로 떠나는데
1: 그죠.
0: 이게 이제 그 에메랄드 시티가 사이언스 시티가 됐군요.
1: 맞아요.
0: 너무 웃겨 이거.
1: 와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은
0: 네.
1: 요즘이 딱 이런 뭔가 태블릿 약간 어떻게 보면 저 애플의 시대잖아요. 사과의
0: 그렇죠.
1: 딱 그 시티라는 게 공감이 돼요.
0: 와,
1: 사실은 네.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어떤 결핍?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0: 심장이 없는 양철맨들 만나고
1: 맞아요. 허수아비 뇌가 없죠.
0: 뇌가 없죠. 아, 노브레인에서
1: 갖고 싶은 거야.
0: 노하트
1: 사자는 용맹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 만남에서 여정을 떠나고
0: 무지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Already you have 집에 일단 넌 갈 수 있었어 라고
1: 그러니까요.

0: 뒤쪽에는 또 펭귄의 모습도 보이고 포레스트 펭귄 해가지고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의 모습인데요.
1: 사실은 이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사자가 용기가 없었잖아요.
0: 맞아요.
1: 펭귄 무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용기를 해서 뛰어내리는 그런 표현인 거죠. 용기에 대한.
0: 근데 푸시드미 누가 나 지옥으로 밀었냐는 지금 약간 의미심장해.
1: 아 그러네요.

0: 여기는 또 heart. 아. 양철나무꾼인데 심장을 또
1: 달아줬구나. 네. 어린아이 같은 심장을.
0: 띠오리 오브 러블.
1: 괜히 하트가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0: 이방인,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러버가 아~ 돼서 헉, 근데 마지막은 페어웨이, 어? 안녕 인사를 하고. 사랑이라는 것도 어쩌면

0: 어쨌든 호르몬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호르몬 성.
1: 아, 그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랑은 다들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또 이제 뇌에도 반응해야 되잖아요. 호르몬이. 네.
0: 도파민, 세로토닌 나오고 시작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1: 있네. 엔돌핀도 네,
0: 엔돌핀도 나오고 옥시토신까지. 아, 이게 우리 사랑을 하게 되면 느껴지는 그 감정과 호르몬들인가 봐요.
1: 그러네요. 이 말은 되게 로맨틱하다. 사랑에 빠진 동안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했대요.
0: 로맨티스트일 것 같아요.
1: 아, 그래.
0: 지하 공간에는 또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해요.
1: 궁금한데요?
0: 네, 우리 또 작가님도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죠?
1: 좋죠.
0: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아, 여기는 약간 우와 조금 더 어렵고 심오한 의미를 네. 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작가님을 모셔보고
1: 아, 꼭 필수일 것 같아요.
0: 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1: 안녕하세요.
0: 아, 아니 사실 과학자 그리고 이렇게 예술 과학과 예술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뭔가 좀 괴짜인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2: 외모는
0: 예. 네.
2: 궁금합니다.
0: 지극히 공대 교수님 같으시네요.
1: 사실 아버지 대학교에서 뵌 것 같았고.
0: 그러니까. 그렇죠? 네. 왠지 우리가 강의를 들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0: 원래 그럼 미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림 그리거나 이런.
1: 주변 미술관도 가고 뭐 미술 용품도 모으다가 내가 언젠가 은퇴를 하고 그림을 그려야지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손도 떨릴 것 같고 빨리 하자 해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 네.
2: 과학과 예술로 현대인의 어떤 결핍을 해결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아 저도 해결하려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0: 해결을 못하고 더 방황하고 있죠.
2: 그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네. 직접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예. 네. 예. 그러면 뭐 첫 번째 작품부터
2: 네?
1: 오, 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17개의 방정식입니다.

0: 방정식이
1: 이거 하나 기억나요.
0: 예, 이게 어디까지 가냐가 이과고 문과의 나.
2: 저도 저거 안 돼요.
1: 저도
2: 알아요.
0: 여기까지 정도 오면 이제 이과 정도
1: 되고. 이건 알아요. 이는 MC 스퀘어. 예.
0: 나머지는 좀 어려우실 텐데. 네. 요즘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 많잖아요. 네. 와, 망할 것이다. 네. 그 상황을 한번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인류가 망했을 때 다시 재건하려면 네. 어떤 수식을 내가 벽화에 남겨놓고 죽으면 이 후세들이 다시 인류를 재건할 것인가. 네. Everything made of atoms.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아톰이야 라는 얘기를 후세한테 해주고 각각의 방정식을 이렇게 네. 써놨습니다.
1: 그렇다면 이 지금 캐릭터와 교수님의 형상이라고 네. 저희가 생각해도
0: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되고요. 예를 들어 그 이 장면은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
1: 매트릭스
0: 그 장면 이거는 한국 영화 중에 나 돌아갈래 뭐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영화에서 제가 그 장난 장면들을 하나씩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이퀘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이 그림 안에다가 해서 약간 아인슈타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1: 아, 그러네요.
2: 네. 저 그 생각했었어요.
0: 결국 이거 알게 되면 원자폭탄이니까 조심해라는 이야기고요.
1: 이거는 진짜 무슨 저에게는 문자 해독이 그러니까, 필요하거든요.
2: 저도 예.
1: 파동방, 무슨 수식이에요?
0: 파동방정식.
1: 파동방정식.
0: 예. 모든 세상은 다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과생들은 보면 너무 쉬운.
1: 아 너무 예. 쉬운 거예요?
0: 예.
2: 죄송합니다.
1: 아는 척하자. 이거 파동방정식이잖아요. 예.
2: 그 작가님의 페르소나 존버라는 캐릭터가 있다는데 예. 여기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0: 여기는 살짝 붙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주 작게 제가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살짝 제 작품에 자세히 보시면 얘가 어딘가에는 숨어 있습니다.
1: 얘가 존버예요?
0: 예.
1: 자 이쪽에는 이 작품은 뭐예요? 터널링?
0: 예 말씀하셨듯이 터널링인데요.
1: 네.
0: 터널링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배리어라고 해서 이렇게 장벽이 있으면

0: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지나가려면. 그죠? 넘어가는데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죠?
1: 여기 좌절해.
0: 좌절하잖아요. OTL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 이 전자의 세계나 양자역학의 세계로 딱 가버리면 이 배리어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1: 그 영화에서 봤던 예, 그래서 그 양자역학. 예.
0: 그래서
1: 시공간에 예, 뛰어넘는
0: 어떤 배리어가 있어도 터널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You can penetrate any barrier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의 배려가 뭘까 생각하면 뭐 돈,
1: 짱이네요. 네, 사랑, 일, 네. 친구,
0: 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다 뚫고 너를 완성해라는 뜻으로 제가 터널링이라는 그 양자역학의 현상을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저 그럼 이쪽에는 It's your turn. 뭐 누가 차례라는 거예요?
0: 그렇죠. 누구 차례일까요?
1: 여기 이제 그
0: 공룡이 있잖아요.
1: 공룡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0: 어디서 많이 보던 공룡 같지 않으세요?
2: 바스키아의
0: 맞습니다. 역시 바스키아의 작품에 그 공룡이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네. 중요한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2: 이거 약간
1: 갑자기 확 치솟는데요?
2: 예. 제가 되고 싶은 주식의 모양이
0: 그렇죠. 주식은
2: 그렇지 않나요?
0: 지구의 온도입니다.
1: 온난화예요?
0: 네.
2: 그래서 좀 슬프다.
0: 네. 1880년대부터 이때까지는 사실 산업혁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온도가 유지됐다가 네. 이때부터 이제 지구의 온도가 막
1: 이산화탄소,
0: 네. N2 온난화 가스들이 나오면서 근데 슬픈 건 공룡들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절망했죠.
0: 우리가 잘못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이 아이폰을 쓰기 위해서 이런 가스를 우리가 그래서 이 공룡이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 해주는 말이 이제 너의 차례야.
1: 우리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0: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네. 우리는 이 온도를 빨리빨리 낮춰야 된다.
2: 해결책도 그려주세요.
0: 해결책이요?
1: 해결책 이제 연구하고 계신 거죠?
0: 예, 열심히 열심히 연구해서 네. 저 온도를 어떻게든 낮춰보겠습니다.
2: 근데 제가 사실은 작가님 뵀는데 이 설명하실 때 너무 아이처럼 막 즐거워하셔가지고
1: 아이가 해맑아하시는
0: 네, 모습이 철이 없습니다.
2: 저도 막 장난치게 되더라고요.
1: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강의도 하실 것이고 네. 앞으로의 계획은 작가로서도 더 활발한 활동을 하실 건가요?
0: 예, 제가 지금 안식년에 있습니다. 안식년이기 때문에 더 내년에는 또 학교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온도도 낮춰야 되고 열심히 연구도 하면서 또 지금부터 더 좀 수준 높은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대돼요.
1: 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한여름 찜통 더위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을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있을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아주 재미있는 전시를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뿌듯합니다.
2: 네, 맞아요. 책으로 접하는 이론 교육이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작품들 감상을 하면서 어떻게 상상의 나를 펼쳐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저도 약간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1: 저도요. 자, 다음 주에도 전국의 예술 명소를 찾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동네 미술관으로 놀러 오세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아,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자 했던 연민락 정신을 만나보는 그런 날이 되겠죠.
1: 네, 국악이 누구나 함께 듣고 또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음악이라는 의미가 담긴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단순히 국악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네. 국악 주간으로 아예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입니다. 남원 진도 부산 국립국악원 일원에서 공연은 물론이고요. 체험, 학술, 전시 국악의 매력을 그야말로 다채롭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셔서 우리 국악의 매력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노래 들어볼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0: 아, 그럼요.
1: 오늘은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은 민요의 흥겨움부터 그리고 판소리의 깊은 울림 그리고 연희의 신명과 연민락의 품격 있는 선율까지 모든 것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국악이 가진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국악 영재 친구들이 꾸미는 무대라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0: 자, 그러면 대망의 오늘 첫 무대입니다. 국악의 날의 기원이 된 연민락 중에 사장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0: 네, 국악의 날 특집 첫 무대로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의 연민낮 공연 함께했습니다. 정말 국악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자, 이 팀은 어떻게 꾸려진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1: 네,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34기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이 어벤져스처럼 모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눈길을 사로잡는 팀이에요.
2: 어쩐지. 예. 그러니까요, 어벤져스예요. 공연을 보는 내내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3: 여밀락이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음악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뜻을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더 연습도 책임감 있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0: 네, 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네. 국악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무대였는데 국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 내가 생각하는 국악이란 이런 것이다, 요 좀 아주 맛깔나게 좀 소개해 줄 친구 있을까요?
4: 네.
0: 좋아요.
2: 네. 예.
4: 국악은 빈박처럼 각 악기마다 고유의 맛과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비빔밥에 고추장이 빠질 수 없듯이 네. 각 악기마다 감칠맛이 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멋지다.
0: 그러네요. 비빔밥이다.
2: 앞으로 비빔밥을 보면 우리 국악이 생각날 것 같고 예. 고추장에 이렇게 비빌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예.
2: 근데 또 요즘에는 K-팝이 대세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국악을 잘 모르는 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국악을 좀 영어로 잘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친구 있을까요?
5: 네.
2: 한번 부탁해 볼까요? 영어로 국악 소개.
5: 국악 is Korean traditional music. It uses many instruments with different sounds. It also expresses deep feelings. All the sounds come together to make beautiful harmony.
0: 무슨 뜻이에요?
5: 국악은 이제 네. 저희 한국의 전통 음악이기도 하고 이 음악은 이제 깊은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곡이 이제 그런 장르이기도 하고
2: 네.
5: 또 이런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이제 아름다운 선율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0: 야, 뭐 굉장히 좋은 표현 많이 담았어요. 그렇죠? 예, 아주 영어로 저도 예, 땡큐.
5: You're welcome.
0: Good job. 오케이. 예, 자, 월드 투어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친구들 또 유난히 또 흥이 좀 많아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연습 도중에 좀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거나 힘들 때 그때 좀 즐겨서 춤은 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6: 바로 크레용 팝 빠빠빠 댄스입니다.
2: 네.
6: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그럴래요? 네. 이게 분위기 좀 올려주나요?
6: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음악 한번 주세요.

0: 텐션 올라가네.
1: 네, 순식간에 에너지가 올라가. 느껴지네요.
0: 야, 어떻게 오늘 좀 제대로 된 건가요? 빠빠빠? 어때요? 평소랑 비교해서. 아니 그냥 얘기해도 돼요.
2: 너무 잘한 것 같아요.
0: 잘했다고요? 난 다시 해야 되나 그랬는데.
1: 조우종 씨도 네. 순간 국악중학교 학생인 줄 알았잖아요.
0: 저는 아 왜냐면 춤 같은 거 나오면 또 제가 춤신추망이기 때문에 바로 점프가 가져야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아, 그럼요. 예, 아우 잘 봤습니다.
1: 네, 국립 국악중학교에서 국악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특별히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런 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2: 국악인들이 설 수 있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저희 이제 국악 방송이 있잖아요.
1: 네.
0: 예, 저희 이제 앞장서 나가고 있고 또 많은 방송에서 또 국악이 사랑받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 또 기회 주시고요. 국립 국악 중학교 친구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우리 국악 빛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역시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강효주 교수입니다. 국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악을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 소리를 그리고 경기 민요를 더욱더 알리는 데 기여하는 소리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구강의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빠질 수 없겠죠.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률 명창이신 이춘희 선생님 문화에서 함께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경기민요 팀입니다. 와!
1: 경기민요의 전통을 지켜오신 이춘희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며
2: 맑고 투명한 시냇물 같은 경기민요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3: 경기민요의 교과서라고 불리시는 강효주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경기민요가 더 좋아졌어요.
0: 정말 좋아졌어요?
3: 네!
0: 우리 경기민요의

네, 이춘희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시죠.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 소리의 맥을 지켜오신 분이고, 그리고 강효주 명창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학을 양성하면서 경기민요의 매력을 널리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효주 명창

0: 어린 제자들이 함께한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1: 네,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전통의 소중한 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보시죠.

0: 두 번째를 맞았다고 해요.
1: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함께했지만 네. 두 번째 날 더욱더 뭔가 느낌이 네. 풍성해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네. 이 소중한 우리 음악을 기리는 날이 왜 이제야 정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악의 날 이제 두 도를 맞았는데 네. 더욱더 우리 소리를 가까이 즐기고 나누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는요 이번에 시간을 내서 네. 서울숲에서 하는 체험을 네. 한번 가보겠어요. 체험 무대가 있대요. 네. 가서 거기에서 번화 돌리기도 하고 네. 탈 만들기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0: 저도 같이 갈게요.
1: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즐기다 보면 우리 국악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엔 어떤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그 어느 때보다 흥이 정말 가득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아주 멋진 무대였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연의 심장입니다.
2: 네.
1: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집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건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특별한 팀인데요.
0: 네.
1: 솔직히 국악에서 타악이 빠진다면 많이 허전하잖아요.
0: 그럼요.
1: 북이 울리지 않고 장구가 조용하고 꽹과리가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관객분들도 아직 시작 안 했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는 늘 우리가 공연의 심장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멋지다.
2: 공연의 심장. 어쩐지
0: 네.
2: 무대를 아까 보는데 제 심장도 막 두근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막 신이
0: 맞아요.
2: 나고 심박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좀 팀워크도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아이돌 그룹처럼 각자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3: 저희 팀은 아이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3: 한번 소개해볼까요?
2: 네.
3: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 저 광현이고요. 분위기 메이커, 예능 담당 건우. 반전 매력 담당 도윤.
0: 반전.
3: 소리로 무대를 찢는 파워 담당 경민. 절대 리듬감 지아. 디테일 장인 지연.
0: 디테일하다.
3: 마지막으로 비주얼 담당 하영까지. 데뷔만 안 했지 거의 아이돌 저리 가라는 팀이에요.
0: 그러네요. 진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데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2: 네.
0: 국악의 날이 생겼다라고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4: 솔직히 처음에는 국악의 날이 있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2: 네.
4: 근데 의미를 듣고 나니까 완전 저희 기념일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4: 그래갖고 평소에 국악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이 생기니까 더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렇게 국악의 날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께 더더욱 알리기 위해서 꼭 경험해야 할 필수 코스를 좀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 아침에는 이제 멋진 국악 공연을 보고 점심에는 이제 장구나 북 같은 악기를 직접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대동놀이를 즐기며 마지막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악이 좀 어색한 음악이 아니라
2: 네.
5: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야, 역시 반전이 있다. 매력 있다. 예, 코스를 딱 짜줬어요. 국악의 날에 딱 어울리는 코스 같고 올해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우리 친구들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하루 동안 만약에 나한테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뭐 해보고 싶어요?
6: 한복이나 저희가 입은 의상처럼 이걸 입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 버스킹을 해보고 싶어요.
0: 네.
6: 지하철역 앞이나 광장 앞에서 국악의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도 국악의 소리 나오면서 점점 모여들 것 같거든요.
2: 네.
6: 다들 국악이 이렇게 재밌었나? 하고 놀라는 반응이 보고 싶어요.
0: 근데 만약에 두 명 왔어.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6: 더 크게 쳐가지고 모이게.
0: 그렇지, 그렇지. 야, 역시 자세도 남다릅니다.
2: 그러니까요. 역시 네. 차세대 국악인답게 아이디어와 패기가 넘칩니다.
0: 네.
2: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많이 한 만큼 에피소드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7: 예전에 다 같이 공연을 하다가 손에서 채를 놓친 적이 있는데. 아,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더라고요.
0: 휙휙휙 날아갔어요?
7: 네. 어떻게 머리가 순간 하얘졌는데 그래도 공연을 해야 되니까
0: 그치.
7: 결국 채가 없는 채로 공연을 했습니다.
0: 어떻게 해요?
7: 관객분들이 다행히 눈치를 못 채셨는데 무대에 내려가서 애들이랑 봤어? 봤어? 이러면서 한바탕 웃어넘긴 적이 있었어요.

0: 그래서 진짜. 그때 이후로 네. 실수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그 이후로는 그럼 채를 놓친 적이
0: 있긴 하죠.
1: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걸 못 고쳤네. 예. 아 근데 정말 즐거운 에피소드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로 정신까지 갖춘 것 같은데 네. 국악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국악을 멋지게 알리는 그런 타악팀이 되길 바랄게요.
2: 네. 국악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는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놀아보세요.

0: 예, 역시 타악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장단이 울릴 때마다 제 몸이 막 들쑥들쑥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친구들의 이 호흡과 집중력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더 생생하게 다가왔던 무대였습니다.
0: 네, 정말 국악의 날 특집답게 우리
1: 네.
0: 국악의 신명과 열기를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 이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매력으로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2: 주원아, 주원아, 그거 알아? 9월 5일이 국악의 날이래.
3: 국악의 날?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4: 안녕하세요. 우리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박서준,
3: 박주환입니다.
4: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소리,
3: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국악의 날을 축하합니다.
4: 국악은 우리나라의 아주 멋있는 전통 음악입니다. 여러분, 딱 1분만이라도 들어보세요. 귀와 정신이 맑아지고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3: 오늘 저희가 국악이 무엇인지, 판소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5: 그날 밤을 새우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정신없어 날새기를 기다릴지. 우물가 두레박소리 듣고 나갈 적은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터집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좋지라는 어미 잃고 기어요 죽 깨되니

0: 아니 주며 도적인들 아니 주랴 처설만이 매겨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1: 예.
0: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 이 생각 말고 자주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모온 매기인들 참아 그의 품길일까 시인봉사 좋아라
1: 어허 고맙소 수복 강령하옵소서 이 집 저 집을 다닐 적어 301쌈 번호라고 흐히하히 웃음 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에 첫 좀 매겨주
0: 온유월 대약 볕에 기음 매는 부인 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에 첫 좀 매겨주
1: 백석청 탄신의 가에 빨래 허던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에 첫 좀 매겨주
0: 젖없는 부인들은 돈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돼씩 떠서 주며 맘쌀 인하여주 시인봉사 좋아라
1: 어허 고맙소 은혜 백골 난망이요 처설 많이 베겨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덕 밑에 주풀여 앉아 아이를 어룬다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금자동이냐 옥자동 주유천나무쌍동 은하수직 여성은 이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숙행이 이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는 옥토끼 댕기 끝에는 진주씨 옥고람에는 미라불수 주얌주얌 잘깡잘깡 엄마 아빠 도리도리 어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 하나 줘다 드레박 속에 넣어

0: 웅둥내 딸.
1: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국악의 날 특집입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 다은 씨 어떠셨어요?
2: 일단 여민락 정신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네. 우리 국악의 멋과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이런 아름다운 국악의 전통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은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 네. 참여 무대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죠?
2: 네,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무대는 박서준, 박주원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당신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1: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저와 음악이 통하는 음악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2: 이번 생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3: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1: 내 아지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나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0: 저희가 국악을 전공하고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인 것 같거든요.
1: 대중음악 쪽으로 넘어가면 정말 전통음악이라고 하고 전통음악에 넘어가면 대중음악이라고 하니까
2: 우리가 하는 것도 전통이 아닐까? 100년 뒤에 전통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0: 두각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1: 세계로 날아가는 새로운 K-POP 장르를 이들이 만들 것이다.

0: 수영복 멋있다. 아,
1: 수영복 챙겼어?
2: 에이, 뭘 수영복을 챙겨요, 형. 놀러 온 것도 알고. 나 수영복 챙겼는데?
3: 반바지만 챙겨.
4: 반팔 반바지에 들어가야죠.
2: 아이씨. 와, 개빨이다, 개빨.
4: 야, 가서 낙지 하나 잡아가라, 경이랑.
5: 나 카펫 같은 걸 친환경 카펫을 갈아보죠.
6: 네, 안녕하세요. 출입밴드입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추리하는 밴드라는 뜻이고요.

0: 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전통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을까? 그것을 좀 나와보자라고 해서 좀 나와도 봤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갈팡질팡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확실하게 좀 대중을 바라보고 우리 결을 하나로 좀 맞춰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야, 이거 우리가 처음이네.
2: 바람 너무 좋다.
1: 아, 시간 영감이 절로 떠오르겠네.
3: 우리가 첫 번째로
1: 저를 보고 싶다.
2: 와, 아무도 안 믿어. 처음이구나. 아이,
4: 다들 빠리빠리 와야지.
2: 아, 이렇게 한 팀씩 가는 게 아니야.
5: 설레요.
1: 처음이라서.
2: 견제로 가요?
6: 온다.
2: 누구야?
7: 누구야?
2: 다섯 명.
8: 여자분.
9: 여성분들이 두 분이 계시네.
8: 저 팀은 남자들 팀인데?
10: 돼지.
8: 아, 꽹가리채가 보이는데? 꽹가리채가 보여.
11: 네 후배들 아니야?
8: 아, 후배들인 것 같은데? 아,
12: 이상 같은데? 이상 아니야? 이상 팀
13: 없어요?
12: 이상 같은데?
14: 여성
8: 연희 팀인가 보다.
10: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12: 아, 이상이 왔네. 네,
8: 반갑습니다.
15: 안녕하세요.
8: 국악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6: 이상 팀 나왔을 때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이상 분들은 10년을 하셨고 아, 이거 좀 쉽지 않겠다. 이게 진짜 좀 빡세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8: 진짜 이거 돈 벌러 왔습니다. 1등 하려고 왔습니다. 네. 1등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0: 악기가 한번 큰데?
1: 오, 콘트라베이스.
2: 아우, 무거워.
0: 태현이 형.
2: 저기도 여자 많다.
0: 태현. 곧? 곧꼬리? 곧?
2: 근데 명서 아니잖아요.
3: 명서 맞아?
2: 저 로브 걸친 게 명서라고?
3: 저 꼬불꼬불, 꼬불꼬불.
4: 뒷싸움에서
2: 누가 있을까나?
4: 이겨줄 거야?
2: 근데 이 팀만 안 왔으면 좋겠다 했어요?
4: 난 이 사람 너무 잘해서.
3: 저 있는 거 아니야?
2: 누구지?
5: 누구야?
0: 그래.
2: 어머니!
0: 명서가 올라와야지, 그렇지.
6: 안녕하세요.
2: 예상하고 있었어.
3: 나는 명서가 올 줄 알고 있었는데.
2: 진짜요? 우린 예상했지.

0: 체력적으로는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1: 그 하와이 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가수 하시는 분 같아.
2: 아니, 뱃살에 묻혀.
3: 뱃살에 묻혀.
4: 사실은 좀 기가 죽었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5: 여기만 외국 같아.
4: 응, 여기 제주도 같아.
2: 와, 모르는 사람이야.
1: 모르는 팀인가?
2: 모르는 사람이야.
1: 경지다. 경지.
4: 밴드 경지?
1: 밴드 경지.
4: 맞아?
1: 맞는 것 같아.
4: 네, 맞는 것 같아요.
2: 맞아?
4: 네, 그 팀 맞는 것 같아요.
1: 경지 팀입니까? 아, 맞다.

0: 일단 좀 자신감은 있긴 합니다.
1: 출사표를 던져라.
0: 다른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한 것에 있어서 좀 그래도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 아 진짜?
3: 어? 다예요 이게?
2: 우와. 어? 어? 뭐야? 어? 얘 끝이에요?
3: 그럼 한 팀만 더.
2: 내 팀인가 봐요.
3: 아, 빨리 어떡해.
2: 소개.
3: 안 돼.
2: 아니네. 하나 둘. 내 팀.
4: 내 팀 맞네.
2: 내 팀 맞네.
3: 내 팀이에요?
2: 몰라. 몰라.
5: 근데 안 올라온 팀들도 한두 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놀랐어요.
6: 이게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네.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 아쉽죠.
2: 너무 아쉽죠.
6: 아,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운데.

0: 잠깐만.
1: 파이팅!
2: 와, 너무 좋다.
3: 자, 우리의 숙소입니다.
2: 시작으로 했어요.

0: 저런 거 달려있고 막.
1: 뭐야, 저.
2: 와,
1: 우리 강아지를 데려왔어.
3: 승현아, 로고, 로고 오랜만에 보지?
4: 오호.
3: 예준이 이거 처음 보지?
0: 네.
3: 우리 이게... 옛날에 우리 로고였어. 로고.
0: 아, 그래? 근데 왜 이만 빨간색이에요? 어디 뭐? 이마. 이. 이. 이. 아, 어, 이상이니까.
4: 와, 너무 좋다.
3: 오 마이 갓.
4: 와. 와. 귀하다.
2: 이런 데서 살고 싶어.
4: 와, 대박. 아, 대박이다.
1: 영서야, 2층 보러 가자.
5: 어. 아니, 출연 밴드 그 반반인 것 같아.
6: 출해, 출해.
4: 아, 방이 나눠져 있구나. 오.
5: 좋다. 타면서 불러다니진 않지?
6: 아, 저 구석에 박혔어요.
2: 오, 그만.
6: 아, 구석 끊겼어요. 혼자 드시고.
4: 오, 좋은데?
5: 둘이 가야 뭐 해. 나 만약에 바닥 걸리잖아?
4: 아니, 바닥은 안 되지. 아니, 그래도 침대에서 자야 되는 거
5: 같아. 아니, 아니, 안 돼.
4: 형 바닥에서 자고요?
5: 아니, 침대에서 자.
4: 소리하우스 규칙.
1: 어? 아침 7시에 기상한다고?
6: 하나씩 읽어주세요.
7: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한다.
6: 기상한다!
7: 정해진 트레이닝 일정에 적극 참여한다.
6: 참여한다!
0: 3번 청소 매일 스스로 함께 축소의 고독을 계속한다.

0: 이건 안 되겠는데. 집중 훈련을 위해 합숙 기간 SNS 사용을
1: 금기한다.
0: 다섯 팀 사이의 친목 및 다섯 팀이라고 돼 있네.
1: 그러니까 한 팀이 지금
2: 못 왔어?
1: 못 온 것 같아.
2: 아니면
1: 비가 와 많이 와가지고 이게.

0: 왠지 이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저는 멘토분이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2: 저는 축하 공연 한 팀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3: 너무 위협감, 사람들이 이렇게 빙그르르 무섭다 이런 애쪽으로 오나? 네, 이랬어요.
4: 저는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왜 삼산 씨를 지금 알았나. 너무 좋았고요. MZ 국악 세대를 발견한 느낌이 들고 그런 가사를 쓴다는 것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0: 삼선팀은 굉장히 조금 독특했고 그리고 저희 팀이 좀 갖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결이 같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만나게 되면 좀 재밌는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떨어졌나 보다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강당에서 보게 돼서
1: 원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머리부터가 조금 보통이 염색. 아니셔가지고
2: 염색은 어디서 하셨는지
3: 다 SNS 매체에서는 좀 핫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4: 혼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웹밴 웹밴
5: 웹밴. 자, 2차 시련 심사를 통과한 총 5팀 몇 팀? 22명의 참가자들이 이곳 소리하우스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입소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네, 먼저 혼자 오신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6: 아니, 성함이 삼산씨예요?
7: 네네.
8: 삼씨.
7: 아, 본명이 아니에요. 네네네.
8: 활동명이잖아.
5: 왜 삼산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7: 아, 저는 전라남도 해남 사람인데요. 그 해남군 삼산면에서 계속 자랐어요. 근데 그 높은 벼슬 하신 분들이 옛날부터 자기 고향 호를 많이 쓰셔가지고 저도 높은 사람 되려고. 오~
5: 네. 오~ 벼슬 아치가 오셨습니다. 아~ 네. 자, 우리 뜬구 한번 외쳐주시죠.
7: 삼삼산 삼산.
8: 다시!
9: 저희가 국악하면 이상, 상상극 이상 해볼게요. 국악!
10: 이상!
9: 상상극!
10: 이상!
9: 안녕하세요, 국악 이상입니다.
5: 저 궁금한 게 우리 팀의 강점을 뽑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4: 아, 저희는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긍정적인 사고가 네. 저희 팀의 강점입니다.
11: 아, 긍정적인 사고?
4: 네.
11: 아,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4: 긍정적인 사고가 단점입니다. 네.
5: 지금 보니까 우리 팀의 강점이 강한 음진력 있는 사운드다. 예, 무슨 뜻입니까?
12: 저희 연주하는 사운드가 6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좀 강한 파괴력 있는 사운드를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5: 아, 그렇군요. 자, 우리 팀의 레전드 무대가 있다 하셨는데 그 레전드 무대가 어떤 무대였어요?
12: 너목보에서 나왔던 제시의 그 눈누나 편곡해서 불렀을 때가
13: 했었나 눈누나

0: 음악에서도 에너지가 빵빵 느껴지기도 하고
1: 보컬 분의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2: 강희경님의 팀은 첫 번째입니다. 여기 앉아주시면 되고
0: 비파트 화이팅!
3: 이동준님

0: 이상팀이랑 경지팀 이 두 팀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베테랑들이라서 약간 그래야 우리가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1: 삼산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산이랑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애매하게 뒤섞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떨어진다면 삼산이 떨어져야 저희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0: 연생 어때요?
1: 부산이요. 빠른 91년생인데.
0: 아, 네네.
1: 친구.
0: 아.
1: 오. 자손 통장도 하셨어요,
0: 네네. 아, 여기 누나.
2: 아, 저는

0: 첫 번째 미션 안내. 소리하우스 입성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1: 합숙 2일차 첫 트레이닝은 프로듀싱 작곡과 보컬 수업이 진행됩니다.
2: 각 트레이너가 선정한 상위 팀은 다음날 특별한 베네핏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다음날 특별한 베네핏이 있다는데 그럼 이제
3: 베네핏이 있다고요?
0: 트레이너가 선정한
4: 오!

0: 네, 수업 잘 들으면 떡 하나 더 준다, 이거. 오.
1: 못 잡았는데, 오늘?
2: 내일도 순위가 있다는 거.
3: 매일매일 경쟁을 네. 시키려고
2: 한 거죠.
4: 이게 배움 끝이 없어요, 그냥.
5: 배움 끝이 없어요.
4: 그렇지.
1: 세팅 다 돼 있어. 앞에다 돼 있네?

0: 앉아 계셔.
1: 저렇게 옆에서 보고 와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1: 술라도 칠까요? 네. 안녕하세요.
4: 들어가자마자 놀래서 뭐 오오만 하고 너무 이게 유명하시고 이게 잘하시는 분이 이게 앞에 서 계시니까 제가 막 제 마음대로 막 섣불리 막 못하겠는 거예요.
5: 제가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되게 놀랐고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1: 다른 때보다 오늘이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 네, 반갑습니다. 네, 음악은 미리 다 들어봤어요. 다들 개성이 너무 있고 그래서 오늘 실제 라이브로 듣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지금 왔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할게요.
1: 감사합니다.
7: 기대와 무서움이 있었어요. 너무 신나라면 어떡하지?
1: 노래하기 편하게.
6: 작곡 의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7: 네, 작곡 의도는 오함 송시라 선생님의 시죠. 청산도 절로절로라는 시를 인용해서 만들어졌고요. 블루지한 코드 진행을 사용해서 재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8: 얼마나 긴장될까?
9: 이 곡은 풍년의 어른이라는 곡이에요. 네. 해남에서 농사 지을 때 부르던 그 들소리 노동요가 있어요. 우리가 풍년이 왔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면 되게 마음씨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6: 그러면 노동요를 실제로 부르신 어르신들 네.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9: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동영상에 있는 거를 좀 따가지고 좀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쉽게도 음질이 되게 안 좋게 녹음된 것밖에 없어서 조금 막 EQ 아무리 해봐도 조금 어렵긴 했어요.
6: 제가 해드릴게요.
9: 아, 감사합니다.
6: 뭐 어쨌든 네. 예, 네, 기대.
9: 그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네.

0: 또 굉장히 좋은데.
1: 어? 신곡이 이 노래 불러 포커트리 있네. 엄청 유명해. 엄청 유명해. 와. 와. 놀치기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2: 저는 가수 신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일단은 만나 뵙기 전에 이런저런 음악도 좀 들어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왔어요. 보컬적으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새 신발이 싹 구려잡아 바구라싸게 새 신발이 있어 잡아골라싸게 새 신발이 싹 구려잡아 올라 잡아골라싸게 싸게 싸 잡아골라싸게 싸게 싸 잡아골라싸게 싸게 싸 나
0: 지금 보면 어택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리듬이 제일 중요해요. 리듬이 잘 들려야 되는데 이게 세 분이서 입이 안 맞으니까 되게 생각 고민을 많이 해서 가사를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들려요. 그게 너무 아쉽잖아요. 좀 천천히 세 분이서 이 정도 박자로 좀 맞춰서 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싹 구려 잡아 골라 싸게 새 신발이
2: 뭐 노래나 이런 것들을 좀 이게 트레이닝이 받는다면 그냥 하염없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0: 박자로 한번 해볼까요?
3: 네.
0: 1, 2, 3, 4
1: 잡아 골라 싸 개새 신발이 싸 구려 잡아 골라 싸 개새 신발이 싸
0: 조금 더 잡아 골라 싸 개 개 약간 개 이렇게 해볼까요? 1, 2, 3, 4
1: 잡아 골라 싸 개새 신발이 싸 구려 자
0: 그 구려도 한번 찍을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잡아 골라 싸 개새 신발이 싸 구려 잡아 이렇게 구려 잡아 이런 거 약간 드드더더 이렇게
4: 개새 이렇게 해서 뒤에 밴딩
0: 해볼까요? 1, 2, 3, 4
1: 잡아 골라 싸 개새 신발이 싸 구려 잡아 골라 싸 개새 신발이 싸
0: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5: 실기 실습 이후로 제일 떨었어. 소리 좋네요.
6: 또 굉장히 좋은데?
5: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7: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5: 보컬의 매력이 확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또 듣고 싶네요.
7: 진짜요?
5: 네.
7: 한번 해드릴까요?
5: 한번 보여주세요.
7: 감사합니다.

0: 그 부분이 특히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2: 잘한다.
0: 네, 진짜 잘하네. 네. 정가의 보컬 특성을 좀 더 많이 살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지금 손을 다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고개라도
1: 이렇게라도
0: 럭키 럭키 이렇게 고개라도 뭔가 좀 그 군무를 만들면 이 후렴구가 그래도 조금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너무 준비를 많이 잘 해왔더라고요.
4: 곡구리 분리 팀이 좀 견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속도다 보니까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유심히 들어오면은 어떤 걸 하고 계시구나 했는데 또 막상 무대에서는 완전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0: 이 느낌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음향적으로 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1: 네. 네.
0: 그러려면 이제 좀 중음대 악기가 제 생각에는 기타로 스트럭 정도 그냥 짠, 짠, 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듣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1: 저희가 네. 일렉 기타도 가져오고 클래식 기타도 가져오고 통기타도 가져왔는데요.
0: 통기타가 좋아요.
1: 네. 네.
5: 저렇게 많은 고민을 이제 선생님 만나면 나는 뭘 물어봐야지 하고 적어왔던 모양이에요.
6: 해야 절로
1: 열시고

0: 큰일 났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발상이 좀 신선하고 독특하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0: 지금 여기 연습하러 나온 건가요, 혹시?
1: 아니죠.
0: 근데 지금 앙상블이 전혀 안 되잖아요, 반주랑.
1: 네.
0: 본인이 노래하는 파트에
1: 네.
0: 좀 이렇게 자신감이 좀 없다 그러나? 그래 네. 되나? 좀 힘도 좀 적은 것 같고.
1: 사람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시들하고 피곤한 어른이 된단다.
0: 지금 너무 소극적이니까
1: 네.
0: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돼서 내 음악을 바라봐 보면 어떨까? 벽실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이런 부분은
1: 벽실을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니?
0: 그냥 랩이나 훅 같이 좀 더 세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이건 나레이션도 아니고 랩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멜로디 부분도 반주가 나오고 가만히 있는 무대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2: 그냥 제가 뭔가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커가지고 그게 좀 많이 남았고 윤일성 선생님이 계속 약간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약간 뭐 이런 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쳐가는 순간이 아니고 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지금 연습하러 올라오신 거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약간 오 그렇죠 약간 뺨 맞은 느낌? 약간 정신 차리라고 누가 약간 오 그렇지 경연이지 열심히 해야겠다.
3: 그분이 활동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분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던 아티스트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또 연주와 노래를 꽤나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면에서 되게 존경해왔던 아티스트인데 좀 다 보여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0: 일단 목이 좀 안 좋으신가요? 목이 상태가 원래 그러세요?
1: 가사가 어제 바뀌었거든요. 어제 바뀌면서 이제 어감이랑 이런 걸 좀 묻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계속.
0: 예, 알겠습니다.

0: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목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얼마나 좋을까
0: 한 다음에
1: 마주보며 행복했던 시간들
0: 뭐 이런 식으로 네. 왔다 갔다 루바토로 좀 네. 비트를 왔다 갔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멜로디를 너무 정확하게 딱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 현님의 매력이 좀 덜 사는 느낌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에너지를 더 쓰시는 게 더 잘 어울리시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셋, 넷.

0: 처음에는 지금보다는 좀 감정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의 감정의 느낌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친구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있잖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데가 되는데 전화해서 울기부터 하면 아 어떡하지가 되거든요. 조금 감정적으로 그냥 더 담담하고 그래서 밴딩도 그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이런 식으로 어때요? 팀원으로서
1: 좋습니다. 내년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정체되면 어떡하지?
2: 또 여러 가지 좀 도전들을 하면서 뭐 랩도 섞어보고 발라드도 해보고 아예 전통적인 좀

느낌을 좀 더 강조해서도 해보고 아예 좀 락밴드 같은 느낌으로 샤팅 있게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지금 맞추고 좀 찾아가 나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0: 정말 제일 좋았던 점은 다섯 팀 모두 다 색깔이 다르고 굉장히 다채로운 음악들을 다섯 곡이나 들어서 대중음악을 하는 저로서는 앞으로의 음악에 도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등으로 했어요.
1: 훨씬 두껍게 나온다는 느낌 들었어요.
2: 네, 훨씬 나려서 괜찮아.
1: 그 코멘트 받고 점점점 할 때마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나는 네. 좋은 느낌이었거든. 그리고 어디 강조할 건지, 그리고 어디 약하게 할 건지 이거를 좀 만들자고. 이거 진짜 네. 계속
3: 플로우를 계속.
1: 우리는 그거 계속 만들고.
4: 빰빰빰빰빰. 네 마디 후에는 그다음에 8비트가 들어가는 거.
5: 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서 할 수 있는 거.
6: 아우트로는 벌스를 한 번 더 하고 제가 뻗는 부분 소름 구간을 코러스에 넣겠다는 거.
7: 라이브로 해보고. 그러고서 사운드가 안 나오면 이제 베이스를 이렇게 네, 한번 겹쳐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해보고.

0: 뭐해, girl?
1: 나? 누워있어.
0: 나 오늘, 그첫 번째 오전에 했었거든? 누가 오실까 생각하고 갔는데, 윤일상님.
1: 대박.
0: 그 윤일상 선생님 얼굴 보고 1차 멘탈 나가고, 그 무대 마이크 세팅돼 있는 거 보고, 2차 멘탈 나가고, 근데 내가 첫 번째인 거야. 그래서 3차 멘탈 나갔어.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확실히 다른 팀들이 팀이니까 합을 맞춰서 와야 되긴 하잖아. 되게 잘 합을 맞춰서 온 거야. 근데 나만 약간 엥? 엥? 엥?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아?
1: 아니, 기죽지는 마. 근데 그런다고 네가 팀원을 가질 수 있어? 아니잖아.
0: 뭔 소리야? 진짜 그래서 못했어. 아마 내 신속병이 제일 길었던 것 같거든.
1: 그래?
0: 근데 그게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호평이었어.
1: 호평이 전부가 아니야.
0: 아, 근데 오늘은 좀 전부였어. 근데 뭔가 그래서 좀 되게 정신 차려진 건 있어.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0: 아니 제가 지금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안 좋냐면은 평가를 너무 좋게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아.
1: 나도 그런 느낌.
0: 그 다음 평가가 된다. 안 좋아지면
1: 맞아.
0: 우리가 실망을 해. 근데 절대 그러지 말자고.
1: 그러니까 기대처럼 잘했다였으면 좋겠어. 네, 근데 지금 좀 나도 예민해.
0: 내일 또 체력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은 뭔가 바뀌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좀 불안해서 예민해.
1: 우리 만약에 그러면 싸우자 얘들아.
0: 차라리 욕을 해. 그냥 틀리지 말고.
2: 해도 돼?
0: 대표로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뒷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든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에 뭐 다들 열심히 하니까요. 저희의 목표는 체력을 안배를 잘해서 끝까지 지금 이 텐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1: 이상팀한테 코멘트 하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결국은 앙상블이다 이거.
0: 맞아. 그걸 보여줘야 되는 땐 거 같아. 이번 주 금요일에.
3: 근데 이상팀이 확실히 좀 경력이 있는.

0: 좀 정신이 없어요. 그 왜 정신이 없냐면 주제부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신난다 좋다라는 느낌보다 조금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예를 들면 솔로 파트에 건반을 솔로로 할 건지 태평소를 솔로로 할 건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주제부가 없이 그냥 벌스만 가득한 것 같아요.
1: 어떤 뭐 액션도 좋고 그런 펑키한 리듬 갖고 가는 거 다 좋은데 뭔가 조금 번잡하다, 뭔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없다, 타악기도 조금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조금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윤 프로듀서님은 이런 부분을 다 짚어내주셨더라고요.
2: 확실히 이상 밴드의 색이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장점이자 어쩌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0: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일단은 대중성으로 보면 이상 밴드가 가장 대중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한테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복잡한 거 음악적으로 그 부분만 뭐 보강한다면 다음 순서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이겠습니다. NFP 안내. 합숙 2일차 트레이너 심사 순위 1위를 차지한 출입밴드 출발! 자, 지금부터 주어진 자유 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시침, 휴식, 숙소 이탈 모두 가능합니다!
1: 얼떨떨합니다.
2: 이제 불안합니다.
1: 이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3: 오늘에서 만약에 이제 1등을 뽑자면 출입 밴드입니다.
4: 낚였어요 혹시? 네 개. 네 개면
3: 멤버 전체가 연희 전공이에요?
1: 네 맞습니다.
3: 엄청 신나게 노시겠네.

0: 그걸 조롱이라는 의미를 느껴줘야 되잖아요.
1: 가사 내용들의 이제 앞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잡아 잡아 골라, 싸게 싸게 골라.
0: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1: 네, 시장 바닥에서 들리는 그 소리들을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흥분시키는 이 그런 사운드들이 모이면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무거운 건 줄 알았지만 굉장히 쉽게 쉽게 거래될 수 있고 쉽게 팔릴 수 있는 것들의 것 아니냐.
0: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좋은 곡을 편곡해서 연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을 만들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작곡이 제일 어렵고 저희가 하는 음악이 과연 사람들한테 먹힐까.

0: 사람들한테 먹힐까? 사람들도 좋아해 줄까?
1: 엄청 좋아졌네요, 진짜. 영상에서도 솔직히 좋았습니다. 워낙 완벽해서 뭐 첨언할 게 많지는 않지만 발냄새 나오는 파트. 거기에 반주를 그것보다는 약간 좀 분위기를 좀 완전 전환할 수 있는 약간 뭐 신비한 느낌으로 좀 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기가 딱 나올 때는 조금 더 그랜드해졌으면 좋겠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뭐 굉장히 넉넉히 잘 봤습니다.
2: 더 뭔가 더 아직 다 안 보여준 것 같아요.
3: 완성형 작품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합이 계속 맞아가면 맞아갈수록 점점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1: 여기 이런 신발할 때 이 네. 신발도 합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4: 네, 알겠습니다.
1: 여기. 네. 혼자 하니까 약간 좀 빈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이 전환이 되니까 예. 신발할 때 신발 같이 딱 해주면은 뭐 그런 의도로 쓴 거 같아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출입밴드는 실험성과 그리고 또 독창성 그리고 또 음악을 대하는 진정성 물론 모든 밴드가 다 진정성이 있겠지만 가슴에 박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출입밴드가 전반적으로 구성도 잘 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밴드가 이제 음악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좋은 팀이고 음악적인 팀이라서 네, 좋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완성형에 있는 팀도 있겠지만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아, 저 단점이 곧 수정이 될까? 처음부터 뭔가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팀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그 바랬던 부분은 다 코멧들 다 했었고 나머지는 그들의 몫이죠 뭐.

0: 내 팀 계속 강해지고 있다.
1: 이상은 이상이구나.
2: 이분 피지컬이 돼.
0: 이제 드라마가 시작됐거든요.

어머니 흑옷입은 온데에 간데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이런 다시 박흥 보이고 저곳을 둘러보니 흥보집은 간데없고 빌딩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1: 땀에는 만병의 초대 명약이라.
0: 저와 음악이 통하는 음악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2: 이번 생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3: 아니 그것 또 나는 실수.
0: 내 아지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나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0: 살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시간아 가지 마라. 가는 시간 어쩔 거나.
1: 나 미종. 조선에서 이곳으로 넘어온 지도 벌써 5년째. 처음엔 천지가 개벽한 한양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눈알이 핑글핑글 돌 정도로 아득하고 정신이 없었다네. 하지만 어느덧 이 바쁘고 바쁜 도시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지. 뭐 다들 그런 날 있지 않은가? 하루 종일 바쁘게 일에 치여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력감만 들고 그냥 어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해야겠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날만 있어. 그런 날이 있단 말이지. 배가 고프다.
0: 지친 하루! 달래주는 맛난 음식!
1: 이럴 땐 말이야. 어?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루 일상에 지쳐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질 테니까. 내가 오늘은 우리 바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네. 여기 어딘데? 오, 이쪽 어딘 것 같아. 따라와.
0: 한번 가보자!
1: 자, 어디 보자.
2: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내공이 보인다. 벌써 단촐하자, 단촐하자. 메뉴가 꼬리탕, 설렁탕, 꼬리찜, 순대 딸랑 4개야. 메뉴가 단촐한 만큼 그만큼 모든 맛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뭘 먹지? 잠깐만. 사장님.
3: 예, 안녕하십니까.
4: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팬입니다.
3: 저요?
4: 그럼요.
2: 저요? 저 팬이시라고요?
4: 저는 이렇게 때부터 팬이라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다니까. 진짜로.
1: 아이고, 금방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내가 촬영도
4: 저 어렵게. 감사해요.
2: 아니, 여기 막 줄 서서 먹는다고 생각.
4: 그럼요. 낮에는 웨이팅해요.
5: 나 이런 사람이야.
4: 아유, 반갑습니다.
1: 하나, 둘, 셋.
4: 예, 예.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4: 아유, 예.
1: 그러면은 저기 꼬리탕하고 꼬리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봤어요? 봤냐고. 지난주도 그렇고 봤냐고요. 나름 음식점 가면 어머님들 사이에서 인영웅까지 다니시나.
6: 감히 그 이름으로 내리실 수 있어요.
1: 영까지만 할 줄 알아서 혼날까 봐. 나도 조심할 줄 안다고. 아무튼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음식 가면 어머님들이 그냥
6: 이게 이은희 때문이 아니라 이모 씨 때문에.
1: 아니 무슨 사온 사람 소리예요. 어차피 나랑 닮았으니까 이모나 미종이나 이모가 미종이고 미종이 이모 그런 거지. 다른 걸 그렇게 선을 닦았나.
7: 아이고 오실랍니다.
4: 아이고 어서 오세요.
1: 실례가 안 된다면 저기 뭐야 그 음식 준비하시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8: 육수는 이거 어떻게 내요?
4: 육수는 이제 이 큰 깡통 어디 가서 그다 담가놨다가. 아침에 씻어서 우리 아들이 3시면 나와요. 핏물 다 빼서 여기다 삶아서 이미 육수를 빼는 거 이거예요.
1: 요게?
4: 이거 많아요. 근데 냉장고 넣어놔서 이런 거. 이거 이제 끓여서 다시 끓여드려요.
1: 그러니까 여기 낮에 와서 줄 서서 드시는 거예요.
4: 웨이팅이 많다니까. 이거를 우리는 또 토막이 굵어 싫어하고 친절하니까.
1: 어쩜 이렇게 토막이 굵어?
4: 그래야 손님들이 이제 먹을 거 있지 잘자르게 썰면은.
1: 그러니까요.
4: 이게 이제 삶아놓은 게 이거고. 자,
1: 아, 비교해 한번 보여주세요.
4: 자세 보면 홀딱 가라실 거예요. 하나 들고 잡살아.
1: 들고 돼요?
4: 원래 이게 자꾸 이렇게 뜯는 거야. 간장 하나 줘봐. 소스 빨리. 또 이러기는 처음이라 드셔보시오. 얼마나 맛있나. 놀래실 거야. 처음 먹은 사람 다 아주 저기였다니까. 예.
2: 오.
4: 예. 어때요 맛이? 기가
2: 쫀득한데요, 그냥.
4: 기가 막히죠.
2: 아. 아니. 네. 콜라겐하고.
4: 그럼요.
2: 고기 부분하고. 네.
4: 맛있어요.
2: 너무 잘 어우러졌어가지고.
4: 네. 네. 그 고기 붙은 게 또 진짜 콜라. 고거. 아니. 고거 다 뜯어. 요거.
2: 네, 그러니까. 네. 아유, 제가 먹을 줄 알죠. 네.
4: 아주 잡수시 하시네, 우리.
2: 자.
4: 그 주방에서 이거 잡수.
2: 좋은 것만 먹고 다녀가지고.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먹어.
4: 아니, 나도 처음이야. 차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니 너무나 저 호감이 좋으시니까.
2: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떡상 나도 모르게 먹었네. 안 먹은 척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4: 네, 나가시죠. 네.
0: 뽀얀 육수에 이것은 무엇이냐? 속꼬리가 아니고 소면이네? 육수에 소면을 잘 토렴하여 작은 그릇에 소복히 담아주고 비법 양념장으로 마무리!

0: 이분은 무엇이오?
1: 와, 아니 이러고 주셨네? 왜? 어? 자, 탕 먹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부추 넣어서 요걸 이렇게 주신다네요. 어, 요거 국수. 국수인데 그냥 국수가 아니고 아까 육수에다가 이렇게 토렴한 국수. 아, 맛있겠다. 어, 김 나는 거 보십니까? 메인 식사 시작. 어, 네네. 어, 뭐야. 벌써 나왔어. 빨리 먹어야지. 어, 감사합니다. 난 지금 사우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걸, 이거를 그냥 식전에 그냥 주시긴 너무 아까운데? 와, 이거 맨날 해 먹고 싶은데? 양념이 어우 정말 간단해. 너무 맛있어. 이거 그냥 한 그릇 뚝딱이에요. 맛있는 간장 비빔, 고추 간장 비빔국수로 입을 싹 가졌고요. 꼬리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것이 점심시간만 되면 점원이 북새통인 한양에 내놓으라는 속꼬리탕이옵시다. 새벽부터 잘 손질한 꼬리뼈와 박치뼈로 북삶은 비법 육수에 하나하나 손으로 기름을 제거한 귀한 속꼬리와 함께 뚝배기에서 푹 끓여내면 쫄깃한 속꼬리와 담백하고 깊은 국물이 일품인 속꼬리탕 완성이오.
1: 야, 도대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깊이 우려냈는지 맑고 깨끗한 맛 뒤에 꼬리 육수의 그 깊은 맛이 나네. 쭉 삼키고 마지막에 혀끝으로 탁 치고 들어옵니다. 야, 이 육수의 깊은 맛이. 국물이 그냥 맑아. 근데 뭘 잔뜩 집어넣은 것처럼 오묘한 여러 가지 맛이 꼬리를 푹 고운 거다 보니까 뼈, 연골, 고기가 다 들어간 거잖아. 어? 그거는 소 한 마리가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와, 그래서 그런가 아주 맑은 국물인데도 입안을 타격하는 느낌이. 아, 이래도 안 먹을 거야 이런 느낌인데. 야, 잠깐만 뼈를 먹어봐야겠지. 와, 이야, 잠깐만. 와, 이거를. 잠깐만, 와, 이거는 그냥 들고 먹어야겠는데? 아무래도. 탕에 들어간 꼬리이기 때문에 찜보다는 아마도 조금은 좀 더 숨숨한 맛이지 않을까. 근데. 간장 양념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냥 얘는 뜯어. 야, 이거 막 그냥 그렇게 뜯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살짝 그냥 쏙 빠져. 와, 살밥 보이십니까? 맛도 맛인데 양도 너무 마음에 들어. 왜 맛있긴 맛있는데 별로 뜯을 거 없으면 그렇잖아요. 아쉽잖아. 참으로 맛있구나.
0: 맛있구나.
1: 내 왕좌에 있을 때도 먹보지 못했던 그런 맛을 1년 내에 와서 맛보다니.

0: 하루에 스트레스와 노화가 싹 풀리는구나. 아, 이거 진짜 스트레스 해소 힐링
1: 메뉴네. 아, 뜯을 것도 많고.
0: 이거를 젓가락으로 이거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뼈는 두들두다 이제. 뭐 그래요? 나만 담은 게 있는 거야?
1: 아이고, 하나 더 남았다. 오케이. 아, 야. 아, 왠지 젓가락으로 또 먹어야 될 것 같아. 안 돼, 이거.

0: 아우 요 속도는 뜨겁다.
1: 아 뜨거.
2: 이제 오기 전에 설명에서 좀 봤었는데 고기를 먹기 전에 뜨거우니까 좀 꺼내놔서 식힌 다음에 먹어야 하겠어요.
0: 아 그래요? 괜찮아요. 나는 역대 임금 중에 내가 뜨거운 거 제일 잘 만질 거야. 손가락 엄청 뜨거워. 와, 근데 맛있다. 야, 아 이제 국물만 남았네. 야, 아, 이 국물 싸가고 싶다. 어디 보자. 오, 아 예예예, 감사합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3: 사장님의 일품 솜씨. 여기서 끝날 수 없지. 이어지는 속꼬리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성껏 하나하나 손질한 속꼬리를 핏밥 육수에 3시간 동안 푹 삶아주고 살짝 데친 파도 함께하면 아주 맛이 좋으니 잊지 마시오. 야들야들 잘 익은 속꼬리를 데친 파 위에 예쁘게 올려주면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손이 한번 가면 멈출 수 없고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함이 함께하고 퇴근길 직장인들 발길을 붙잡는다는 마성의 속꼬리찜!
0: 이야, 아, 잠깐만. 아까 탕에 들어있었던 건 비교가 안 되네. 우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떡하. 우와. 우와.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아우, 뜨거워. 우와. 저 우아하게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겠다. 젓가락으로. 뚝 떨어져. 와, 양념도 찍어서 한번 우아하게 먹어볼까? 요거는 탕보다 드실 때 뭔가 조금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맛이 호리찜 맛이 조금 더 깊어요. 야, 이거 뭐 뿌리뿌리가 하니까는 뭐 들고 막 뜯고 막 야, 막 이렇게 뜯을 줄 알았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떨어져. 야, 육질은 엄청 허기졸긋한데 또 있는데 지방층하고 젤라틴을 딱 있어서 우와. 아. 그냥 떡 떨어졌네?
4: 우와.
5: 맛있겠구나!

0: 참 더워. 비빔국수요. 네. 그 리필 되죠? 네. 그거 하나만 더.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빔국수에다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 오기 전에 빨리 작업해놔야지. 그러면 이거? 거의 장인 정신 같지 않나?
1: 국수보다 고기가 많으시다.
0: 국수만 고기만.
2: 고기가 딱인데요?
0: 와, 예, 예.
2: 이거 공한 리필이 10개까지죠, 우리가.
0: 국수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먹어.
2: 잘 그러게.
0: 네.
2: 박수지 아주.
0: 네. 아, 감사합니다. 오, 오. 초꼬리 비빔국수. 국내 최초 미모표. 드셔보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드셔보시는데. 먹어보겠습니다.
1: 부추 안 넣으세요.
0: 아, 여기 부추까지 넣으면. 부추는 조금만 넣겠습니다. 왜냐면, 일부러 고기를 넣는데, 부추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고기 맛을 못 보잖아요. 아, 말이 많아. 난 먹는데.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 부추. 그냥 속꼬리만 해도 맛있는데. 이야. 오,
3: 대박이야.
0: 아, 좋아. 그 속꼬리 살과 면이 서로 만나서 쌀쌀춤을 추는구나. 아, 좋은데요? 아, 너무 좋아요. 야, 그 와중에도 이 속꼬리에 제가 쫄깃함하고 고기 육수의 상큼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야. 아, 근데 이거 별미인데? 양념장이 보시면은 양념장 자체의 맛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양념장의 양을 정말 적절하게 조절했어요. 그래서 면 자체가 갖고 있는 육수의 깊은 맛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양념장을 살짝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양념장 자체가 약하지 않으니까 흩어지면서도 톡톡 쏘는 맛. 조화가 좋다. 아, 양념과 소고기와 면과 부추의 맛이 아주 조화롭구나.
4: 벌써?
0: 참으로 훌륭하구나. 꼬리찜 참으로 천하일미롭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찜살을 잘 받아내서 함께 주는 서비스 비빔국수랑 함께 비벼서 드셔보십시오. 알았죠?
5: 아이고, 임금님! 그렇게 맛있으시오?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을 위한 한상 찾아 나선다고 하시더니 아이고, 원 임금님은 원 없이 드시는구려. 단짠단짠한 비빔국수에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꼬리찜이 맛났도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야말로 신비의 명요리구나.
0: 자,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미종의 동의보감. 아, 동의보감에서는 속꼬리가 정을 보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며 골수를 보충한다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대표적인 보양식이라고 했죠. 오늘날의 속꼬리는 양질의 단백질과 미량 원소가 풍부해서 소화 흡수가 용이하고 기력 회복과 자양 강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슘이 풍부해서 뼈 성장을 촉진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아, 아까 내가 이거 먹으면서 막 입에 쭉쭉 달라붙는다고 하지 않았었나? 아, 그게 바로 콜라겐 성분인데 이게 피부 미용에 아주 효과적이지. 왔다예요, 왔다. 아, 워낙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이다 보니 속꼬리는 특히 산후조리에도 좋은 보양식으로.

0: 알려주시면 실제로 회복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네. 하지만 모든 음식은 합이 있는 법. 좀 몸에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또 너무 과하게 드지 마시고 적당한 양, 소화가 잘 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양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의 이종의 동의부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 김치 국물은 신전이가에 뭘 드시나요?
0: 아, 얘기 들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는데.
2: 진짜로 된장찌개 아닌 김치찌개. 근데 그게 엄마표. 근데 애석하게도 이제 바뀌었죠. 아내표.
0: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그 음식. 엄마 손맛. 예. 그거를 다시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한테 보면 가장 슬프긴 한데 가장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막 연기 생활하고 막 이럴 때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 한 고기 뚝딱 하고 나면 뭔가 풀린 것 같고 뭔가 해소된 것 같고 근데 나한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니까 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꼬리찜을 먹고 나니까 오늘 하루 뭔가 일상에 찌들고 뭔가 좀 지치고 그런 현대인들에게 아 꼬리찜 아니면 꼬리탕 한 그릇 뚝딱 하면은 보탬이 돼주고 기력을 주고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근데 저 역시도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동네 분들은 참 좋으시겠다. 요 동네를 전철로 왕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다. 43년 전 그때 그 맛 그대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지치는 일도 있고 또 난관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음식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노포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의도 여기입니다 하면 탁 내려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밥 같지 않습니까? 예?
1: 제대로 한상 차려 먹었다. 맛있구나.

0: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1: 남에다는 만병의 초대 명약이라.
0: 저와 음악이 통하는 음악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2: 이번 생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3: 아니 그것 또 나는 실수.
0: 내 아지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나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에 갓 입문했지만 알까기의 매력에 푹 빠진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알까기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지요. 네?
1: 네.
0: 낮이나 밤이나 까게 됩니다. 심심할 때 까고, 네. 잠 안 올 때 또 네. 까고, 혼자서도 까고 모여서도 까고. 네?
1: 네.
0: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알까기.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 방송이지요. 국악 발전 후에 애쓰는 방송 K음악의 뿌리 국악방송에서 뵙게 됐습니다.
1: 국악방송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계승발전은 물론 세계 속에 우리 K국악을 널리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방송입니다.

0: 의미가 있는 것은요.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악의 날이 제정됐어요. 네?
1: 박수나 올만하지요.
0: 매년 6월 5일이 바로 국악의 날입니다.
2: 네, 왜 6월 5일이냐? 네. 네,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궁중음악의 대표곡 여민락의 기록일이 바로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0: 역시 왕은 세종대왕이지.
2: 아, 그쵸.
0: 장군하면 이수신 장군.
2: 네.
0: 네? 두말하면 입 아프지요.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자, 그러면 오늘의 대국자분들 오늘 첫 텐데 말이지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네, 대국장의 모습. 아, 두 대국자 낯이 익은
2: 네.
0: 유명하신 두 분이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개그계의 뭡니까? 거성 박명수 팔단 큰별 큰 스타가 되고 싶어서 자신이 지었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2: 네.
0: 이름값 합니다. 네. 스타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클 것 뭐 소리성 큰 소리를 보락지기가 해서 붙여줬다는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떴으면 됐습니다. 1970년생입니다. 개띠, 70년 개띠. 1993년 MBC 4기 공채 개그맨으로 당당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2: 네. 수상으로는 2007, 2012년 MBC 방송연예대상을 두 번씩이나 네, 수상했고요.
0: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두 번이나.
2: 맞아요.
0: 제일 큰 대상.
2: 네, 대상. 와. 그다음에 2010년 KBS 연예대상 최고 엔터테이너상.
0: 와.
2: 네, 그리고 2022년 네. 제1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0: 네. 네. 대통령 표창 받을 날도 모자 않습니다.
2: 와, 네. 네. 그리고 2008년
0: 네.
2: 피부과 의사인 한수민 씨와 결혼해서
0: 결혼했습니다. 네,
2: 슬아의 딸 하나 박민서 양을 두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변이죠. 그 당시에 네. 이변 박명수.
2: 네. 네.
0: 김학래 씨나 이봉원 씨나 뭐 최양락이나
2: 네.
0: 간신히 어렵사리
2: 네.
0: 네? 네.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후배 잡았는데
2: 네.
0: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을 뭐 평생 피부 관리 걱정 없습니다.
2: 와.
0: 일단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저 밖으로는 더 그런 쪽을 비끄러져.
2: 네.
0: 네. 어느 각도로 잡아도 탱글탱글 이렇게 뿌송뿌송. 네.
2: 네, 맞아요. 또 어록으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0: 하고 싶은 거 다 해.
2: 네. 네.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직설적 화법으로 까칠한 투덜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꼴등은 누구냐?
2: 네.
0: 네? 꼴등까지 관심을 갖게 될 계획이.
2: 네.
0: 네. 꼴등도 억울한데 무관심은 더 억울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2: 네. 네.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젊은 판소리 소리꾼 김준수 육단입니다.
0: 아, 미남이에요, 일단.
2: 네, 그렇죠. 국악계의 아이돌.
0: 아, 네. 아, 네. 현역가왕 시즌2에서 당당히 5위.
2: 네.
0: 국민의대장 힙합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2위.
2: 오, 네.
0: 아, 최고의 이 시대의 소리꾼입니다. 이 전통 국악, 그 다음에 트롯, 네. 이 접목시켜 네. 화제를 불러 모았죠.
2: 네.
0: 젊습니다.
2: 와.
0: 91년생이에요.
2: 와. 네.
0: 네. 이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나왔습니다.
2: 네. 또 국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수군가 이수자입니다.
0: 와.
2: 네. 그리고 2011 전국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대상.
0: 와.
2: 네. 2015 제18회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 일반부 대상.
0: 네.
2: 그리고 2021년에는 KBS 최연소 국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대상이 도대체
2: 네, 엄청
0: 정말
2: 많죠.
0: 쉽네요, 대상.
2: 네. 네, 또 노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0: 들썽으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2: 네.
0: 4학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이 경연대회 출전해서 3등을 했습니다. 처음 그냥
2: 와.
0: 가볍게 내서
2: 네, 네, 네.
0: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당시 선생님 아, 안목이 있으시고 해안이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2: 네. 근데 최사범님은 또 워낙 웃기셔서
0: 네.
2: 네. 선생님들이 코미디언이 되어보라고 뭐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0: 다른 학생들 책을 읽어봐.
2: 네.
0: 누구 책 이가영이 책 읽어봐 시키고 저는 인천 앞에 내 사이대가 떠서도 겁 없이는 못 마십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뭐 이런 거.
2: 아, 그런 거.
0: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2: 네,
0: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2: 네.
3: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0: 네.
2: 네. 또 김준수 6단은 2013년 22살의 최연소 나이로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고요.
0: 22살에.
2: 네, 그다음에 박방금 선생님께서

0: 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송가인 씨도 박방금 선생님의 제자였고요.
1: 네. 박방금 선생님.
0: 네. 고요. 네.
1: 박방금 선생님.
0: 네.
1: 제가 방금 연락받은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0: 네.
1: 네. 이 송가인 김준수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박방금 선생님. 참고로 저희 알까기에서 제자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까면 되기 때문에.
0: 네.
1: 잘 까면 치타시고,
0: 네.
1: 네, 치가 알아서 까면 됩니다.
0: 네.
1: 아, 설명이 길었나요?
0: 아, 네. 네.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1: 네.
0: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1: 네.
0: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네, 인사부터 차렷.
0: 네.
1: 경례. 네. 아까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네. 끝나는 거니까. 자, 이제 포석해 주시죠. 포석은 자유자재. 자기 편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까기 편한 자세. 그 위치에.
0: 네.
1: 뭐,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네. 포석을 많이 하는 게 좋겠지요.
0: 네.
1: 오. 박명수 팔던 포석이 좀 특이하지요?
0: 네, 특이한 포석이네요.
1: 네. 김준수 육탄도.
0: 네.
1: 네. 다섯 알은 중앙에.
0: 네.
1: 세 알은 이제 이선에.
0: 네.
1: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석도 끝났고
0: 네.
1: 김준수 6단의 흑선으로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0: 네.
1: 까주시죠. 네, 김준수 6단.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정석이지요. 중앙의 함정을 향해서 네, 자, 중앙으로 까서 신중했나요?
0: 네.
1: 아, 첫 수의 악수가 나왔습니다.
0: 아, 근데 또 아직 모르죠. 네.
1: 그럼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아, 응수 타진.
0: 네.
1: 자, 내가 너의 진영으로 뛰어 들어갔다.
0: 네.
1: 어찌할래? 아, 네. 그런 뜻입니다. 자.
0: 어?
1: 네? 어떻게 저... 희한하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네. 그런 식으로
2: 팔
1: 뭐가 꼬리 반쪽입니다. 네.
0: 뭐가
1: 어떻게 저렇게 맥 없이 죽나요? 네. 나 참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뭐 가능한데 아 지금 왼손이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 그것도
0: 왼손 네.
1: 다시 그게 미련이 남나요? 와! 와! 맞습니다. 두 개 다 낙입니다.
0: 두 개 다 네, 떨어진 거 맞죠. 네.
1: 그 옆에 네. 손 받칠 이유가 없어요. 김준수 6단 그럴 시간에 본인의 알이나 집중해서 깠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왜 죽든 살든 네. 알아서 하는 건데
0: 네.
1: 그걸 또 친절하게 이 개그계의 고성 박명수 8단 네. 개그계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딸바보 박명수 8단. 네?
0: 아주... 조용히 해달라고
1: 저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아니 그러면은 해설을 안 하고 네, 아 본인이 까겠다 네, 네. 좋습니다
0: 과연?
1: 자 과연 세 알 중에 하나를
0: 아니 자꾸
1: 지하를 깠어요
0: 자꾸 사이사이로
1: 야,
0: 피해가고
1: 지금
0: 있어요.
1: 결과적으로 김준수 육단은 성공이었고 다 본인의 이 자충수 박명수 8단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박명수 8단 오늘 이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사실 네. 우리 개그계인은 하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안타까워하네요.
0: 네.
1: 제발 저 한숨만이라도 네.
0: 네. 네.
1: 그렇죠.
0: 살짝
1: 이제 그 노골적으로 밀면 안 됩니다.
0: 살짝.
1: 또 터치를 해야 됩니다. 네.
0: 살짝만요?
1: 네. 그러니까 박명수 8단이 오히려 그것도 못하느냐. 이 바보 아니냐. 저거는 안 됩니다. 워낙 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딱밤을 했는데 안 됩니다. 저거는.
0: 아 밀지 말고 네 손가락으로.
1: 손가락으로 해라.
0: 손가락으로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쓰라고.
1: 예. 과연 네. 잘못하면은 논개 타법이
0: 네.
1: 되는데
0: 네. 살짝만 하셔야 예. 돼요.
1: 이 배갈만 가볍게
0: 톡
1: 적당히
0: 역시 논개 타법이라
1: 그런 정도 아쉽습니다.
0: 네.
1: 지금 본인이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저수는 지금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박명수 팔다리 막 가도 됩니다. 이제는. 네. 지금
0: 정말 막네요. 네, 맞네요.
1: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이럴 때 까보는 거죠. 네. 시원시원하게. 네. 자, 의외로 지금 자, 과연
0: 신중하게
1: 드디어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와! 에이오 에이. 이래서 김준수 6단. 네? 와! 뭐 하나 보여주네요. 어. 오늘 하나. 자, 그렇습니다.
0: 신중하게.
1: 네. 상대 아니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녹화를 끝내고 지금 비몽사몽으로 참 내 프로로서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 여기까지 지금, 내려가도 네? 되나요?
1: 자, 김준수 6단은 국악계의 명예가 달려 있고 네. 우리 박명수 8단은 우리 코미디계의 명예가 아. 네. 달려 있습니다. 네.
0: 양보.
1: 지금 뭐, 왜 저러고 있는지.
0: 뭔지를 확인하고 계시네요. 네.
1: 자, 과연! 와! 그렇습니다. 눈이 떨어졌습니다.
0: 네. 괜찮아요. 아직.
1: 그 뭐가 떨어진다. 네.
0: 아직 많으니까.
1: 그 박명수 팔다리 말이죠.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이행시죠. 펭귄.
0: 네. 네.
1: 한번 해보세요. 눈을 띄워보세요.
0: 네. 팽.
1: 팽연숙은?
0: 퀸.
1: 퀸카야! 라고 해서.
0: 네.
1: 팽연숙 씨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박명수 네. 팔단에게 백첩반상을 드리죠. 싫어합니다.
0: 아, 정말로 백첩반상인가?
1: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게 화제가 됐었지요.
0: 아니, 저기요?
1: 김준수 6단이 그걸 잘못하는 겁니다. 상대 위치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넘어가는 것도 안 되는. 사실은 네. 저 매너가.
0: 네. 아, 입냄새 공격을.
1: 아, 그 네. 입에서 무슨 악취를 풍기나요?
0: 네.
1: 자, 거기서. 아, 거기서 한 번. 네. 매너에 문제는 있습니다. 아, 도저히. 어.
0: 이게.
1: 오, 오, 네, 오, 가볍게. 네. 네. 약간 미는 듯 했습니다만, 아니, 약간, 네. 좀 애매했습니다만.
0: 약간 그 미는 듯.
1: 아, 다시 느리는 화면에, 어, 괜찮, 그 문으로 나왔습니다.
0: 이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네, 괜찮다.
1: 그 정도까지 괜찮다. 네. 아, 그거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0: 네. 어, 자, 네,
1: 팽연숙 씨가 일주일 동안 장을 보고 백접한성을 처리졌다는 상태를 펴지게.
0: 아, 네.
1: 네, 까도 됩니다.
0: 엉덩.
1: 그 자세.
0: 저, 이 자세 괜찮나요?
1: 아마 식사하고 계신 시청자들은 불쾌하겠지요. 네, 그렇죠. 그게 매너지요. 네. 네. 과연! 빠! 우와! 네. 과연! 빠! 우와! 야!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어, 큰일 날 뻔했어요.
0: 이거 되나요?
1: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지금 불평불만이 많아요.
0: 네.
1: 좀 두 대국자 신경전. 네. 과연! 빠! 우와!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어, 큰일 났어요. 신경전. 네. 그러나 이 알까기 이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죠.
0: 네. 이제 조금 네. 더 어, 네. 좀 페어 플레이를.
1: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서 몸을 승부수를 띄웁니다.
0: 과연
1: 1타 2득을 노리나요? 한 방에 두 알을
0: 살짝 그래도
1: 애매하게 오히려 당신이 해봐라. 자, 저거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신중하게. 이렇게 되면은 덩실덩실 예.
0: 지금
1: 이거 알까기 모르겠는데요.
0: 와.
1: 이야, 김준수 6단의 작전 성공.
0: 오.
1: 박명수 8단. 아, 페이스에 말렸어요. 김준수 6단. 야, 김준수 6단 여우 같네요.
0: 와.
1: 네.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앞섰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제 1대1이 됐습니다.
0: 와.
1: 자, 그러면 이 김준수 6단이 저걸 마지막으로 또 네. 한번 재차 끝내느냐.
0: 과연.
1: 이제 확률은 여러 가지지요.
0: 네.
1: 뭐 성공해서 끝낼 수도 있고, 무승부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그렇죠? 동시에 떨어지면
0: 네, 동시에
1: 본인을 또 꾀기일 수도 있습니다.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고. 자, 과연 세 가지 수 중에 어떤 수가 성립이 될지

저것도 매너. 아. 예. 아, 언니. 아, 저것도 매너. 아. 예. 아, 뭐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아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저것도 매너.

0: 우리 다 괜찮은데. 박명수 팔담만 건조하다고 지금. 네. 아... 자, 어찌됐든 네. 어, 김준수 6단 마지막 네? 성공하느냐 본인의 실수로 끝나느냐 무슨 부로
1: 아니 아,
0: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아, 네. 자, 과연 마지막 김준수 6단 승부를까? 이대로
1: 그렇죠.
0: 오히려 다시 박명수 8단 시중에 이대입니다. 이게 왜 됩니까? 역전 김준수 일단 역전했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색깔 맞네요.
1: 역시 네? 끝까지 가봐야 되네요.
0: 야,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김준수 6단이 승리했습니다.
1: 아. 어머, 아니, 저기.
0: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게임에서도 저, 저 와이셔츠를 하나요? 저거 쓸데없는 객기입니다. 저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2: 아, 배불러.
0: 금방 또 배부르다고. 네. 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했고, 2차전, 2차 대국 시작해 주십시오. 네. 네. 첫수 중요한데 네. 자신감을 얻었어요.
1: 아, 오.
0: 예.
1: 네.
0: 어. 아, 저게 말립니다. 아. 네.
1: 아.
0: 오, 참 네. 안타깝네요.
1: 아주 신중하게. 네.
0: 거성 박명수. 네. 와.
1: 네. 김준수 6단은 2009년에 국립창극단에서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폐회식 무대에서 우리의 국악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0: 그때 봤습니다만은 감동의 무대였죠. 오.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 예, 도쿄와 거북이 경주 그때서 네. 노력과 끈기의 중요성 일깨워준 무대.
1: 네, 네, 네, 또 박명수 8단은 가수로도 잠깐 활동을 했었죠. 뭐 히트곡이 바다의 왕자, 그리고 이석훈 씨가 리메이크를 한 바보에게 바보가.
0: 그 노래로 먼저 이제 개가수라는 그 친구 네. 생겼는데 네. 바보에게 바보가를 네. 데이트. 그 노래 부르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네. 네. 대단했었어요.
1: 그 노래를 모르면 바보 모르면 취급당할 정도로.
0: 하여튼 쳤다는 얘기예요.
1: 네.
0: 자, 이제
1: 최서범님도 앨범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저도 냈지요. 네.
1: 어떤 거 내셨죠?
0: 여술공주 세리.
1: 아, 그거
0: 백만장.
1: 네.
0: 메칼더브이.
1: 네.
0: 뭐 같이 수록돼 있습니다만 마지막
1: 오.
0: 대단했지요.
1: 네, 대단하죠. 백만장. 와.
0: 과연 오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힘이 들어가나요?
1: 네.
0: 아, 안타깝습니다. 물 먹고 냄새 먹고 속 차려라. 이야, 이렇게 되면은 더 흥분이 되고 막 시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우.
1: 네.
0: 김준수 6단 신곡 발표했죠.
1: 네.
0: 싹 다 잊고 한 잔.
1: 아, 네. 네.
0: 술 좋아하는 저는 정말 즐거운 생각합니다.
1: 네, 한 잔 챙겨드리고 네. 있어요 지금.
0: 왜 했지 않습니까?
2: 아니 왜 뜨는 거예요?
0: 내 투덜대고 네. 이미. 기차는 떠났고 버스는 네. 출발했습니다.
1: 네.
0: 이제 연습하고 있는
1: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0: 났어요. 네. 자책하는 거지요.
1: 네.
0: 예, 그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1: 네, 또 모르죠.
0: 이제 뭐 시작입니다.
1: 네.
0: 와. 와. 이제는 이제 베이스를 찾았어요. 김준수 6단. 이 정도면 되는구나.
1: 오.
0: 와. 자, 그걸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건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박명수 8단!
1: 에? 뭐야? 아니, 왜 또 꽥?
0: 꽥이 나왔어요.
1: 아,
0: 여기서도 꽥, 저기서도 꽥, 꽥, 꽥 수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평소에 박명수 8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안 풀리네요.
1: 네.
0: 이번 대국마저 진다면
2: 미치겠네.
0: 오늘 대국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2: 아, 진짜
0: 예,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1: 네.
0: 뭐, 눈개 탑복 가능하지요? 네, 같이. 예.
1: 저. 아, 지금.
0: 예, 이제.
1: 네.
0: 이 공포.

0: 네. 그런 경건이 있습니다. 아니, 아, 저거는.
1: 이게 되나요?
0: 그래,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거 저것보다면은. 정말 하수인데 말이죠?
1: 여기서.
0: 저거는 성공하겠죠? 그렇습니다!
1: 됐네요.
0: 과연, 네. 네. 모양은 빠졌습니다만, 어차피 네. 성공은 했습니다. 공피고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공피고아.
0: 네, 공격할 때는 나의 약점을 먼저 돌아봐라. 제 약점부터 살피고 이제 해라는 거죠. 네. 살짝만 맞아도 나가 떨어진 돌은 없는가? 아. 뭐 이런 정도.
1: 아, 자기 돌부터 네. 봐야 된다.
0: 네, 자기 돌. 네. 네. 그러나 김준수 육단은 뭐 시원시원하게 공격해도 됩니다. 놀러라니까. 네. 네? 나에게는 아. 신중하네요. 신중해서 네. 나쁠 건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자, 그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야, 시원한 한 방.
2: 나 칭칭 나네. 나 칭칭 나네. 나 칭칭 나네.
0: 시원한 한 방.
1: 진짜 시원하게 날렸어요.
0: 예, 역시 프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1: 와.
0: 그래, 나 우습게 봤지. 나도 프로야.
1: 네.
0: 내가 괜히 팔단이야. 야, 이 그림 다시 보고 싶네.
1: 와,
0: 와 다시 봐도.
1: 오늘의 명장면 급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한 알.
1: 네.
0: 예, 오늘의 한 알로 선정됐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1: 네.
0: 예. 아, 와, 거리. 예. 나도 장군몽군이지. 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여주겠다.
1: 자, 알 개수가 예. 이제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예. 자, 저기, 우와!
1: 우와!
0: 야!
1: 너 되게 잘하신다.
0: 당신이 하면 나도 할 거야.
1: 와! 어,
0: 이런 정도.
1: 완전.
0: 벌써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1: 네, 완전 페이스를 예,
0: 정타를
1: 찾으셨어요.
0: 맞았을 때는 음이 달라요. 네. 아니, 음이 다릅니다. 네, 와. 타음이. 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1: 아!
0: 저게 또 뭡니까? 그렇게 칭찬해줬더니 또.
1: 아,
3: 아 지금
0: 아 끝내겠습니다.
1: 네.
0: 죄송합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저 알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
1: 네.
0: 자, 그러나 일단 그거 처리하고
1: 유리하니까
0: 예, 왜 지금 또 반대?
1: 아, 아 바로
0: 아, 저러면 안 돼요. 예,
1: 네.
0: 저런 걸 갖다 똥 매너라고 그러는데 저런 건 안 됩니다. 매너 꽝이에요. 저 이거 몰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백한점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말고 그 수 말고 요 한 수를 그쪽으로 좀 붙여서 어떻게 할 거냐.
1: 아 저기 와서 아, 하시라고.
0: 당신이 해봐라. 아, 조용히 해라. 나는 해설인데 조용히 하라는 거는 박명수 네, 컨셉이겠지요. 네. 원래 예의 바른 친구인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1: 아, 말은 잘 들으셨어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약하게. 네.
0: 허탈합니다.
1: 네.
0: 어 그렇습니다.
1: 어
0: 그게 맞습니다. 저 이제 상당 유리하니까
1: 네.
0: 막 가도 됩니다.
1: 네. 농기타법을 뭐 해도 돼요.
0: 그렇죠. 농기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기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누룰러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수 6단
1: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어. 자 더 이상 뭐
1: 신중해야 돼요.
0: 오도가 더 이게
1: 아 정말 신중하게.
0: 자 여기서 김준수 6단이 승리로 끝낼 것이냐. 1대1
1: 네.
0: 예,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 세 번째 대국을 펼칠 것이냐
1: 네.
0: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1: 네.
0: 네,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네, 없습니다.
1: 네, 네. 어,
0: 아. 눈치를 보네요. 김준수 딱, 딱 공격을 하고
1: 네.
0: 박명수
1: 과연...
0: 발단에게 어, 자리 양보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 안 해도 됩니다. 제발 그렇게 신신당부의 것만 이건 알까기지 무슨 씨름이 아니에요. 야.
1: 와.
0: 자, 저 상태에서 누워 치기 타법.
1: 불안한데요.
0: 네. 과연 이제 알까기 누워서 가는 시대다. 자세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다시 또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껏 네? 두 분들이다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준수 네. 6단 네, 성격 나오죠?
1: 네.
0: 아, 뭐 굳이 끝내지 뭐.
1: 한 번에 다
0: 네, 사실... 끝내도 됩니다. 네. 네. 뭐, 아 그럼요. 저 피말리는 승부는 여기서 승부는 여기서
1: 엥? 아,
0: 저 한 점 오래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꽤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김준수 6단 강정 강병수 8단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사인을 박명수 씨부터
3: 한 번만 더 기회 주셔도 안 돼요?
0: 두 번이나 줬잖아요. 네.
1: 어머
3: 이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돼요.
0: 제 이름 쓴 겁니다.
3: 이분은 별을 그려? 뭐 하시는 분이에요?
0: 한국무용으로 하고 자, 요거를
1: 맞아요.
0: 자,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6단에게 축하드리겠습니다. 지신 분에게 표현을
3: 의욕만 너무 앞선 게 저게 팬인 것 같아요.
4: 두벽 방송에서 이렇게 알까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이효린 선배님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진양조의 느리고 깊은 선율로 시작하여 자진몰이에서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장단으로 발전하며 해금의 섬세한 표현과 흥취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그럼 이효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세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내 고향의 봄, 봄노래 꽃타령입니다. 오늘은 새 곡을 연곡으로 준비하였는데요. 내 고향의 봄, 봄노래는 봄기운이 가득 찬 시골 농가의 전경을 그린 자연의 노래로서 화사한 봄내음을 풍기는 곡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꽃타령은 각양각색의 꽃들을 가사로 표현하여 잦은 모리 장단에 맞추어 남도 창법으로 흥겹게 노래한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네 번째 무대는 이서희 친구의 무산향입니다. 향악 정제 하나로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의 40수 생신을 경축하여 새롭게 창제하여 올린 동무입니다. 동시대의 춘향전을 음유의 아름다움을 지닌 춤이라 한다면 무산향은 양강의 미를 표현하는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모반이라는 침상 같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서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다섯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통영 개타령, 꽃타령, 남도 새타령입니다. 남도의 봄을 노래하는 민요들을 엮은 연곡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영 개타령의 밝고 경쾌한 흥으로 시작해 꽃타령의 서정과 정취를 지나 남도 새타령의 깊은 소리로 마무리되며 봄날 자연과 사람의 정서이 소박하면서도 풍성하게 그려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서한우류 벚꽃춤입니다. 서한우류 벚꽃춤은 전라남도 해안 지역인 완도의 금당도에서 행해지던 농악놀이에 속해 있던 것을 무대화한 춤입니다. 벚꽃은 농악북보다는 작고 소구보다는 큰 중북으로 벚꽃을 돌리고 차 올리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인데요. 토속적이며 투박한 마당의 노릭성의 동작들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켜 개성 있는 움직임을 창출해냈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역동성은 최고의 신명과 흥을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0: 역사의 기한 국 음악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 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1: 만병의 초대 명약이라.
0: 저와 음악이 통하는 음악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2: 이번 생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3: 아니 그것 또 나는 실수.
0: 내 아지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나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4: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연주하는 김일륜 교수의 친구이자 김일륜 교수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입니다. 송혜진입니다.

오늘 음악회는 김일륜의 Keep Going 두 번째 음악회입니다. 작곡가 황병기의 가야금 창작 독주곡 한쌈 15작품을 묶어서 완주하는 세상에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김일륜 교수는 15작품을 배열하면서 누구나 생각하듯이 첫 번째 작품부터 시작하지 않고 거꾸로 더듬기를 시도했습니다. 현재까지 황병기 작품을 분석한 석사, 박사학위 논문들이 아주 많이 있고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늘 그렇듯이 첫 번째 시도부터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연주가가 이 작품을 거꾸로 더듬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성찰을 들려줄 것인가라는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황병기 선생님의 음악을 좋아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보존회에서 개최했던 추모음악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하되 오늘은 가야금 연주가 김일륜이 황병기 선생님이 세상에 풀어놓은 15작품을 하나하나 독대하는 그런 그 순간에 함께 계시면서 그거를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시는 체험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황병기 선생님의 작품은 어떤 작품은 문학에서, 어떤 작품은 철학에서, 어떤 작품은 자연에서, 어떤 작품은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 그 연습을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가야금 인문학이야 라고 하는 말이 선뜻 나왔거든요. 이 존재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음악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고 오늘 이 작품은 몇 년에 발표되었고 누가 초연했고 작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법의 변화는 이렇게 있었으며 조연법은 이러저러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적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이 첫 자리에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황병기 선생님은 하나의 세계관을 열어가듯이 조현을 수시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연주가는 첫 번째 1부에서는 한 세 번, 2부에서도 세 번 악기를 바꿔가면서 연주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사이사이에 제가 나와서 뭐가 거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악을 지켜보는 순간 아 이건 안 되겠다. 흐름을 깨지 말아야겠다. 김일륜 교수가 황병기 선생과의 그 오랜 대화를 풀어내는 이 자리에 끼어들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일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주가가 등퇴장하는 사이사이에 작품에 대한 그 느낌, 거꾸로 더듬어가는 황병기 음악의 세계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는 장구 연주가는 황병기 선생님 생존에서도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하셨던 황병기 음악의 가장 깊은 이해자라고 생각되는 김웅식 선생님이 함께하십니다. 두 분의 첫 번째 무대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 21 세기 한국 음악.
1: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2: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3: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4: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까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5: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6: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또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1: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0: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1: 예술인 산재보험.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7: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저와 음악이 통하는 음악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8: 이번 생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9: 아니 그것 또 나는 실수.
7: 내 아지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나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아이고, 곱다. 이거 무궁화 꽃으로 염색을 했지. 제가 30년 넘게 공부하면서 그 한지의 우수한 한지는 소리가 아주 찰랑찰랑하니 아주 투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찢으면 섬유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300번 넘게 했을걸요. 이렇게 하다가 빠개져요. 이런 작업을 해서 1800겹을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석,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한 8개월 이상 걸렸어요.

색제 공예는 다른 기법 공예에 비해서 색으로만 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색 선택하는 것이 30년을 했어도 아직도 저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인데 이 글씨는 우리 전라북도 유명한 서예가 황욱 선생님의 글을 제가 한지 다섯 겹에 금분과 동분을 검정 색지에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이 많이 나와요. 제가 염색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품은 소중하고 외국에 전시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가지고 갔고요. 이 끝자락은 지금 한지 고운 거 두 개를 겹심으로 꼬아서 거기하고 이 손잡이는 지금 지승으로 했고요. 한국의 최초의 후라시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그래. 외국에 갈 때 이런 거 갖고 가면 너무 재밌어라 해.

0: 여기 지금 뼈가 톡 나와 있죠? 이렇게 단단해요, 뼈가. 공이도 베기고 조각도 갖고 맨날 이렇게 문양을 파니까 이렇게 너무 미워가지고 제 손은 정말로 굽고 미운 손 대에 나가면 이리 할 거예요. 작업하면 가끔 다쳐요. 근데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피가 나오네요.
1: 그걸 보여줘, 이렇게. 어디지? 그거 색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전시장을 서양화가 됐든 수채화가 됐든 전시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교육으로 안 돼. 본인이 느껴야 하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다 껍질이 걸려 있잖아. 네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민화 그리는 분들이 이런 종이에 염색을 해가지고 아플 때 하나하나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한지로만 만든 작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작품을 그대로 한지로 재현해놓고 가는 게 제 남은 목표고 제 희망입니다.

이 옥에는 하늘과 사람과 땅에 이어주는 그 천지에 이어 정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 그 옥이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는 장인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옥장으로 간결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술에 담았으면 좋겠다. 고전이나 전통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좋죠.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원석이 주어지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원석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아주 정신 집중이 돼요. 애착이 가니까.

그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먼 훗날 내가 이것을 후배들이 이렇게 훌륭 이것을 했다. 그것이 바로 교육적인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해 나왔던 것들이 우리 후손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작업을 깊이 들어가면 하루에 한 끼로 줄여요. 왜냐면 삼시 세끼를 다 먹으면 잠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고 추우나 더우나 그런 관계 없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보통 작업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씩 그렇게 묻지 못해요. 작업 들어가고 쉬면은 사회생활 아예 이제 생각도 못하고, 뭐 숙식도 뭐 다 갖다 드려, 공부하고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올인해버리면요, 하여튼 그 작품 끝나기 전에는 거의 한두 시간 하루에 중심 있게 하네요.

오케이.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훨씬 배가 힘이 들지. 그럼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제가 제작 중에 있는 작품하고 완료된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원석을 입수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죠.

전통의 선조들이 참 제작했던 전통이나 고전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것은 그 한국의 얼굴이니까. 간혹 어떨 때는 음악 생각이 나면 음악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나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후회는 안 해요. 나는 희열을 느껴요, 내 혼자는. 왜? 이 깊이를 아니까 물론 그러겠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1: 남에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0: 저와 음악이 통하는 음악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2: 이번 생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3: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내 아지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나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0: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 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 헤집고 다닌 바람이 땅끝 해남에 머물며 피자나무 숲에 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때로는 구름 따라, 때로는 바람 따라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피자나무가 오늘도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디어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이곳은 어부사 시사로 유명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조작가 고산 윤선도가 기거했던 노구당입니다.

윤선도는 조선시대의 뛰어난 작가이자 정치인이자 음악가였는데요. 정철, 박일로와 더불어 조선 3대 시가인의 한 사람으로 서인 송시열에게 정치적으로 패해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윤선도가 기거했던 노구당은 전라남도에 남아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집인데요. 노구당이란 이름은 여름날 집앞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초록비가 내리는 것 같아 노구당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담장 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같다고 해서 노구당이라 부르기도 했답니다. 푸른 비로 사람의 마음을 흠뻑 적신다는 노구당의 사랑채는 효정이 왕위에 오른 뒤 스승이었던 윤선도를 위해 수원에 지어준 집이었다고 합니다. 효정이 죽자 1668년 수원집의 일부를 뜯어 해남으로 옮겨와 현재까지도 사랑채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직한 정치가이자 예술성 높은 시조작가로 잘 알려진 고산 윤선도는 다산 정약용의 외가 6대조이기도 한데요. 노론의 대표 우암 송시열과 맞서서 남인을 대표해 싸운 탁월한 문인이자 세상과 타협할 줄 몰랐던 바른 소리로 인해 유배지를 돌아다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글로 일상을 담아낸 윤선도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며 자연을 벗삼아 어부사시사, 오우가와 같은 시조를 짓기도 했습니다. 세상 걱정 잊은 채 유유히 흐르는 강에서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 어부처럼 윤선도 역시 은둔의 시간을 유유히 견디며 세상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간 것은 아닐까

것이 뻐꾹새인가 푸른 것이 포도나무 숲인가 노저라 노저라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하는구나 찌거덩 찌거덩 어여차 맑고 깊은 못에 온갖 곡이 뛰논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길 꿈꿨던 윤선도는 어부사시사 40수와 한시 32편을 남겼습니다. 또한 완도, 보길도와 해남에 원림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원림 문화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윤선도는 아양과 고산 유금이라고 새겨진 두 대의 검은고를 즐겨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품으로 검은고 두 대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꼽은 거는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삼현삼죽 가운데 하나로 오래전부터 남성의 악기이자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온 악기입니다. 거문고를 만든 고구려의 왕산악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고 거문고를 즐겨 연주한 윤선도 역시 높은 학문과 인성을 갖춘 선비였습니다.

검은 거는 모든 음악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거 음악을 소중히 여겨 여러 가지 음악 가운데 으뜸이라는 뜻으로 굵고 진중한 음색이 일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조선의 사대부 윤선도. 자연과 세상 이치를 담은 그의 시편들이 그 어떤 날카로운 조언보다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세상을 깊이 있게 살피고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한 방법임을 윤선도 그의 문학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0: 놀아보세.
1: 즐겁게 놀아보세.
0: 젊음의 춤을 춥시다. 저 달이 지기 전에,
1: 이 밤이 가기 전에 즐겁게 놀아봅시다.
0: 얼씨구
1: 얼씨구
0: 절씨구
1: 절씨구
0: 지화자
1: 지화자
0: 좋다
1: 좋다
0: 얼씨구
1: 절씨구
0: 절씨구
1: 지화자 지화자
0: 좋다
1: 좋다
0: 얼씨구
1: 얼씨구
0: 절씨구
1: 절씨구
0: 지화자
1: 지화자
0: 좋다
1: 좋다
0: 얼씨구
1: 얼씨구
0: 절씨구
1: 절씨구
0: 청춘가루

다섯 명. 강지은, 김보라, 방지원, 유누나, 송지윤. 우리 모두 잘 마치고 골매기 선왕전에 고합니다. 요 다섯 명이 각자의 개성을 잘 뽐냈습니다.

가지고 작은 정성 대.

0: 냉우와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1: 이럴 땐 어디에?
2: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0: 땅과 함께 역사가 흐르는 곳.
1: 저기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역사의 숨결이 일상 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곳. 뿌리 깊은 고장을 찾았습니다.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문화유산이 즐비한 곳.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감탄이 절로 나는 풍광과 음식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 1500년의 시간을 품은 곳 충남 부여입니다.

0: 강은 문명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부여 백마강과 가까운 곳.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의 시간을 되사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백제 문화단지입니다. 오늘 여행지는 백제의 옛 수도 충남 부여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사비성, 바로 이곳 부여인데요. 1500년 전에 이 사비성의 시대가 120년 동안 이어갔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찬란하고 깊었던 백제 문화는 여전히 현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미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았던 백제의 문화와 사람의 숨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1994년부터 무려 17년에 걸쳐 조성된 백제 문화단지입니다. 한 시기 강성했던 700년 역사의 제국 백제. 그 역사를 말해주듯 궁궐은 압도적인데요. 왕이 업무를 받던 곳, 실내로 들어서니 그 위용이 더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조심스런 마음으로 왕의 자리로 올라가 봤는데요.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1: 어자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이런 거였군요. 백제를 통치하던 임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봅니다.
0: 약 700년의 역사를 이어갔던 백제. 그 백제가 남긴 불멸의 유물. 바로 백제금동 대향로입니다. 천상을 상징하는 봉황문양.

0: 그 아래로 펼쳐진 백제인의 이상향. 생명을 상징하는 연꽃 몸체와 대지를 상징하는 용 모양 하단까지. 그야말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삼국시대 왕궁을 최초로 재현한 사비궁. 실제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양식과 건물 배치를 완벽하게 복원했다는데요. 온화하고 균형 잡힌 백제 건축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걸작이 있는데요. 능사 5층 목탑.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멋진 상승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거의 10여 년의 대역사로 복원했는데요. 그야말로 21세기 문화재입니다.
1: 5층 목탑.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왜 일본 거를 지어놨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백제 장인들이 백제 기술로 일본에 지어놨고, 우리가 경주하면 황룡사 9층탑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백제 장인 아비지가 만들었잖아요. 석가탑 다부터 다 백제 장인이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백제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뛰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궁궐 한켠 연못가에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2: 소망의 대부.
0: 정자 안에 있는 커다란 북 하나, 이름하여 소망북입니다.
2: 제가 한번 소망을 담아서 쳐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전쟁이 없는 그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질병이 없어지는 그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 소망합니다.
0: 어마어마한 저의 소망, 과연 백제 부께서 들어주실까요?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곳을 만납니다. 구두레 조각공원인데요. 예술 작품들이 이 계절을 더욱 찬란하게 장식합니다.

0: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부여. 깊은 역사만큼 정감 또한 넘치는 곳인데요. 전통시장에서 그 집 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꽃시장이 활발합니다.
1: 요즘 심는 거, 이게 뭐 히아신스, 소서나 뭐 이런 거 심는 게 잘 나가요. 땅에다 심어서 또 해마다 보는 거.
0: 해마다 봐도 꽃이 새로운 이유는 뭘까요?
1: 꽃만 쳐다보도 행복하지 않냐? 말해, 미리 말해.
0: 그렇겠죠. 바라만 봐도 좋은 꽃.
1: 아, 너무 예쁘죠? 내가 더 예쁜가? 꽃이 더 예쁜가? 봐봐.
2: 그럼
1: 꽃이 더 예뻐? 내가 더 예쁜가?

0: 뭐 그거 만 원.
1: 뭘 물어봐요.
2: 한 구리에 3천 원씩. 좀 싸게 샀네요. 네 구로 만 원 줬어요.
3: 엄청 싸게 사셨네.
2: 예예. 예, 너무 싸게 사셨. 한 구리에 싸게 주신 거예요.
4: 사람도 꽃이 되는 곳, 꽃시장입니다. 어느 노 작가께서는 발목이 시큰하도록 봄길을 걷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봅니다. 네, 부여의 봄을 따라 걷다 보니 예사롭지 않은 재배사가 눈에 띕니다. 이 안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5: 아, 예.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네요.
5: 네. 한참 바쁠 때라.
4: 아, 지금 이건 뭐예요?
5: 참송이 배지예요.
4: 버섯이에요?
5: 예, 아니 돼지. 배지라고 해서.
4: 네.
5: 이거 이제 하우스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후숙하면은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4: 아, 예. 그러니까 버섯의 묘목이네요, 그러면.
5: 네, 그렇다고 봐야죠.
4: 아, 그렇구나.
5: 예.
4: 이곳은 버섯 농장인데요. 층층이 쌓아 올린 재배대 덕분에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섯 배지를 준비하는 시기. 눈꼽을 새 없이 바쁜데요. 이 톱밥 덩어리에 버섯 배지를 입식합니다. 버섯은 배양과 후숙을 거쳐 약 6개월이면 첫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탐스럽게 잘 자랐죠.
6: 이봐.
4: 만만치 않은 규모의 버섯 재배 시설.
6: 이렇게 조그만 것도 뜨뜻 이렇게 벌어진 게 맞냐? 날이 더워서 그런가?
5: 거의 끝나갈 때
4: 조원식, 최지연 부부가 이 버섯 농장의 주인인데요. 부모님의 버섯 농사를 이어받아 이렇게 규모를 키웠습니다.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5: 재배하기 어려운 건 우선은 전체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것 같아요. 전해보다. 그러다 보니 이게 냉난방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 있고. 저희도 계절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이 인력 수급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4: 아내 최지연 씨, 남편과 함께 재배, 수확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7: 한 번만 날려주세요.
4: 그런데 갑자기 최지연 씨가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최지연 씨는 개인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신중하게 각도를 조절한 다음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는 최지연 씨.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즈님, 안녕하세요.
4: 먼저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6: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오늘 방송을 하는데 잠깐 여기 표고버섯 여기 촬영을 하면서 점사 켜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확한 표고버섯이거든요. 좀 예쁘죠? 거북이 등딱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화고라고 하잖아요. 화고 알죠? 화고. 화고 아시는 분 1, 모르시는 분 2. 근데 이 화고가 저희는 화고 등급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그 배지
4: 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
6: 얘라고 했죠? 버섯집. 이런 것 배지를
8: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4: 최지연 씨는 버섯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8: 영향을 다한 거예요.
6: 코로나 때는 이제 다 이제 차단되고 어디 모임은 다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부터

0: 이제 이게 끊겨가지고 어디 팔로가 없어서 팔로 때문에 이제 인스타도 키고 그다음에 뭐 스토어도 이제 온라인 스토어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방송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 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한두 분이라도 사주시고 뭐 그래서 아유 그래도 사주시는 분도 있네. 그냥 나는 일단 알리기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그냥 다급하니까 켰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
1: 도해지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최지연 씨. 성실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를 따라 귀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아 시작한 버섯 농사 20년이 넘는 경력. 이제는 그야말로 버섯 박사가 다 됐습니다. 버섯 농사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 아주 민감하고 버섯균에 잡균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각 최지연 씨의 일과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0: 주문 주신 버섯 농장입니다. 보관도 어떻게 해서 전달하셔라 얘기해 드리고, 버섯을 씻어서 먹는지, 뭐, 이제 그냥 털어서 먹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무슨 고추장, 된장 이런 데다가 버섯을 박아서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꿀 절임 같은 걸 하신다든가, 이런 걸로 하시면은, 이 물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씻는 거 말고 그냥 털어서 하시라고 하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휘리릭 씻어서 물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드시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2: 좋아.
1: 최적의 환경에서 깨끗하게 자란 부부의 참송이 버섯. 즉석에서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3: 맛있어요.
4: 그러니까
3: 아니 그냥 먹어도 달아요.
4: 저기 위에 더 가져오면 되는 거 같아요.
2: 어머니 보통 송이버섯은 기름장에다 찍어 먹잖아요. 근데 나 기름향보다 송이 향을 느끼고 싶어서 그냥 먹어도 되죠?
5: 맛있어요. 향이 딱 배요, 입에.
2: 그러네. 이거 찢어갖고
5: 단맛
2: 고기처럼
5: 나요.
2: 단맛나게. 야 이게 결대로 찢으니까
4: 깔끔하니까.
2: 이거 무슨 닭고기 백숙 찢어
5: 맞아요.
2: 먹듯이
5: 뒤에 향이 딱 머금잖아요.
2: 기름장 필요
5: 이쪽에서.
2: 없구만요.
5: 필요 없어요, 사실은.
2: 그러네. 아니 자꾸 어머니 기름장 준비해야 된다는데 안 준비해도 돼.
4: 보통 많이 준비.
2: 왜냐하면 참기름 뒤에 이 향이
5: 네, 맞아요.
2: 감춰지는데 이게 대놓고 향이 나네.
5: 뒷맛이 달잖아요.
2: 네, 맞아요.
0: 이 배지라고 해서 이게 버섯이 나오는 이 덩어리가 있어요. 매주같이 생기네. 걔부터 좀 좋아야
2: 건강해야
0: 되거든요.
2: 되잖아.
0: 이거부터 좋아야 버섯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더 유기농법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배지부터 만들어서 이 버섯 다그 작업을 전과정을 저희가 다 해요.
2: 그러니 그 묘목이 되는 배지가 건강하려면 부여에 물도 좋아야 되고 그 일조량도 좋아야 되고 모든 삼박자가 탁탁 맞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엄마들의 고민은 딱 하나잖아요. 건강한 걸 먹일 수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우리 행복인데 이 아이를 키움으로써 내 아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1: 온 정성과 기술을 다해 키우는 버섯이 이들의 희망이 되고 부여의 명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드넓은 백마 강변, 부여의 봄빛깔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데요. 아시죠? 이 노란 빛깔. 그렇습니다. 바로 유채꽃입니다. 해마다 봄 4월이면

0: 부여 세도면에서는 유채화 방울토마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 부여 여행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의 명소. 바로 국남진대예요. 궁궐의 남쪽에 있는 연못 국남지. 백제 무왕이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일러 직접 보긴 어렵지만 이 국남지는 연꽃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1: 하나, 둘, 셋!
0: 그런데 국남지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1: 철인왕후.
0: 바로 부여군 문화관광해설사 츠르모토 시오리 씨입니다.
1: 츠르모토 시오리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일본 사람이 왜 나왔을까 싶으시겠지만 네, 여기 백제가 있던 부여에서 일본하고 교류가 많이 있어서 제가 역할하고 있고요.
0: 츠르모토 시오리 씨는 일본 구마모토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 부여로 옮겨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행 가이드, 통역 일 등을 했지만 2010년에 정식으로 부여군 문화관광 해설사가 됐다고 합니다.
1: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일본 안에서 국내에서 생각하시는 백제에 대한 시선과 한국에서 보고 있는 시선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백제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좋은 관계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0: 백제와 고대 일본의 활발했던 교류의 역사. 그 가치를 양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츠르모토 시오리 씨.
1: 벌써 서동이라는 얘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분한테 그런
0: 지금도 백제 역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남편이 여기 토박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시집을 왔는데 워낙 일본하고 교류가 많은 거예요. 많은 동네니까. 이름이 호령정이. 그래서
0: 특별하다면 특별한 해설사. 츠르모토 시오리 씨는 역사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1: 많은 분들이 백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간 입장에서는 서로 교류하는 것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마음을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부여 시가지 한 가운데 시간이 고스란히 갇혀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림사지, 정림사라는 절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옛 철터에 서 있는 석탑 한 기.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돌 날개 끝이 살짝 위로 향해 있는데요. 그래서 비례미와 상승감이 탁월한 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탑은 백제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직후인 7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특징이 많습니다. 여기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해체하거나 다시 복원하지 않은 유일한 탑이에요.
3: 본연의 모습 그대로.
2: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어느 누구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에 쌓인 베일에 쌓인 탑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춘열을 보세요. 춘열 밑에 그 모습을 보면은 이 화강암은 엄청나게 단단한 돌이에요. 그렇지만 저게 보면 이렇게 굴곡지게 깎여진 모습을 보면서 아, 백제인들은 그렇게 아주 단단한 심성을 가졌지만은 한편에는 부드러운 모습을 또 저 탑을 통해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5층 석탑 뒤편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1970년대에 지은 현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이유 바로 이 석조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상은 고려시대 것이지만 그 얼굴은 부드럽고 단단했던 백제인의 모습을 이어받지 않았을까요? 여행은 쉼표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정림사 옛터의 5층 석탑은 마치 느낌표처럼 보입니다. 마음 한 자락 살짝 내려놓고 싶다면 옛 절터 정림사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4: 오다가 부여 국남지를 만났거든요. 그야말로 연꽃 연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여를 대표하는 음식이 연잎밥인데요. 그 맛이 어떨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곳에 가서 한번 맛볼게요.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4: 아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5: 네.
4: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여기 연 키우는 곳 아니에요?
5: 네.
4: 연못.
5: 예, 연못이고요.
4: 네.
5: 연은 아직 안 나와요.
4: 아,
5: 지금은 이제 연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예, 부여를 좀 대표하는 음식으로 지금 이제 부여군에서
4: 네.
5: 곳곳에 다 연잎밥을 많이 해요.
4: 그 전국에 연잎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5: 네네.
4: 사장님만의 어떤 우리 집 연잎밥은 이게 좋다.
5: 네, 저는 직접 제가 농사를 짓고, 예, 재배를 해서
4: 네.
5: 직접 수제로 저기 밥도 이제 시루 같은 큰 찜질 시루에다가 네. 쪄서 그렇게 해서 밥을 직접 해서 밥도 싸고.
4: 그 원래 전통 방식 그대로 하시는 거네요?
5: 예예예. 예, 예.
4: 원 재료부터 키워서.
5: 예예. 예.
4: 원래 방식으로.
5: 예.
4: 얼마나 맛있을까요? 어머니 지금 이거 하시는 거 아닌데요?
5: 그래요?
4: 제가 그 맛을 얼른 봐야 되거든요.
5: 예.
4: 한번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5: 네.
4: 이야. 우와. 아니 이 조경도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5: 아버지요.
4: 아버지가.
5: 아, 예.
4: 저기 계신 아버님.
5: 네, 남편분.
4: 아버님 멋져요. 예.
0: 정원의 조경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의 장식품까지 남편분의 취미와 성품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차를 만났는데요.
4: 와, 이 그릇 안에 연잎 하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일단 보는 것으로 차를 음미하고요. 이렇게 찬물이 우러난 것을 찻잔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꽃향이 굉장히 좋아요. 은은하면서도 진한 듯.
6: 근데 이렇게 다 손질해 놓는 거지. 세척을 냉동 아직도 해동이 안 된 거고.
5: 이거보다 연잎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엄청 커요.

0: 이제 이게 5월 달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6월, 7월 가야 잎이 성장을 해요, 다. 9월. 이제 채취는 8, 9월에 합니다. 채취를 8, 9월에 해서 급속 냉동으로 들어가요. 냉동으로 들어가서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을 해서 이렇게 세척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1: 연잎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 당연히 연잎인데요. 여름 한철에만 나는 잎이라 보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잘 펼친 연잎 위에 밥을 얹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밥이
0: 연기
1: 보통
0: 잘안
1: 밥이 아니랍니다.
0: 되더라고요.
1: 각종 재료와 연뿌리가 들어가는데요. 이들을 감싼 다음 잘 쪄내면 건강한 밥, 연잎밥이 완성됩니다.
0: 효능도 여러 가지 있고 찹쌀 찰밥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연잎에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혈액순환에 좋다. 뭐 갱년기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혈관적으로도 많이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그런 효능도 있고 해서 겸용을 하니까 이렇게 스님들도 이렇게 드실 때 항상 너무 향이 좋다고 하고 좋아하세요.
1: 밥뿐이라면 서운하겠지요? 눈이 먼저 즐거운 연뿌리 전입니다. 이렇게 잘 차려진 연잎밥상, 참 정갈합니다. 뿌리가 꽃으로 피어난 연근전. 제일 먼저 손이 갔습니다.
2: 맛있습니다. 와, 부추하고
0: 예.
2: 이 연잎뿌리 잎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0: 네네.
2: 향기가 둘이 막 섞여가지고.
0: 예, 쫀득하면서도.
2: 맞아요.
0: 예.
2: 짜자잔, 짜자잔. 와, 우와, 연잎밥 안이 뜨끈뜨끈뜨끈합니다. 세상에, 이 안에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0: 찹쌀에다가
2: 네.
0: 흑미가 들어가고요.
2: 네.
0: 돈보라는 콩이 있어요.
2: 돈부콩.
0: 예,
2: 네.
0: 돈부콩, 연자유, 아몬드, 호박씨,
2: 호박씨까지.
0: 예, 연근.
2: 자, 먹어볼게요. 간이 딱 맞고요.
0: 네.
2: 연잎의 향이 아주 이쁘게 배어 있어서 그 안에 견과류가 이렇게 씹히는 맛도 너무
0: 아,
2: 좋네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아까 이게 먹을 때라고 했죠?
0: 네, 뭐, 예.
2: 이거 진짜 이렇게 어머님 때에서는 아는 명칭들인데 이거를 젊은 세대가 맛볼 수 있다는 게
0: 아, 그래요.
2: 된장에다 이렇게
0: 예.
2: 직접 담그신 된장이에요?
0: 네, 요 된장국이. 네.
2: 아, 그래. 너무 맛있다. 끝났네요.
0: 아, 그래요?
2: 끝났어. 일단 기본 된장이 어머님이 직접 담그시니까 그 된장에 스쳐간 것들은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네요.
1: 연잎밥상을 대하면서 떠오르는 말. 정성과 건강이었습니다.
2: 어머님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손님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부여해 보셔서.
0: 건강한 음식으로 보답하는 게 제가 이제 하는 의무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2: 맞아요.
0: 네.
2: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또 우리가 건강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연잎밥 한 상이 여러분들한테 건강 한 상을 선물로 드릴 것 같습니다.
1: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가파른 이 길, 1500년 전 수도 사비를 지키던 백제인들의 길이었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오른 곳에서 만난 돌벽 가림성입니다. 신라, 고구려, 심지어 당나라와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야 했던 백제. 가림성은 사비 남쪽을 지키던 방어 기지였다고 합니다.
3: 당나라 장군 유인계가 이곳을 치려고 이렇게 침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그런 장소라 해서 난공불락, 도저히 이곳에 올 수 없다. 이 어려운 지역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지역부터 우리가 차지하자, 침략을 하자, 이렇게 등으로 인해서 이런 다른 성이 먼저 함락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저항을 했던 이런 성으로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해발 250m의 성흥산 정상을 둘러싼 가림성. 산은 높지 않아도 역사의 울림은 깊기만 합니다. 마침내 백제의 시간을 품은 성흥산 정상인데요.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4: 이곳은 옛 백제를 지키던 부여 가림성입니다. 저 아래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저 강은 백마강이고요. 그 뒤편에는 백제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을 품고 있는 부여 가림성. 우리는 오늘 이 부여의 1500년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사람들입니다.
1: 마치 수호신처럼 우뚝한 성흥산 정상에 고목 한 그루. 그 나이 400살이 넘은 천연기념물 느티나무인데요.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했던 유명한 분이랍니다. 이 나무 곁으로 얼마나 많은 계절이 지나갔을까요? 사랑나무라는 별칭을 가진 고목 아래서 만난 것, 백제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0: 전북 장수에서 시작된 금강, 부여에서는 백마강으로 불리는데요. 이제 그 강 위로 가보려 합니다.
1: 네, 구들의 조각공원 바로 옆에는 이렇게 선착장이 있습니다. 저 뒤에는 황포 도표를 단 배가 있는데 백마강 유람

0: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강을 따라 가다 보면 주변에 풍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그 풍광을 즐겨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그런데 배를 타기 전 눈길을 붙잡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는 볼수 없을 장면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백마강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네요. 부교가 47년에 처음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서 68년에 만들어졌고요. 도서버스 위에다 버스를 올렸어요. 빠른 버스가 느린 배에 실려가는 모습 참 인상적이다. 그리고 삼천궁녀 진혼제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네요. 말 그대로 황포도배 100년의 역사가 한눈으로 봐지네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 백마강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1: 평일인데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백마강 황토돕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 네, 여러분, 배가 불안사로 출발하겠습니다.
1: 드디어 출발. 그야말로 미끄러지듯 흐르는 백마강 황포도대.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2: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은 백제의 수도 방으로 위해서 축조된 복합식 성곽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낙화음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1: 유람선은 중간에 한번 서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곳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과연 어딜까요? 네, 백마강변에 바짝 붙어 있는 사찰. 그 유명한 고란사입니다.
0: 고란사. 아, 낙하암에서 떨어져 목숨을 버린 궁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사찰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뒤에 약수터가 있네요.
1: 고란초라는 약초가 유명한 고란사. 그 이름을 딴 샘물이 있는데요.
0: 엄청 맑다.
1: 물이 세상에 이렇게나 깨끗하고 맑습니다. 한번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약수, 아니 마실 수가 없겠지요?
0: 오, 달다. 오.
1: 고란사의 종소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0: 망국의 하늘 안고 몸을 던지면 삼천궁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타종을 한다고 합니다. 영종이라고 부르고요.
1: 저도 마음을 모아 종을 쳤는데요. 부디 후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고란사를 뒤로 하고 다시 가파른 길을 올랐습니다. 낙화암 꼭대기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낙화암 삼천궁녀. 삼천이라는 숫자는 기록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을 마주했던 슬픔과 상실감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겠지요.
3: 바람을 올라오.

0: 는 내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삼촌 궁녀분들의 죽음을 위해서 올랐던 그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팔각정 아래서 내려다보고 후손들이 다시 낙하하면서 그 시간을 돌아다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역사 속의 역사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1: 역사의 강이자 사람의 강인 백마강. 제국 백제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봤겠지요. 여행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렇게 역사의 한 자락을 만나는 것도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니까요.
0: 흐르고 있는 백마강 그 위의 풍광에는요 역사와 1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제의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번 여행 그 찬란함에 흠뻑 빠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시간과 역사가 강을 따라 흐르는 곳. 그 부여에서 만난 따뜻한 이들. 오늘을 살고 있지만, 먼 훗날에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다고 기억되겠지요.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질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7: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8: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9: 땀에는 만병의 초대 명약이라.
8: 저와 음악이 통하는 음악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10: 이번 생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11: 아니 그것 또 나는 실수.
8: 내 아지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나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2: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3: 국악하는 10대 때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배울 춤 정체가 무엇이오?
1: 조선미인 선발전에 나간다고?
2: 헐.
3: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자를 익히려는 것이다. 춤을 출 바로 그때
4: 운동이 천보시나?
5: 아, 말할 것도 없어. 나 기억 안 나?
6: 아, 아니요.
7: 칼춤은 무서운 춤의 얼굴 가치란 매력 첫 만남부터
3: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로 위로 갈란지.
0: 이대의 장원은 누구? 나야, 나.
4: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8: 그게 그렇게 되나?
6: 소야, 가자.
9: 재미있는 아가씨네.
6: 소혜야. 소혜야. 소혜야. 소혜야.

0: 내 꽃을 거절했다. 그 미인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오늘 밤 이렇게 납시였으니 이 자를 번두어로 작시 대결하면 어떻소? 미천한 쪽이 벗는 거요. 하나씩.

자, 노래로 벗겨볼까?

있고.

0: 잊을 수가 없어.
1: 금수저 선비의 치명적인 눈빛.
0: 어쩜 근사해.
2: 소혜야, 아직 화 안 풀렸어? 어젯밤에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0: 뭐야 뭐야? 규희 쟤만 특별 대우해 주려는 거 아니야?
1: 이 놀이개가 네 것인데.
2: 그러합니다.
1: 사내들과 놀아난 적은 없다.
2: 믿어주십시오.
1: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게요? 이렇게 믿을 만한 제보에 확실한 물증까지 확보했는데도?
3: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아이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셔야 합니다.
1: 교희, 넌 이 일이 얼마나 중한 일인 줄 모르는 거야? 어째서 대답이 없어?
0: 뭔가 이상해. 쟤는 완전 범생이 간데.
4: 딱 봐도 사내 후리게 생겼잖아.
2: 제보자가 누굽니까? 대질시켜 주십시오.
5: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없구나. 어? 풍기문란 죄인 주제에.
1: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그 꼬셔냈다는 사내놈이 누구야? 어떤 놈이길래 조선 미인 선발전을 망치냐고!
2: 할 말씀 있습니다. 나를 고해 바치시겠다, 김대감 마님한테. 내 어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6: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규희 놀이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 이것도 어찌된 일이야?
6: 규희가 어젯밤에 빌려줬는데. 그랬잖아, 기억나지?
2: 어젯밤에?
6: 내가 무보 그릴 때 네가 이 놀이개를 흘려서 내가 예쁘다고 딱 하루만 빌려달랬잖아.
2: 아, 그래. 생각난다, 생각나.
6: 김대감 마님, 워낙 똑같아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귀 놀이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1: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6: 여부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귀는 밤새 제 옆에서 꼼짝 않고 잔걸요?
7: 거짓말이에요, 김대감 마님. 어젯밤 규희가 사내들과 어울려 난리치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1: 네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럼 제보자가 너야?
7: 네, 제가 목격했고 우리 엄마한테.
5: 아이, 얘가 열이 좀 나나 봅니다. 아프면 가서 쉬어.
1: 출입문을 포쳐서든 청지기가 제보했다. 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늘.

0: 유명한 파리바리라는 곳입니다.
1: 파리바리? 이깟 명품 고쟁이 한 벌에! 특정 후보를 모함해? 그것도 가장 훌륭한 자질의 후보를! 뭐야, 니들 청탁 받은 거지?
2: 어, 아니, 청탁이라뇨! 당첨했습니다!
1: 예, 그저 제보만 전해달라기에!
0: 어쩔 수 없었습니다!
1: 이거 지금 당장 벗어버리지 못할까? 안 됩니다!
0: 남사시럽게 어떻게 여기서... 아이, 그리고 이 살에 붙어서 당체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1: 아, 이게 살에 붙었어. 그럼 의금부에 가서 쥐리라도 뿌리면 이게 떨어지겠네. 응?
0: 아이, 저는 당장 벗겠습니다.
1: 뭐 아까 살이 붙었다며?
0: 아이, 떨어지지 못한다.
1: 벗어! 당장 벗지 못할까?
3: 우리 화해한 건가?
4: 우리 절친이잖아.
3: 고마워. 근데 어제 이 배곡놀이개는 어떻게 된 거야?
4: 아, 그거 비밀. 근데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냐?
5: 나 찾으러 갔었다더니
3: 사내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다.
4: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어?
3: 이렇게 춤추니까 다 도망가던데?
4: 규이 너?

0: 이제 어쩌면 좋을지.
1: 아드님께서 미인 후보를 희롱했다 한들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2: 이게 감히 어디서 협박질이야?
3: 내가 가진 무기는 권력.

0: 진실과 거짓도 모두 뒤엎을 수 있는 돈. 김대감님께서 조선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 들었습니다. 우리 단이 장원만 굳혀주시면 남는 장사겠죠.
1: 흥정 솜씨만큼은 역시 조선 최고의 상단 안주인답군.

오직 권력. 양보할 순 없지 나를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해 날 지키기 위해. 권력이 필요해 나를 지키기 위해.

0: 어디.
1: 좋아.

0: 강희 선생님, 조선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1: 김대감이 무슨 일로? 조선미인 서...
2: 호호! 아니, 어떻게... 하하, 이...
3: 이제 곧 본선입니다. 집중!

0: 이 사태를 어이하면 좋을꼬.
1: 이 임무를 주라고요? 궁중정제의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절정 부분에서만이라도 실력 있는 두 후보님이 나서주었으면 하오.
2: 할게요. 하겠습니다.
1: 아니요. 저희 둘이서만 춤을 추는 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2: 걱정 마. 같이 연습하면 돼.
3: 인자, 춤땀시 볶을 일 없겠지라?
4: 춤 잘 춘다고 장원은 아니지. 난 홍삼 바르러 가야겠다.
5: 나도 물살을 팽팽하게 조여서 매무새 점수 높이고 말 거야. 가자.
6: 더 부드럽게. 더 숙이고.
7: 왜 그래?
1: 미안. 나 잠깐 숨 좀 고르고.
8: 조선 최대 상단에서 거에게 표권을 내놨단 말이지.
9: 그쪽에다가 장원을 줘야겠지요?
8: 아니, 장원은 당이 선생 요식에게 낙점해야지. 이번 기회에 임금의 신임을 얻어야 하지 않겠어?
9: 그럼 그 표권은 돌려줘야겠네요.
8: 한 번 손 안에 들어온 것을 그리 쉽게 내줄 수야 없지. 이제부터 이 표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어.
10: 청나라 출입증이다. 어찌 될지 모르니 잠시 피해 있거라.
11: 어머니, 제가 왜 천국까지 가야 합니까? 그 계집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10: 이놈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가 웬 시야 이놈아. 네가 웬 시야 이놈아. 응? 이놈아.
11: 어머니.
10: 이씨.

0: 괜찮아? 이걸 먹으면 얼굴이 팽팽해진대. 장원은 나의 것.
1: 장원은 나의 것. 나 오늘부터 금식. 나도 물만 마실래.
2: 나도 오로지 장원. 의녀 퇴직금 몽땅 투자했구만.
1: 나도 반드시 장원에서 무술년 새해에는 정규직에 취직하고 말 거야.
0: 실업급여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2: 미모석 등수 밀림은 인생, 집안, 재산, 급이 다 갈리는 말이지.
1: 근데 소혜랑 귀인은 어디 간 거야?

0: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조선미인 선발전 장원은 바로 소혜, 너야.
1: 왜 그래?
2: 아, 몰라. 그냥 답답해.
0: 그럴 땐 춤을 춰야지.

0: 나 너한테 숨기는 거 있어.
1: 뭔데?
0: 아냐, 관둘래. 얘기하면 네가 나 싫어하게 될까 봐.

0: 시간이 탐나서 일부러 그런 거야?
1: 그러네.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2: 아니.
1: 우리 대자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0: 동료 후보들 다 다치게 해놓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3: 불량 후보한테 감점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최규희 후보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4: 아유, 미인 후보님들 진정해. 이런 일은 그냥 조용히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 오늘따라 더 이쁘네.
3: 일단 들어가. 가.
5: 아니 김대감 아니면 아시면 우리한테 불똥이 튈 텐데요.
3: 후보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응? 내일이 대회인데 뭘 저런 것까지 고해.
5: 그죠?
3: 저것들 아주 입을 다 꼬매나 버려. 어? 바느질 잘하지?
4: 예.
3: 됐어.
6: 김대감 마님께선 표권 받으셨고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는 사고를 쳤고
1: 이제 내가 장원?
6: 자,

0: 이게 바로 참기름에다가 금가루를 팍팍 섞어 만든 보쪽 수침이야.
1: 뿌린다.
0: 드디어 완성.
2: 귀야! 야, 귀야.
3: 아버지, 어떻게 벌써? 아직 날짜가.
2: 이 서신을 보고 달려오지 않았느냐?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김대감이 영경까지 소식을 전했더구나.
3: 당치 않습니다.
2: 그렇지, 그렇지. 아,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지. 에헤, 어쩐다. 이 김대감 이 유인을 정말. 아니, 그런데 네 오래비는 어디 갔느냐?
3: 아버지,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2: 야야, 귀야. 귀야, 야, 사라능단 비단은 보고 가야지. 그렇게 당부를 하더니만.

0: 오라버니 큰일 났어.
1: 무슨 일이냐?
0: 아버지가 연경에서 돌아오셨어. 김대감이 아버지한테 서신을 보냈대. 내가 간신히 둘러대긴 했는데.
1: 일단 돌아갈 거라.
0: 집에 올 거지? 오라버니, 궁중정제는 다 익힌 거야? 그렇게 바라던 미의 경지는 때때로 됐어?

0: 미안해. 네가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어. 설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가 장원 욕심에 너 밀쳤다고.
1: 그럼 아니야?
0: 소혜, 넌 알잖아. 난 장원 같은 거 신경 안 써.
1: 그러니까 말해봐. 거짓말하지 말고.
0: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춤. 너와 춤추면 안 하는 순간들 뿐이야.
1: 넌 괜찮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 난 너랑 있으면 온몸이 떨려. 숨 막혀. 화가 나.
0: 믿어줘. 널 위해서였어. 네가 무대 밖으로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야.
1: 그래. 박자만 놓치지 않았어도 내 맘을 모두 들켜버리는 일은 없었겠지.
0: 소혜야.
1: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었어?
0: 너 혹시 알고 있었던 거야?
1: 네 거짓말을, 그 대단한 비밀을 나 혼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0: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1: 멀리, 되도록 멀리 가버려. 이제 네 비밀 같은 거 지켜줄 생각 없으니까.
0: 소혜야, 나 항상 너한테 진심이었어.
1: 왜? 왜 멋대로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0: 문둥이 처음 보시나?
1: 이 특별한 패치 소혜가

0: 이름 뭐야? 원래 네 이름
1: 규원.
0: 규원?
1: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
0: 알아. 넌 언제나 진심이었다는 거.
1: 처음엔 춤 곁에 있고 싶어서.

0: 때문이겠지? 이 대회에 나온 진짜 이유.
1: 완벽한 궁중정재를 만나보고 싶었어.
0: 그럼 추시죠, 이 인무? 내일 본선 무대에서?
1: 자신 없어.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해.

0: 이 대형 폭탄을 어디서 터뜨린다.
1: 할아버지. 기어이 본선에 출전한다고?
2: 아니 네 오래빈 어딜 가고?
1: 아마도 시사 모임에 간 듯합니다.
2: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구나. 아 나는 그 조선미인 선발전에 김대감을 찾아가서
1: 네?
2: 이 문제를 직접 따질 생각이다.

0: 번째 사직 여기 있는 게야.
1: 소자, 오늘은 어머니께 확실한 효도를 하렵니다.
0: 네, 그렇게 일렀거늘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게야?
1: 그 계집 말이오. 나를 골탕 먹인 그 계집. 계집이 아니라 사내입니다.
0: 네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구나. 아이고, 네 놈이 기어이 이 어미가 벌인 행사를 망칠 작정이로구나.
1: 직접 봤다니까요.
2: 자, 이제 다들 오해는 풀린 거지?
3: 그래, 귀이 아니었음 소에 너 무대 아래로 떨어져서 완전 큰 사고 날 뻔했네.
4: 오메, 그런 줄도 모르고 거럭거럭 난리를 쳐버렸단 게.
5: 아니, 나 다 못 믿겠어. 귀이 제가 오늘 사고 안 친다는 보장 있어? 우리 다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
6: 세상 마상에, 후보님은 옷도 안 입고 뭐 왜 이러고 있어? 무슨 시작이?
7: 반각 남았습니다.
5: 반각? 아, 내 불련지 어딨어?
8: 이거 맞냐?
5: 하여튼 끝까지 왕재수.
7: 발목은?
2: 걱정 안 하셔도 돼요.
7: 두 후보가 궁중정제의 고매한 아름다움을 꼭 보여주길 바라네.
8: 명심하겠습니다.
9: 부인, 오늘 탕희 선생도 오실 것이니 장원 잊지 마시오.
0: 글쎄요, 대회를 무사히 잘 치러야 할 텐데요.
10: 자, 대봉박두 장원은 누구냐? 인형미모 1번.
11: 우와, 예쁘네. 엄마, 이거
10: 정순가련 2번.
12: 얼굴이 나좀 왜
13: 내가 좀
12: 웃기긴데 아주 그냥.
14: 선발전까지 꼭 가셔야겠습니까?
15: 아, 확실하게 따지려면 자고로 현장을 덮쳐야 되는 법이다. 아, 김대감 이 위인을 정말.
14: 아버지!
15: 아이고 귀야 귀야. 왜 이러느냐? 야야야, 정신 차려.

0: 여기 여기 좀 여기 좀 앉아보자. 아이고 고맙소 고맙소. 어 앉아 앉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큐이 괜찮으냐?
1: 미인 좋아하네. 사내라니까 사내.
2: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돈 넣고 돈 맞기. 장원을 맞추면 돈벼락이 와르르르르르르. 장원을 못 맞춰도 재미가 와르르르르르.
3: 아저씨 재미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0: 이번 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재벌 상단 외동딸. 어.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주막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반전 비보의 주인공 최규희.
1: 아니 최 아니 아~ 어이구 아니 이게

0: 정신 없어 못 죽겠어.
1: 괜찮아, 내 호흡 받아.

0: 이런 어여쁘고 아름다운 난장판 세상 천지 또 있더란 말이냐?
1: 교원이네 이놈!

0: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러고 나니까 소에 네가 보였어. 여태껏 만나본 적 없었던 아름다운 네 모습이.
1: 우유 빛깔 꽃선비.
0: 고마워. 가난한 네 마음에 찾아와줘서.

0: 아, 괜찮아. 아, 잘 됐다.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마.
0: 감사합니다.
2: 오케이.
0: 괜찮아요.
2: 아, 그렇게 했잖아, 아까도.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김일류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에다 쓴 글 중에서 황병기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연주를 잘하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처럼 읽혔는데요. 절대 시간량을 들여서 힘을 기르고 연주의 순간에는 시간 예술로서의 음악을 발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해서 소리를 내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일부에서 그런 순간이 좀 있었죠. 네. 냉정한 그런 그 전투사처럼 다음 순간에 집중해서 마지막 곡을 또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2부에는 우리로서는 제가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는 황병기 선생님의 작품들이 하나하나 탄생되는 시간을 함께 해온 그런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먼 과거로 회고하는 시간일 거고 황병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탄생시켜 나가는 설레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배려가 오늘 연주가가 작품을 거꾸로 더듬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황병기 선생님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이 작품들이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작곡가의 생각과 감성과 인지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담백하고 명징한 그런 음악 언어가 마치 생애를 다 산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고졸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런 노년의 감성이 초기 작품에서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연주하게 되는 김일륜 선생님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묵상해온 그런 음악의 세계를 조금 더 편안하고 완숙한 그 분위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주가와 작곡가의 독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과거로 흘러갈수록 황병기 선생님의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김일륜 선생님이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시아문 이런 게 더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황병기 선생님의 음악을 잘 알고 많이 연주해 보셨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들으면 나의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 졸업 연주 때

첫 번째 독주회 때 이런 시간들과 오버랩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황병기 선생님의 음악이 더 큰 반향을 일으키며 여러분을 음악 속으로 더 빠져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병기 작품의 초기 작품 그리고 어쩌면은 더 깊은 사유의 시간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일륜 교수가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치고 탐색하고 이렇게 아울러서 오늘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그 어떤 박사학위 논문 집필 기간보다 더 못지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황병기 선생님께서 인준해 주는 박사학위가 있다면 제 1호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상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65세 넘었다고 공로상 이런 거 드리지 말고 최우수 연주가상 이런 걸로 추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호스트이자 그리고 또 그 훌륭한 이런 기획과 또 꾸준한 연습으로 좋은 연주를 들려줄 김일륜과 또 오늘 그의 음악적 동반자인 김웅식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사실은 한병기 선생님께서 한 문학지에 인터뷰를 하신 게 있었는데요. 묘비명에 뭐라고 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다른 명사들이 뭐라고 한 말씀씩 하셨는데 황병기 선생님께서는 나는 쓸 게 없다. 내가 죽으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잊혀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역시 선생님은 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졌는데요. 사실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빠르게 선생님 음악이 잊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혹시 오늘 밤에 황병기 선생님 음악을 모두 다 듣고 꿈을 꾸시면 꿈속에서 선생님 그 말 취소하시고 오래오래 한 시대를 기억하는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일현 선생님도 한마디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다시 모셔서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1: 저는 황 선생님과 인연을 맺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그 우리 송혜진 교수가 그 축사에 잘 써줬지만 왜 나이 먹어서 이런 일을 하냐고 후배들 생각도 좀 해야지 그랬는데 저는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도 이렇게 꿈에도 와주시고 그거는 작년에 오셨지만 올해는 안 오셨어요. 그런데 꿈에도 와주시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는 것 같고 정말 오늘 연주를 정말 성의껏 준비는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비님도 좀 와주시고 날씨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도 모든 은총이 여러분들 발길에 있기를 바라며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0: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예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에 갓 입문했지만 알까기의 매력에 푹 빠진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알까기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지요. 네?
1: 네.
0: 낮이나 밤이나 까게 됩니다. 심심할 때 까고,
1: 네.
0: 차만 올 때
1: 네.
0: 또 까고, 혼자서도 까고 모여서도 까고. 네?
1: 네.
0: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알까기.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 방송이지요. 국악발전을 위해 애쓰는 방송 K음악의 뿌리 국악방송에서 뵙게 됐습니다.
1: 국악방송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계승발전은 물론 세계 속에 우리 K국악을 널리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방송입니다.

0: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악의 날이 제정됐어요. 네? 박수나 올바나지요. 매년 6월 5일이 바로 국악의 날입니다.
1: 네, 왜 6월 5일이냐? 네. 네,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궁중음악의 대표곡 여민락의 기록일이 바로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0: 역시 왕은 세종대왕이지.
1: 아, 그쵸.
0: 장군하면 이순신 장군. 네. 네? 두말하면 입 아프지요. 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자, 그러면 오늘의 대국자분들 오늘 첫 텐데 말이지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국장의 모습. 아, 두 대국자 낯이 익은 네. 유명하신 두 분이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개그계 뭡니까? 거성 박명수 팔단 큰별 큰 스타가 되고 싶어서 자신이 지었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이름값 합니다. 네. 스타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클거 뭐 소리성 큰 소리를 보락지기가에서 붙여줬다는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떴으면 됐습니다. 1970년생입니다. 개띠, 70년 개띠. 1993년 MBC 4기 공채 개그맨으로 당당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수상으로는 2007, 2012년 MBC 방송연예대상을 두 번씩이나 네, 수상했고요.
0: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두 번이나.
1: 맞아요.
0: 제일 큰 대상.
1: 네, 대상. 와. 그다음에 2010년 KBS 연예대상 최고 엔터테이너상.
0: 와.
1: 네, 그리고 2022년 네. 제1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0: 네. 네. 대통령 표창 받을 날도 보지 않습니다.
1: 와, 네. 네, 그리고 2008년 네. 피부과 의사인 한수민 씨와 결혼해서
0: 결혼했습니다. 네,
1: 슬아의 딸 하나 박민서 양을 두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변이죠. 그 당시에 네. 이변 박명수. 네. 네. 김학래 씨나 이봉원 씨나 뭐 최양락이나 네. 단신이 어렵사리 네. 네?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후배 잡았는데 네.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을 뭐 평생 피부 관리 걱정 없습니다.
1: 와.
0: 일단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저 밖에 눈은 더 그런 쪽을 비끄러져. 네. 네. 어느 각도로 잡아도 탱글탱글 푸정 푸정.
1: 네. 네, 맞아요. 또 어록으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0: 하고 싶은 거 다 해.
1: 네. 네.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직설적 화법으로 까칠한 투덜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꼴등은 누구냐?
1: 네.
0: 네? 꼴등까지 관심을 갖게 될 계획이.
1: 네.
0: 네. 꼴등도 억울한데 무관심은 더 억울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 네. 네.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젊은 판소리 소리꾼 김준수 육단입니다.
0: 아, 미남이에요, 일단.
1: 네, 그렇죠. 국악계의 아이돌.
0: 네. 네. 현역가왕 시즌2에서 당당히 5위.
1: 네.
0: 국민의대장 힙합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2위.
1: 오, 네.
0: 아, 최고의 이 시대의 소리꾼입니다. 이 전통 국악, 그 다음에 트롯, 네. 이 접목시켜 네. 화제를 불러 모았죠.
1: 네.
0: 젊습니다.
1: 와.
0: 91년생이에요.
1: 와.
0: 네.
1: 네.
0: 이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나왔습니다.
1: 네. 또 국가 무형 문화유산 판소리 수공가 이수자입니다. 네. 그리고 2011 전국 국악 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대상.
0: 와.
1: 네. 2015 제18회 남도민요 전국 경창대회 일반부 대상.
0: 네.
1: 그리고 2021년에는 KBS 최연소 국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대상이 도대체
1: 네, 엄청
0: 정말
1: 많죠.
0: 쉽네요, 대상.
1: 네. 네. 또 노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0: 길성 우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1: 네.
0: 4학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이 경연대회 출전해서 3등을 했습니다.
1: 아.
0: 처음 그냥 와. 가볍게 내서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당시 선생님 아, 안목이 있으시고 해안이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1: 네. 근데 최사범님은 또 워낙 웃기셔서
0: 네.
1: 네. 선생님들이 코미디언이 되어보라고 뭐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0: 다른 학생들 책을 읽어봐.
1: 네.
0: 누구 책 은가영이 책 읽어봐 시키고 저는 인천 앞에 내 사이드가 떴어도 거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뭐 이런 거.
1: 아 그런 거.
0: 네 그런 거만 시켰습니다.
1: 네,
0: 네 그런 거만 시켰습니다.
2: 네.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0: 네.
1: 네. 또 김준수 6단은 2013년 22살의 최연소 나이로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고요.
0: 22살에.
1: 네. 그다음에 박방금 선생님.

0: 선생님께 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송가인 씨도 박방금 선생님의 제자였고요.
1: 네. 박방금 선생님?
0: 네. 고요. 네.
1: 박방금 선생님?
0: 네.
1: 제가 방금 연락받은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0: 네.
1: 네? 이 송가인, 김준수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박방금 선생님. 참고로 저희 알까기계에서 제자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까면 되기 때문에.
0: 네.
1: 잘 까면 치타시고,
0: 네.
1: 네. 치가 알아서 까면 됩니다.
0: 네.
1: 설명이 길었나요?
0: 아, 네. 네.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1: 네.
0: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1: 네.
0: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네, 인사부터 차렷.
0: 네.
1: 경례. 네. 아까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네.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포석해 주시죠. 포석은 자유자재. 자기 편한 대로. 쉽게 해서 까기 편한 자세. 그 위치에.
0: 네.
1: 뭐,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네. 포석을 많이 하는 게 좋겠지요.
0: 네.
1: 박명수 팔던 포석이 좀 특이하지요?
0: 네, 특이한 포석이네요.
1: 김준수 육탄도.
0: 네.
1: 네. 다섯 알은 중앙에.
0: 네.
1: 세 알은 이제 이선에.
0: 네.
1: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석도 끝났고
0: 네.
1: 김준수 6단의 흑선으로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0: 네.
1: 까주시죠. 네, 김준수 6단.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정석이지요. 중앙의 한 점을 향해서 네, 자, 중앙으로 까서
2: 깜깜하네.
1: 신중했나요?
0: 네,
1: 첫수의 악수가 나왔습니다.
0: 아, 근데 또 아직 모르죠. 네.
1: 그럼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응수 타진.
0: 네.
1: 자, 내가 너의 진영으로 뛰어 들어갔다.
0: 네.
1: 어찌할래? 그런 뜻입니다. 자. 네? 어떻게 희한하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요? 네. 그런 식으로
3: 하이
1: 병꼬리 반쪽입니다. 네?
0: 뭐가
1: 어떻게 저렇게 맥 없이 죽나요? 네? 나 참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뭐 가능한데 지금 왼손이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도
0: 왼손
1: 다시 그게 미련이 남나요? 와! 맞습니다. 두 개 다 딱입니다.
0: 두 개 다 네, 떨어진 네, 거 맞죠. 네.
1: 그, 그 옆에 네. 손 받칠 이유가 없어요. 김준수 육단 그럴 시간에 본인 알이나 집중해서 깠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왜 죽든 살든 네. 알아서 하는 건데
0: 네.
1: 그걸 또 친절하게 이 개그계 고성 박명수 8단 네. 개그계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딸바보 박명수 8단. 네?
0: 아주. 조용히 해달라고.
1: 저한테 조용히 해. 야. 네. 아니, 그러면은, 해설 안 하고, 네. 본인이 까겠다. 네, 네. 좋습니다.
0: 과연?
1: 자, 과연 세 알 중에 하나를?
0: 아니, 자꾸.
1: 지하를 깠어요.
0: 자꾸 사이사이로.
1: 야, 지금
0: 있어요.
1: 결과적으로, 김준수 육단은 성공이었고, 다 본인의 자충수. 박명수 8단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박명수 8단 오늘 이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사실 네. 우리 개그계에는 하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안타까워하네요.
0: 네.
1: 제발 저 한숨만이라도 네.
0: 네. 살짝
1: 그렇죠.
0: 살짝
1: 이제 그 노골적으로 밀면 안 됩니다.
0: 살짝.
1: 터치를 해야 됩니다. 네.
0: 살짝만요?
1: 네. 그러니까 박명수 8단이 오히려 그것도 못하느냐. 이 바보 아니냐. 저거는 안 됩니다. 워낙 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딱방을 했는데 안 됩니다. 저거는.
0: 밀지 말고 네, 손가락으로.
1: 손가락으로 해라.
0: 손가락으로
1: 예, 그렇습니다.
0: 쓰라고.
1: 예. 과연 네. 잘못하면은 농기 타법이
0: 네.
1: 되는데
0: 네. 살짝만 하셔야 예. 돼요.
1: 이 배갈만 가볍게
0: 톡
1: 적당히
0: 역시 농기 타법이라
1: 그런 정도 아쉽습니다.
0: 네.
1: 지금 본인이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저 수는 지금

0: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박명수 팔다리 막 가도 됩니다. 이제는. 네. 지금.
1: 정말 막네요. 네, 맞아요.
0: 그런 생각 없습니다. 네. 이럴 때 까보는 거죠. 네. 시원시원하게. 네. 자, 의외로 지금. 자, 과연!
1: 신중하게.
0: 와! 드디어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육단, 네? 와, 뭐 하나 보여주네요. 어. 오늘 하나. 자, 그렇습니다.
1: 신중하게.
0: 네. 상대, 상대 아니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녹화를 끝내고 지금 비몽사몽으로 참 내 프로로서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여기까지 지금, 내려가도 네? 되나요?
0: 자, 김준수 6단 국악계의 명예가 달려있고 네. 우리 박명수 8단은 우리 코미디계의 명예가 네? 달려있습니다. 네.
1: 뭔지.
0: 양, 지금 뭐, 왜, 뭔지. 왜 저러고 있는지.
1: 뭔지를 확인하고 계시네요. 예.
0: 자, 과연! 와! 그렇습니다. 눈길 딱 맞췄습니다.
1: 네, 네. 괜찮아요. 아직.
0: 그 뭐 떨어진다. 네. 네.
1: 아직 많으니까
0: 그 박명수 8단은 말이죠.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이행시죠. 펭귄.
1: 네. 네.
0: 한번 해보세요. 눈을 띄워보세요.
1: 네. 펭.
0: 펭연숙은?
1: 퀸.
0: 퀸 가야! 라고 했어.
1: 네.
0: 펭연숙 씨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박명수 팔단에게 백첩반상을 차려줬다. 싫어합니다.
1: 정말로 백첩반상인가?
0: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게 화제가 됐었지요.
1: 아니, 저기요?
0: 김준수 육단이 그걸 잘못하는 겁니다. 상대 위치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넘어가는 것도 안 되는. 사실은 네. 저 매너가.
1: 네. 아, 입 냄새 공격을.
0: 아, 그 네. 입에서 무슨 악취를 풍기나요?
1: 네.
0: 자, 거기서. 아, 거기서 한번. 네. 매너에 문제는 있습니다. 아, 도저히. 어. 오, 오, 예, 오, 가볍게. 네. 네. 약간 미는 듯 했습니다만, 아, 약간, 네. 좀 애매했습니다만.
1: 약간 미는 듯. 아,
0: 다시 느린 화면에, 어, 괜찮아. 그 문으로 나왔습니다.
1: 아, 이 정도는. 네,
0: 그 정도는. 네, 그 정도까지 괜찮다. 네. 아, 그거 너무 쪽으로 하면 안 되지요.
1: 네. 어, 자, 네,
0: 팽현숙 씨가 일주일 동안 장을 보고 백접한성을 처리졌다는 상태를 휘어지게.
1: 아, 네.
0: 네, 까도 됩니다.
1: 엉덩.
0: 아, 아, 그 자세.
1: 이 자세 괜찮나요?
0: 아마 식사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불쾌하겠지요. 네, 그렇죠. 그게 매너지요. 네. 과연! 아! 아! 과연! 아! 아! 야!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어, 큰일 날 뻔했어요.
1: 이거 되나요?
0: 아, 아야, 괜찮습니다. 아. 네. 지금 불평, 불만이 아, 많아요.
1: 네.
0: 두 대국자, 신경전. 네. 과연! 아! 아! 야!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어, 큰일 날 뻔했어요. 신경전. 네. 그러나 이 알까기. 이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죠.
1: 네, 이제 조금 네. 더 어, 네. 좀 페어 플레이를
0: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서 아 몸을 아 승부수를 띄웁니다.
1: 과연
0: 1타 2득을 노리나요? 한 방에 두어를
1: 살짝 아, 어. 아 그래도
0: 애매하게 오히려 당신이 해봐라. 어, 자 저거 페이스에 말리면 네.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신중하게.
1: 어! 릴리야! 와! 어! 이거
0: 진짜. 야, 이렇게 되면은. 와! 덩실, 덩실. 예.
1: 와, 지금.
0: 예, 이거 알까기 모르겠는데요?
1: 와!
0: 야, 김준수 6단의 작전 성공!
1: 어!
0: 박명수 8단! 아, 페이스에 말렸어요. 와. 김준수 6단. 야, 와. 김준수 6단 여우 같네요.
1: 와.
0: 네. 거의 뭐 절반 이상 앞섰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제 1대1이 됐습니다.
1: 와.
0: 자, 그러면. 이 흑 김준수 6단이 저걸 마지막으로 또 네. 한번 재차 끝내느냐.
1: 과연.
0: 이제 확률은 여러 가지지요.
1: 네.
0: 뭐 성공해서 끝낼 수도 있고 무승부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렇죠? 동시에 떨어지면.
1: 네, 동시에
0: 본인을
1: 떨어지면
0: 또 꿰길 어떻게... 수도 있습니다. 역전패 당할 수도 있고. 자 과연 세 가지 수 중에 어떤 수가 딱... 성립이 될지.

0: 저것도 매너. 예. 아, 언니야. 아, 저것도 매너. 예. 아, 뭐 생리적 현상이라고 지금 아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저것도 매너가 저걸 이제 아마추어에서 친구들 사이에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하고 네. 아, 네. 예, 근데 아, 프로로서 참 오래간만에 보는 네.
1: 아, 아, 물, 아 물을 네. 달라고 하시네요. 아, 물을 하시네요. 달라.
0: 그건
1: 네.
0: 아니다. 우리 다 괜찮은데 박명수 팔담만 건조하다고 지금 네. 아... 자 어찌됐든 네. 아, 김준수 6단 마지막 네? 성공하느냐 본인의 실수로 끝나느냐 무슨 무로
1: 아니 아,
0: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아, 네. 자 과연 마지막 김준수 6단 승부를 가!
1: 아, 네. 야, 아, 정말.
0: 이대로 그렇죠. 오히려 다시 박명수 8단! 시중에 이깁니다! 이게 왜 됩니까? 역전! 김준수 6단 역전했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색결 맞네요.
1: 와, 네? 끝까지 가봐야 되네요.
0: 이야,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김준수 6단이 승리했습니다.
1: 아. 어머, 아니, 저기.
0: 아, 저런 건 아닙니다. 게임에서도 저, 저거 와이셔츠를 하나요? 저거 쓸데없는 객기입니다. 저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2: 아, 배불러.
0: 금방 또 배부르다고. 네? 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했고 2차전, 2차 대국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 네. 첫 수 중요한데 네. 자신감을 얻었어요.
1: 아, 오!
0: 예.
1: 네.
0: 아, 뭐야? 저게 뭐? 말립니다. 아. 네.
1: 아,
0: 네. 참 안타깝네요.
1: 신선하게. 네.
0: 거성 박명수.
1: 네. 네, 김준수 6단은 2009년에 국립창극단에서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폐회식 무대에서 우리의 국악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0: 그때 봤습니다만은 감동의 무대였죠.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도쿄와 거북이 경주 때에서 네. 노력과 끈기의 중요성 일깨워준 무대.
1: 네, 네, 네, 또 박명수 8단은 가수로도 잠깐 활동을 했었죠. 뭐 히트곡이 바다의 왕자, 그리고 이석훈 씨가 리메이크를 한 바보에게 바보가.
0: 그 노래로 먼저 이제 개가수라는 그 친구 생겼는데 네. 바보에게 바보가는 네. 데이트. 그 노래 부르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네. 네. 대단했었습니다.
1: 아니, 그 노래를 모르면 바보 모르면 취급당할 정도로.
0: 하여튼 쳤다는 얘기예요.
1: 네.
0: 자, 예.
1: 최서범님도 앨범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저도 냈지요. 네.
1: 어떤 거 내셨죠?
0: 여술공주 세리.
1: 아, 그거.
0: 백만장.
1: 네.
0: 맥한더브이.
1: 네.
0: 뭐 같이 수록돼 있습니다만 맞은 거지.
1: 오.
0: 대단했지요.
1: 네, 대단하죠. 백만장. 와.
0: 과연? 아, 오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힘이 들어가나요?
1: 네.
0: 아, 안타깝습니다. 물 먹고
1: 냄새
0: 먹고 속 차려라. 야 이렇게 되면은 더 흥분이 되고 막 시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우.
1: 네.
0: 김준수 6단 신곡 발표했죠.
1: 네.
0: 싹 다 잊고 한 잔.
1: 아, 네. 네.
0: 술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즐거운 생각합니다.
1: 네, 한 잔 챙겨드리고
0: 네.
1: 있어요 지금.
0: 기다리셨습니까?
2: 이거 왜 뜬 거예요?
0: 내 투덜대고 이미. 기차는 떠났고 버스는 네. 출발했습니다.
1: 네.
0: 이제 연습하고 있는
1: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0: 화가 났어요. 네. 자책하는 거지요.
1: 네.
0: 예, 그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1: 네, 또 모르죠.
0: 이제 뭐 시작입니다.
1: 네.
0: 와! 와! 이제는 이제 베이스를 찾았어요. 김준수 6단. 이 정도면 되는구나.
1: 오.
0: 와! 자, 그걸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걸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박명수 8단!
1: 에? 뭐야? 아니, 왜 또 꽥?
0: 꽥이 나왔어.
1: 아,
0: 여기서도 꽥, 저기서도 꽥, 꽥, 꽥수가 오늘

0: 계속 나오는데 평소에 박명수 펄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안 풀리네요. 네. 이번 대국마저 진다면 오늘 대국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1: 아, 진짜
0: 예,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0: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거 성공보다면은 정말 하순대 말이죠?
1: 여기서
0: 저거는 성공하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네. 네. 모양은 빠졌습니다만 어차피 성공은 했습니다. 궁피고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궁피고화.
0: 네, 공격할 때는 나의 약점을 먼저 돌아봐라. 제 약점부터 살피고 이제 해라는 거죠. 네. 살짝만 맞아도 나가 떨어진 돌은 없는가? 뭐 이런 정도.
1: 아, 자기 돌부터 네. 봐야 된다.
0: 네, 자기 돌. 네. 네. 그러나 김준수 육단은 뭐 시원시원하게 공격해도 됩니다. 놀러라니까. 네. 네? 나에게는. 아. 신중하네요. 신중해서 네. 나쁠 건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자, 그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야, 시원한 한 방.
2: 그지나 칭칭하네. 그지나 칭칭하네. 그지나 칭칭하네.
0: 시원한 한 방.
1: 진짜 시원하게 날렸어요.
0: 예, 역시 프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1: 와.
0: 그래, 나 우습게 봤지. 나도 프로야.
1: 네.
0: 내가 괜히 팔단이야. 야, 이 그림 다시 보고 싶네요.
1: 와,
0: 다시 봐도.
1: 오늘의 명장면 급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한 알.
1: 네.
0: 예, 오늘의 한 알로 선정됐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예. 아, 이제... 와, 거리. 예, 나도 장군몽군이지. 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여주겠다.
1: 자, 알 개수가 예. 이제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예. 자, 저기, 우와!
1: 우와!
0: 야!
1: 되게 잘하신다.
0: 당신이 하면 나도 할 거야.
1: 와! 어,
0: 이런 정도.
1: 완전.
0: 벌써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1: 네, 완전 페이스를 예,
0: 정타를
1: 찾으셨어요.
0: 맞았을 때는 음이 달라요. 네. 아니, 음이 다릅니다. 네, 와. 타음이. 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1: 아!
0: 저게 또 뭡니까? 그렇게 칭찬해줬더니 또.
1: 아,
3: 지금.
0: 아, 끝내겠습니다.
1: 네.
0: 죄송합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저 알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
1: 네.
0: 자, 그러나 일단 그거 처리하고.
1: 유리하니까.
0: 예, 왜 지금 또 반대?
1: 아, 바로.
0: 아, 저러면 안 돼요. 예.
1: 네.
0: 저런 걸 갖다 똥 매너라고 그러는데 저런 건 안 됩니다. 매너 꽝이에요. 저 이거 몰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백한점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말고 그 수 말고 요 한 수를 그쪽으로 좀 붙여서 어떻게 할 거냐.
1: 아 저기 와서 아, 하시라고.
0: 당신이 해봐라. 아, 조용히 해라. 나는 해설인데 조용히 하라는 거는 박명수 네, 컨셉이겠지요. 네. 원래 예의 바른 친구인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1: 아, 말은 잘 들으셨어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약하게. 네.
0: 허탈합니다.
1: 네.
0: 어, 그렇습니다.
1: 어.
0: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니까
1: 네.
0: 막 가도 됩니다.
1: 네. 농기타법을 뭐 해도
0: 그렇죠. 농기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기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누룰러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수 육단
1: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어. 자 더 이상 뭐
1: 신중해야 돼요.
0: 오도가 더 이게
1: 아 정말 신중하게.
0: 자 여기서 김준수 육단이 승리로 끝낼 것이냐. 1대1
1: 네.
0: 예,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네. 이 세 번째 대국을 펼칠 것이냐
1: 네.
0: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1: 네.
0: 네,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네, 없습니다.
1: 네, 네. 어,
0: 어. 눈치를 보네요. 김준수 딱, 딱 공격을 하고
1: 네.
0: 박명수
1: 과연...
0: 발단에게 어, 자리 양보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 안 해도 제발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이건 알까기지 무슨 씨름이 아니에요. 이야.
1: 와.
0: 자, 저 상태에서 누워치기 타법!
1: 불안한데요?
0: 네. 과연 이제 알까기 누워서 가는 시대다! 아, 아 네. 자세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아,
1: 네.
0: 다시 또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 아. 아 네.

0: 네? 천문들이다가 아...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준수 네. 6단 어? 네, 성격 나오죠.
1: 네.
0: 아, 뭐 굳이 야. 끝내지 뭐
1: 한 번에 다
0: 네, 사실... 끝내도 됩니다. 어? 네. 네. 뭐 아, 그럼요. 저 피말리는 승부는 여기서 승부는 여기서
1: 엥? 아,
0: 저 한 점 오래 가네요. 네.
1: 어.
0: 그렇습니다. 아, 네.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아! 아! 아! 네, 꽥으로 끝났습니다.
1: 아.
0: 자, 이렇게 해서 네. 김준수 6단. 강정, 강병수 8단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사인을, 사인을 박명수 씨부터.
2: 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0: 두 번이나 쫓잖아.
1: 어머!
2: 아, 좋다. 아니, 왜 이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돼요?
0: 제 이름 쓴 겁니다.
2: 이 부분은 별을 그려? 뭐 하시는 분이에요?
0: 한국무용을 하고 자, 요거를
1: 어, 맞아요.
0: 자,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6단에게 축하드립니다. 치신 분에게는 표현할게요.
2: 의욕만 너무 앞선 게 저는 팬인 것 같아요.
3: 국악방송에서 이렇게 알까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0: 아이고. 가볼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없나? 아, 뭐야? 야, 버스가 장난이 아닌데? 야, 이거 놀러 가는 것 같은데? 어, 아무도 없네? 어?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우와. 와, 의자도 진짜 좋네. 우와. 어머. 야. 와. 어머. 야. 와. 야, 최고인데? 야, 최고인데? 어우.
1: 조심, 조심.
0: 와, 근데 버스가 왜 이렇게 좋아? 와. 어?
1: 어. 어, 아니, 아니야, 계신데.
2: 아, 안녕하세요. 어머. 벌써 오셨네. 누가?
1: 어머, 어머.
2: 아유, 안녕하십니까?
3: 아이고, 안녕 어머니.
2: 어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어유, 반갑습니다.
1: 계신입니다.
3: 아이고, 안녕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2: 우리 유명하신 네. 그 유명한 발라드봉의 최고의 거장이신
3: 아닙니다.
2: 계시 계시 만나십니까?
3: 발라드봉 예. 어, 맞습니다. 예.
2: 네, 계시. 아, 예.
3: 정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2: 예. 기기기기.
1: 안녕 하모니카.
3: 안녕 하모니카. 네,
1: 반갑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버스가 오늘

0: 무슨 뭐 단체 소풍 가는 것처럼
1: 굉장히... 아 그래요 저희
2: 네, 아 진짜요? 맞아요.
1: 그럼 네.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함께 가족들이 같이 가시죠.
0: 아, 예, 예. 버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1: 예예 예. 그래서 우리 산악버스 어몽글레 산악버스는요 오시는 타시는 모든 분들이 VIP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VIP라고 지금 써놨던 VIP로 최고 최상으로 모시고
3: 아 그리고 네, 버스가 제가. 아직 비닐도 덜 뜯었어요.
2: 이, 약간 새거 냄새 나지 않아요?
0: 네 너무 좋아요.
2: 그렇죠,
4: 안녕하세요. 나오시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구나.
2: 네, 안녕하세요. 네,
1: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예. 와, 너무 멋쟁이 돼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4: 아, 아유, 감사합니다.
1: 와,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0: 안녕하세요.
2: 네, 그래서 많이 뵙고.
1: 네.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0: 아, 다들 확실히 네. 산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냥 들어오시는데 건강한 향이 딱 나요.
2: 네, 다들 와. 느낌이 다르죠. 네,
0: 느낌이 진짜 맞아요. 달라요.
2: 예. 두 분은 어떤 관계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4: 사회교육원에서 상담 공부하면서 만났는데 아~ 20년 됐어요.
2: 20년 되기 예.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와, 산에 청바지는 정말 고수님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청바지 입고 이렇게 딱, 산행복장이 아니고, 이건 뭐, 잠깐 뭐, 이렇게 산 밑에 피크닉, 이런 복장으로 산에 오신 걸 처음 봤는데.
0: 저는 그 태백산 기인 이래가지고.
2: 태백산 기인. 근데 예, 저는 기인 같지 않으신데?
0: 네, 하루에 11번 태백산을 다니고. 하루에 11번 태백산을 다니고.
1: 태백산이요?
0: 네. 아, 예, 예. 그 다음 3,252번 다녔습니다.
2: 네, 3,252번.
0: 뭐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거의 다 다녔고. 제가 국립공원 안전 도우미도 하고.
2: 그러세요?
0: 네네.
1: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우리 산업버스 우리 고객 여러분들과 VIP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3: 출발! 출발! 이야!

0: 이진희 선생님께서는 네. 뭐 어떻게 여기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1: 신청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옆에 언니가 아, 언니가 해가지고 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하. 먼저 본인이 신청하고 진희야 두 명씩 신청해야 된다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네 이름 넣었다. 괜찮니? 그래가지고 아 간다고. 그래갖고 언니 덕분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아,
2: 답장 넣었다. 네.
0: 솔직히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1: 아닙니다.
0: 마지못해.
1: 그렇진 않습니다.
0: 마지못해 오신 분이.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내리셔야 돼.
2: 내리셔야
0: 되는 거 아닌가?
2: 내려, 또 내려야 돼, 이번에. 진희 선생님이.
3: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클을 굉장히 오래 탔어요. 15년 이상을.
0: 그 사이클을?
3: 네네. 로드 사이클을.
0: 자전거를?
3: 네. 오래 야. 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산에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필 코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산을 많이 오르게 됐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자전거가 아니고 내 두 발로 이제 가보고 싶다는 욕구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행을 시작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랑 일단 산행을 즐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네네네,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얘기한다. 버스가 멈춘지도 네, 몰랐네.
2: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신다고.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어서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우리 구호님이랑 주한님은 어떻게
2: 어떤 인연이세요?
4: 예, 원래는 이제 알던 사이는 아닌데 그 동호회를 지금 같이 좀 해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좀
2: 무슨 2년 정도
4: 그 좀 말하기 쑥스러운데 스윙 댄스
0: 동호회.
5: 이성 친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아 진짜요?
0: 네.
3: 이거 스윙이요 이거?
4: 네, 네. 네 그런.
0: 저도 스윙 댄스 좀 출 줄 알아요.
2: 춤이나 춤추시지 않고 왜 또 산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춤추시지 않고 왜 또 산으로 올라오셨습니까?
4: 춤은 그냥 취미로 한 거고 이제 산을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등산 좋아하면 또 어몽길 대장님하고 이 또 산 타는 건 또 영광이니까.
3: 그렇죠. 아 저도 사실 엄 대장님이랑 산 탄다는 생각에 사실 진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게 됐거든요.
0: 네.
3: 아
6: 산은 어디나 다 좋은 거니까 저는 어몽길 선생님을 목적으로. 저도 안 그래도 엄 대장님 굉장히 존경하는 산악인으로서 뵙고 싶기도 하고
7: 최고 기대된 게 우리 엄 대장님 보는 거였거든요.
3: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아요, 맞아요.
3: 아, 우리 엄 대장님.
0: 대장님, 귀 한번 주세요.
3: 산악인의 BTS요. 네.
2: 아, 네. NCM님께서 또 아, 존경하시는 아, 또 우리 발라드계 세계 제 한국의 최고의 거장.
0: 아, 맞아요, 맞아요.
3: 거장. 아, 아니 제가 거장까지 진짜
2: 한 소절이라도 한번. 아,
3: 지금 새벽 6시거든요. 예. 지금 새벽 6시거든요. 예. 한 소절이라는 말이 이제 한

0: 감사합니다. 예.
1: 기억만. 아.
0: 예. 우리 그렇죠. 또 예, 좋은 기억만 가지고 또 사네
1: 그렇죠. 우리 산악버스라는 걸 가족 여러분들 좋았던 기억을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새벽에 오시느라고 네. 빈속으로 오셨기에
1: 그렇죠. 예, 예. 물만 마시고 왔어요.
2: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예. 집에서 쑥떡을 쪄가지고 그래갖고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이만큼을 갖고 왔습니다.
3: 여기서 직접 만든
2: 그것을 지금 같이 진짜. 먹으려고 이렇게
1: 아 제가 진짜 쑥떡 진짜 좋아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뭐 농담 아니고 진짜 쑥떡 좋아해요.
0: 이산으로 가면 쑥떡 쑥떡 아하
3: 대장님 먼저 네네네
1: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아, 이거 다 드시래야 되잖아요. 아, 이거 대장님 예. 거 다.
1: 야, 진짜. 와. 오, 쑥 냄새가.
3: 아, 향이.
1: 야, 쑥 향기가 그냥. 야, 진짜.
0: 야.
2: 쑥떡. 맛있죠?
0: 짠.
4: 봄 되면 뜯어갖고 네. 네. 쌀이랑 불려서 방앗간

0: 안에 가서 빠서 네. 이렇게 만들어 갖고 냉동을 시켜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꺼내서 먹는데 제가 7살 된 하민이라는 손자가 있거든요. 네. 걔가 가끔 한민 쑥떡 있어?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쪄서 한 번씩 갖다 주고 그래요.
1: 에미나 떡 먹어봐. 맛있어.
2: 얼마나 맛있어?
1: 이만큼.
3: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먹지만 이 정성이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드디어 충남 태안의 꽃, 와. 백과사.
1: 네, 와. 날씨도 반기는데요.
2: 와, 날씨도 진짜 좋다. 약간 소풍 온 느낌이에요, 지금.
0: 야, 오늘 우리 팔팔한, 팔팔한 팔기가. 야, 오늘 여기 태안의 꽃, 태안 반조.
2: 좋다.
0: 자, 여러분, 우리 그 백화산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2: 아, 좋다, 좋다.
0: 아무튼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인원이.
1: 네, 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2: 아, 이게 줄은 거예요?
1: 네, 네.
2: 아니, 우리 안녕하세요? 대장님이 계신데 이거 지각하면 이거.
1: 혼나야죠.
2: 그죠? 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0: 예, 예, 예.
3: 어,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시커먼 수들이 갔나? 이 시커먼 수들이 갔나? 아이고, 예, 예, 예.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이분들은 도착지점에서 나타나시나요? 어디서 오신 겁니까?
4: 이제 대구에서 왔습니다.
1: 대구에서?
0: 아, 대구!
1: 야,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0: 아, 이제 완전체가 네. 모이신 겁니까?
1: 네.
0: 아, 예.
2: 야, 이런 단체 생활 진짜 2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이런 약간 소풍 같은 여행. 네.

0: 자, 조를 나눠야 되는데 참 조가 중요합니다.
1: 네.
0: 진희 선생님, 우리 인수님.
2: 영광입니다.
0: 네, 권천님.
3: 네.
0: 오늘 제가.
3: 감사합니다.
0: 모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님.
4: 네.
0: 그리고 수남.
5: 네.
0: 상지.
6: 네.
0: 이조.
2: 이조. 아, 네. 이조. 와, 좋습니다. 와, 와 목소리가 좀 약한데.
0: 3조. 고우님. 예, 예. 3조. 캐시엠님이 모시겠습니다.
6: 아하. 네.
0: 자, 손을 모아주시고.
6: 아, 이거 네. 여기, 이렇게요?
0: 어몽길의 산악버스 백화산 도전!
7: 기! 화이팅!
2: 화이팅!
0: 아, 기대 출발입니다.
6: 갑시다.
0: 기대 출발입니다.

0: 야, 진짜 돌산이네. 조심하십시오.
1: 조심하세요.
2: 조심하십시오.
1: 아이들이 다 기기묘묘해요, 진짜. 예? 아,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아까 출발할 때 바위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3: 잠깐 모이세요. 잠깐 모이세요. 대장님.
1: 아, 나무 오늘이 너무 좋다. 아, 또 소나무가 많아서 이 피톤치드가, 예, 피톤치드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2: 야.
4: 아, 들어서자마자 또 소나무가 반기네요.
0: 야, 좀 숲이 우거지니까 좋구만.
2: 아우, 소나무 향이 느껴지네요.
0: 아이고, 새가 지저귀니까 좋구만. 새들도 우리를 반겨주네.
4: 그러네요.
1: 순 이게 거의 바위야, 바위.
5: 네. 네?
1: 길이 바위로. 바위길이네, 바위길이요.
4: 근데 이게 돌길인데 되게 거친 돌길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돌길이에요. 순둥순둥한.
6: 순둥순둥 돌.
4: 네.
1: 야, 무슨 공기돌 같지 말이야, 그 돌들이.

0: 나는 백화산이라고 해서 하얀 꽃이 많아서 백화산인가?
1: 어, 맞아요. 아, 여기 바위가 많은데 그 바위를 하얀 꽃으로 표현했어요.
0: 와, 진짜 천재네.
1: 와, 우와.
0: 야, 근데 이런 바위산이 어떻게 이렇게 숲이 우거졌을까?
1: 이게 소나무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 백화산이 흑화산이 되면 이곳 해안에서 만 명의 문인과 천 명의 무인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곳 분들이 검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지금의 풍경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0: 근데 바위가 진짜 예쁘게 돼 있다.
1: 그렇죠.
0: 왜 좋은 산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천천히 이 산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면서.
1: 어? 저 앞에 첫 번째 뭐가 나왔어.
0: 와, 여기, 와, 너무 이쁘다.
1: 저 앞에 있는 저 바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표지판 보기 전에 맞춰보기.
2: 아, 어려운데요.
0: 정답! 흔들바위.
1: 어? 어떤 바위?
0: 흔들바위.
3: 호두바위.
1: 호두바위도, 아, 근데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3: 두뇌바위, 두뇌바위.
0: 엉덩바위.
1: 아닙니다.
2: 부부.
1: 어, 이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뭔가 불꽃이 용서 숨치는 것 같은 그런 불꽃바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4: 불꽃이 막 확 타오르는 그런 형상이네, 뒤는 또.
1: 반대에서 보면은 그 애틋한 부부를 닮았대서 부부바위기도 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2: 여기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어.
1: 그러니까. 근데 무슨 허파 같기도 하고 뭐 간처럼 이렇게.
0: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올려놓은 것 같아. 누가 올려놨지?
5: 군수님이.
3: 아니, 군수님이 어떻게 올렸나?
5: 아니, 노력 많이 하시니까.
4: 예, 네, 아주 영험스럽습니다. 바위들이 다 기기묘묘해요, 진짜. 예? 야, 이게 바로 용허리 바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용의 허리를 지금 밟고 가는 겁니다, 지금. 야.
0: 용의 허리.
4: 용허리 바위.
0: 용의 허리.
4: 어유. 막 기운이 느껴집니다.
0: 이게 예전에는 고래 바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4: 오. 야. 내가 바위 하나 내가 이름 져줘야겠어.
1: 어, 저 바위도 특이하게 생겼다.
4: 야, 요거. 야, 요 바위. 야, 원앙바위. 사랑.
2: 입 맞추는 것 같아요.
4: 네, 딱. 예? 입 맞추려는 게 여성이 부끄러워서 살짝 뒤를 물러서는. 야, 사랑바위네, 사랑바위. 근데 희한하게 이 돌이 쪼개진 거예요. 왜냐면
0: 돌이 이혼했네. 여기 돌이 이혼했네.
4: 그렇죠.
1: 네. 아하. 감동 바사사. 감동의 바사사.
0: 아, 그냥.
4: 여러분들 이걸 딱 보시면서, 예, 혹시 떠오르는 사람 뭐 있습니까?
6: 여자친구 보고 싶습니다.
4: 아니, 부모님이 뵙고 싶은 게 아니고.
6: 아, 부모님은 며칠 전에 뵙고.
4: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우리가, 저도 참 불효자지만.
0: 저는 진짜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4: 아, 진짜죠?
0: 예.
4: 아, 예, 진짜.
0: 네, 얼마 전에, 예. 수술을 하셨는데.
4: 아이고.
0: 예,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4: 예.
0: 지금, 예, 식사 이제 시작하셨는데 진짜 보고 싶네요.
4: 아, 예. 진짜 어머니가 하루빨리 너 이제 왕쾌 되시기를.
0: 예.
4: 백과산. 우리 기운을, 예, 영험스러운, 예. 신령스러운 기운을 쫙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4: 예. 예, 어머니가 하루빨리 왕쾌 되길 기원합니다. 박수.
0: 아,
4: 힘내세요. 힘내시죠. 힘내시죠, 어머니.
0: 와, 너무 좋다, 진짜.
5: 양 옆으로 이게 다 조망 좋네.
0: 야, 이건 와, 그림 이건... 아니야?
5: 진짜 어, 신기하다. 이거 소나무 여기 나있다.
3: 야, 진짜 이건 뭐야? 신기하다. 와. 어떻게 이래 놨지?
5: 여기 소나무 나있어요.
0: 와, 여기도 소나무가 나있고. 너무, 너무 이쁜데, 이거?
3: 바위 안에.
5: 근데 이거 어떻게 이래
3: 나무가 났어. 아, 풍경이 좋네요.
0: 너무 좋다.
3: 네.
0: 이래서 산 올라오는구나. 아니, 근데 주현 씨는 산을 언제부터 탔어요?
3: 아, 저희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어. 제가 군인일 때, 상병 휴가 때 아빠랑 같이 지리산에 갔어요. 근데 뭐 군인이 맨날 산 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너무 좋았지.
3: 네,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좀 느꼈죠. 아, 내가 좀 산을 좋아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역하고 나서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산악부에 들어갔죠. 그때부터 산을 많이 탔어요.

0: 제가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면접을 되게 많이 봤어요. 어느 기업에서 등산 면접을 봤어요.
1: 등산 면접을 봐?
0: 예. 회사에서 대자란 버스를 타고 산 입구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내려주고 지금부터 등산 시작할 건데 뭐 문제가 있으면은 천천히 가도 된다. 순위는 이제
1: 너무 신기하다.
0: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영향 안 줬던 거죠. 2등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1: 왜 2등을 했는데 왜 떨어져?
0: 인적성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2: 여러 명이서 갔죠.
0: 아, 그렇죠.
2: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 명이서 갔는데 약간 단체 생활을 어떻게 하나를 봤던 것 같아. 뭔가 개인적으로 막 등수를 쫓는다기보다 주변도 많이 살피고 뭐 이렇게 낙오되는 분들 없나 이렇게도 좀 보고 좀 그런 걸 보지 않았나. 혼자서 무조건 1, 2, 1등 하려고 그랬지.
0: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나 먼저 간다 하면서. 아,
2: 그래서 떨어졌네.
0: 야, 너 탈락. 아, 등산을 하다 보면은 항상 힘들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버티면서 산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도 항상 힘들고 배고프고 돈이 없지만 꾸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게 취업 준비라고 생각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산이란 정신력이 되어주는 등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철인 대회를 나가는데요. 대회 시간이 약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는 대회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기른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철인 대회를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회 잘 치르고 올 거고요. 잘 치러서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0: 야, 여기 쉴 곳이 있네, 정자가. 시야가 확 트이는 게, 좋네, 아주 여기.
1: 와, 여긴 또 뭐야?
0: 여름바위가 나오는데 마당에 멍석 깔고 돌 의자를 놓아둔 듯한 곳으로 등산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게 멍석바위. 시원하다.
1: 좋다.
0: 이 백화산이 태양군을 이렇게 감싸고 있네.
1: 그러네.
0: 이게 뚝 둘러서 이렇게.
2: 명당이네요.
0: 진짜.
3: 산봉 때리기 너무 좋은 데인데요.
0: 그러니까,
1: 시원하다.
0: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지, 진짜? 아이고.
1: 예전에 아빠랑 산 올라오면 아빠가 늘 그랬었는데.
0: 뭐?
1: 이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없다고.
3: 아빠가. 너무 슬픈 말인데.
1: 네.
0: 여기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정자에 잠깐 쉬죠.
4: 네. 네.
0: 아, 맞아, 맞아. 야,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아니. 맞아. 아까 버스 안에서 저 말씀하셨잖아요. 싱댄서 두 분. 예? 여기, 이 멍석바위에서.
1: 산 위에서.
0: 그러니까.
2: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0: 예, 예.
2: 오세진 작가님이 도와주신다.
0: 맞아. 오재가도 아까 싱댄서 네, 좀 했다고 그러던데.
3: 조금 했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두고 보겠어, 한번.
1: 야, 멍석바위 위에서 스윙댄스를 보고 이게.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뭐가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3: 엄청 잘하고 있는데?
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이야.
0: 아니 박수로 칠 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안 돼, 안 가서.
5: 아니 근데 뒤에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자연 공연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0: 아니 느낌이. 근데 네. 자연 공연장인데 그림은 별로 안 좋네. 이렇게 뭐 좀 썰렁합니다. 그 자리도 바람 불어서 썰렁한데 더 썰렁하네. 아, 그러면서 신님 모델 네. 우리 권찬님도 그러시고

0: 오늘도 두 분이서 한번 이렇게 먹힌.
1: 야, 멋있겠다.
0: 아, 진짜.
1: 야, 이거 뮤직비디오 한 편 나오겠는데요?
0: 글쎄 말입니다, 이거.

0: 두 분에서 박수.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좀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께서 워킹을 하는 순간 이 바위가 그냥 막 그냥 행복해가지고 그냥 저 멍석바위가 환하게 웃고 있네.
1: 스윙댄스는 안 웃었어요?
0: 아니 막 울고 아까 막 거기서 바위에서 막 뭐 눈물이 뚝뚝 아, 물이 흐르더라고. 예, 울고 있었어.
2: 아 절벽이 있어가지고.
3: 네. 아 그렇죠? 절벽만 아니었으면 날아다녔을 텐데.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네. 아니 팔이라도 부러지면
0: 네. 산이라는 안전사고가 게... 많이 일어나죠.
3: 네, 안전사고 네.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진짜 뭐... 어떻게 대처를 해요?
0: 우리 지금 그 우리 저 개미대학생학부 애들 저 우리 두 명이 저 왔는데 한 친구는 등반하다가 추락해가지고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4: 밧줄 타다가 이제 그 추락해가지고 이제 완전 오른쪽 다리가 완전 그냥 망가져가지고 오랫동안 병실 생활한 적이 있어서. 근데 그때 되게 구급 대원들이 초기 대처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간 좀 감명 받아가지고 네. 초기 대처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0: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4: 네. 좀 이제 구조 구급 대해서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쪽 전공을 다시 다니고 있어요.
0: 아, 네. 구조 구급사.
4: 네.

0: 다쳐보니까 일단은 그 다쳐 부상을 최소화시키려는 그 노력과 방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서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일단 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계속해서 이제 산 타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1: 기분 좋은 거 뭐 갖고 그러니까. 갖고 다니시겠네요 그럼 응급 조치할 수 있는?
2: 야, 네. 갖고 다니는 거야. 야, 그, 야 우리 대장님 이 팔기가 와, 정말 다채롭네요. 팔기가 이제 팔팔하고 예. 워킹하고 막 스윙 댄스 치고 막 다치면 뭐 팔로 감아주고 막 완벽합니다.
3: 붕대랑
1: 붕대,
3: 삼각대,
1: 삼각대
3: 그리고 각종
1: 삼각권 삼각권
3: 삼각권 거즈들이 소독
2: 아 이게 간단한 이런 그런 키트구나
3: 네, 네. 키트가 있어요 네.
1: 예를 들어서 뭐 발목이 되면 겹질렸다 발이 됐다 어떻게 웃어 웃어 앉아야 돼 권찬님 권찬님 자리 좀 아 어디 어디 봐야 돼 어디 어디 발목
2: 선생님
1: 발목 겹쳐졌다. 어떻게 감는 거야?
2: 아 지금 감, 하고 있어요. 지금
1: 감는 거 잘 봐야 돼.
2: 어.
1: 네, 저 여러분들 잘 좀 보세요. 이렇게
3: 직선으로 이렇게 평행대를 이렇게 이뤄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2: 네. 어우 되게 압박이 되네.
3: 네.
1: 아 근데 발목 이거.
3: 죄송합니다. 보여야 돼가지고.
4: 가수가 아니고 배우를 하셔야 돼요.
3: 아. 일단은. 고정이
2: 돼. 아우 나섰어. 나섰어. 우와. 되게... 아니 발목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1: 아 밑을 두 번을 엑스를 감고.
2: 아.
1: 예.
4: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사? 약국 가면 있어요.
3: 아 약국에서 팔고요. 아. 네. 어지간한 산에 대해서 이제 응급처치함이 있어요.
2: 아. 예.
3: 그럼 이제 119에 이제 그 연락을 하면은 이제 그 비밀번호 알려주셔가지고 아. 그걸 빼서 할 수가 있어요.
2: 오.
1: 네. 와. 진짜. 야 오늘 뭐 이번 팔기는.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해요.
4: 저도 네, 산행을 할 때 네. 그 필수로 가져다니는 키트가 있는데 오. 시청자분들 혹시 도움될까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1: 예.
4: 헤드램프 필수고 아, 서바이벌 블랑킷. 이게 위급 상황 시에 그렇지. 체온 조절하는데.
1: 그럼요.

0: 담 몇백 원인데 진짜
1: 그렇죠,
0: 큰 역할을
1: 그렇죠.
0: 하거든요.
1: 담 역할을 해주는 네. 그 보험 역할을 해주니까.
0: 그리고 호루라기. 네, 이게 다 최소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꼭 필수로 가지고 그렇죠. 다니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준비해봤어요.
1: 맞습니다. 잘. 아미네프,
0: 네,
1: 그다음에 호루라기,
0: 호루라기 예. 헤드램프,
1: 그다음에 여기 신발창도, 신발이 다 닿을지 모르니까 신발창도 하나씩. 예.
2: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1: 신발창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신발창 떨어지면 맨발로 어떻게 산길을 가냐.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신발창도 하나씩 갖고 올게.
0: 네.
1: 예. 아유, 아주 꼼꼼하죠. 자, 이제 조별 출발하겠습니다.
0: 네.
1: 백화점 네. 정상 향해서.
0: 와, 바람 진짜 기가 막힌다.
3: 엄청 분다, 바람이.
0: 어, 너무 좋죠?
1: 네. 아니, 백화점 살진영님이 이제 우리 팔길을 넘어주니까 좀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 더울까봐, 뜨거울까봐 바람까지 불어주시고.
0: 맞아요. 네.
4: 아, 진짜 덥지도 않고.
1: 예. 네.
4: 온도 딱 좋아요.
1: 예. 네.
4: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네,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0: 아 근데 지금 좋다 좋다 해주시는 그 추임새가 네. 저희들까지 더 기분 좋게 만드는
4: 그렇죠?
0: 것 같아요.
4: 진짜 네. 좋아. 전항 봉항 따라 내가 왔도다.
5: 나 오늘 말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목이 아프지?
6: 아, 별로 안 한 것 같았어요.
4: 조금 여물 때 오면 매미 소리를 들리고 되게 좋겠다. 저 말 좋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6: 아 좋다 좋다
4: 좋다
6: 좋다.
3: 아우 바람이 진짜 좋다. 너무 좋다.
7: 그 땀 난다 금세.
3: 아 그래?
4: 야 구름다리다.
6: 야 와 길다.
4: 와 미쳤다.
1: 꽃과 바다.
0: 와.
4: 야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6: 야.
4: 와. 진짜 여긴 말도 안 된다.
0: 세상에! 저 앞에 탁 트인 가로림만이랑 바다, 소나무 숲.
1: 이산은 어떻게 진짜 소나무가 이렇게 많지?
0: 소나무 바다예요, 완전 대장님.
1: 어.
3: 어, 아래 밑에가 뚫렸어요. 무서운 순간 보니까.
0: 오, 약간 흔들린다.
3: 어. 저 작가님 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0: 무서워요? 저 잡으세요.
1: 와, 진짜.
7: 이게 좀 흔들거려야 재밌는데.
3: 지금 흔들거리고 있잖아.
7: 아, 이 정도는.
3: 오늘 흔들지 마.
7: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4: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6: 흔들, 흔들.
8: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맞나?
3: 와, 너무 좋다.
4: 와 정말 이거는 안, 카메라를 안 들이댈 수가 없어요.
1: 아니
4: 와 나 이런 거
1: 외국에 어디 그 침엽수림 침엽수림을 보고 보는 것 같아 외국에. 저기 바다 아니죠 끝에가.
0: 와
4: 와 진짜 이거 장관이다 진짜.
1: 자 1조 2조 3조
4: 아 자 좋다. 아이고.
1: 출발했습니다. 미끄럽습니다.
0: 조심하세요.
1: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 진신 산은 또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되신 거예요?
9: 어 산에는 꾸준히 다니고 있었는데 예.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1: 예.
9: 걸을
1: 아, 고관절을
9: 골절이 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1: 아.
9: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걸을 수 있을까
1: 얼마나 그런 거 기가 좀 얼마나 이거
9: 한 6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죠.
3: 아 내가 걸을 때
10: 됐어
3: 됐지.
9: 한 6개월 정도는 휠체어 타고 있다가 목발 짚으면서 이제 찔뚝거리면서 다녔죠. 그때 엄청 걸었습니다. 막 발바닥이 아프도록 걸었습니다. 걸어보려고.

숨이 막 턱끝까지 올라올 때 힘들죠. 그냥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냥 치유가 되는 그냥 산을 바라보면 그 푸르름이 좋고 또한 앙상해진 그 산이 또 좋고 꽃핀 산이 좋고 바람도 좋고 그냥 좋습니다, 산은.

0: 시니어 모델인가도. 네. 예, 그걸 어떻게 하게 된 계기는?
1: 친구랑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예. 거기에 잡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예. 잡지책을 보는데 예. 그게 뜬 거예요. 모델 대회가. 아, 예. 그 친구가 예.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 예. 근데 제가 이쁘지도 않고 안경도 쓰고 안경을 벗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0: 그래서 지금 시력도 상당히 안 좋으시다고 그런 것 같은데.
1: 예, 모델이라 하면은 막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키도 크고 막 이러면 예. 학교에다 물어봤더니 상관없다 그래요. 시니어니까. 예. 그래서 그 계기로 나가게 돼서 상 받고 그래서 학교 가게 돼서 워킹 하다가 지금 강사로 할 수 있는 거였죠.

제가 그전에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험도 없는데 이것을 그 얘기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예, 많이 느낍니다.

0: 생각보다 정상이 멀다. 우리가 많이 뒤쳐졌나?
1: 금방 또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2: 2조, 3조 감점성도 바람자 있어.
3: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4: 잘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오세요,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대장님, 배고픕니다, 오바.
4: 3조, 3조 조심해서 잘 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예, 조심해서 갈 건데요, 오바. 배고픕니다, 오바, 대장님, 오바.
4: 저도 배고픕니다, 저도. 아침에 숙도 먹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못 먹어서. 오늘 배고픈데 빨리 오세요.
0: 예.
3: 네,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예. 대장님 시장하시단 말씀 처음 하셨어. 오.
0: 그래,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아이고, 대장님.
2: 2조, 3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0: 죄송합니다, 대장님. 대장님이 빨리 빠르신 겁니다.
2: 아, 제가 빠른 거예요?
3: 예.
2: 반짝반짝 붙어주세요.
3: 알겠습니다. 네.
2: 떨어지면 안 됩니다.
3: 네.
2: 예. 가겠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0: 네, 조심하십시오.
3: 조심하세요.

0: 첫째도 안전.
1: 네, 안전하게.
0: 둘째도 안전. 셋째도
2: 안전.
0: 오케이.
1: 와, 여기 너무 좋다.
3: 와.
1: 와, 넓은 밤이다.
0: 야, 진짜 좋다.
4: 여기도 뭐 멍석바위 같네.
1: 와.
0: 와.
4: 여기 좋습니다. 여기 널찍하니까 점심을 먹고 가죠. 점심을.
0: 배고파요.
4: 산행 중 가장 행복한 시간.
1: 가장 기대되는 시간.
0: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4: 이순님하고 진희님 무엇을 준비? 아이고, 이거 뭐야?
2: 묵은지 볶음하고요.
0: 와, 내가 제일 사랑하는.
4: 네. 진짜 묵은지 볶음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2: 알타리 김치요.
0: 아, 타리타리 알타리. 네. 오, 씨.
2: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담근 고추장 된장으로 한 쌈장.
0: 쌈장.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2: 그리고 이제 친구는
4: 진희님은
5: 이것은 족발입니다. 얼음을 사이에다 넣어갖고 와서 괜찮을까. 와. 싶습니다.
0: 와. 냉족발이네 완전. 와.
6: 저희는 일단은 대구가 곱창이나 막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4: 아, 막창 중이죠. 막창 유명하지.
0: 미쳤다.
4: 대구 막창 유명하지.
0: 야, 오늘 진짜 돌았다.
6: 막창 선생입니다.
0: 와.
6: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무침회라고 이제 그 오징어하고 이제 여기서 비벼서
4: 오징어 무침.
6: 예. 예.
4: 이

0: 산악구 출신이 틀리구만. 개명지 산악구가 역시 아~ 살아있네.
1: 새벽에 여자친구랑 같이 만든 책입니다.
0: 야, 전. 야.
2: 아, 저는 여자친구가 싸준 삼겹살 김밥이랑 아~ 떡갈비.
0: 둘 다 여자친구를 극찬들 하시네. 여자친구. 야,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전.
3: 아~ 저도 오픈하겠습니다. 맛집 줄 서서 사온 저 매니저가.
4: 아, 그래도 네, 맛집에서 사온 김밥. 아니, 사실.
3: 소풍은 김밥이죠?
5: 맞아요. 네. 맞아요.
3: 나눠드리겠습니다.
5: 네. 네.
3: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6: 저는 이렇게 떡을 챙겨왔는데 조금 특이한 게 사실 이게 김밥통이에요. 사실 저희가 산행 갈 때 김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KCM님처럼 이렇게 쿠킹 오일을 보통 싸서 테이크아웃을 하시는데 네. 이런 김밥통을 이용하시면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 통이거든요.
0: 네, 환경보호제고.
6: 예, 환경. 네. 네.
3: 야, 저를 두 번 죽이시네요. 예. 저를 두 번 죽이시네요. 예. 근데 떡이에요? 이거 네. 이게 답니까? 근데 이게 다예요?
6: 네, 용서 아. 최소화.
3: 내가 좀 더 난 것 같다.
0: 아. 우리 최현 작가.
7: 세진.
0: 예?
7: 세진.
0: 아, 세진 작가. 아, 이제, 아. 이제 멀어지니까 이름도 별로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아, 진짜. 예. 저번에 뭐 젓가락만 갖고 오셨는데.
6: 밥그릇만 가지고 와가지고 아~ 제발 저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
8: 아, 진짜?
0: 7년 처음 밖으로 갖고 왔는지 계속 밖으로 갖고 왔는지 여기 오늘 다 처음 출연하신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 누가 믿어?
8: 자기만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입만 뻑. 야,
8: 저도 진짜. 밥그릇만 갖고 오고 싶었어요. 무거워서.
0: 글쎄 말이야. 야, 진짜. 오늘은 뭐 어떻게 먹고
7: 왔습니다. 네, 이 뜨거운 날씨에 어울리는 초계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0: 아, 초계 네, 국수?
7: 이 면도 미역으로 만든 면이어가지고.
0: 야, 네. 예.
7: 아, 육수는 사왔습니다.
0: 육수 사왔는데 그걸 만드셨습니까?
6: 네. 와, 근데 비주얼이 너무 좋다.
0: 맛나게 맛있게 이 백화산의 기와 함께 드시길 바라면서 식사 시작!
7: 와, 잘 먹겠습니다.
0: 네, 맛있게 드십시오.

0: 야, 이건 그냥. 야, 진짜 정확히 싸먹을 줄 알아.
1: 진짜 전 잘 만들었는데? 전집 사도 되게 전집.
2: 전집.
3: 먹고 먹어봐.
2: 나 이거 쌈을 싸서 먹어야겠다, 어머니. 네. 한 입, 아.
0: 보통 우리가 산행하면서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먹기 힘들잖아요.
4: 맞아요.
0: 와, 진짜 환상이다, 진짜.
1: 간장으로 했나 봐요. 정말 맛있는데? 그냥. 정성이 담긴, 야, 우리 점심 성찬을 지금 또 먹었으니까 출발 하겠습니다.
0: 출발!
1: 조심하세요.
2: 조심하세요.

0: 그 우리 권사님은 어쨌든 이 산을 이렇게 좋아하고 막 좀 미쳤다고 그럴까?
1: 네.
0: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그 계기.
2: 그러면 이제 제가 예. 어릴 때부터 산은 좋아했고
0: 예.
2: 국립공원을 20~30번 다 다녔어요. 우리나라 산들도. 그러다가 제가 말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0: 예.
2: 말에서 떨어져서 경추가 지금도 2번 7번이
0: 어디 목이 다쳤다고요?
2: 예, 2번부터 7번 지금도 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신불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치고 나서 잠을 거의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도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태백산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이 한 두세 시간 자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이 좋구나 해가지고 하루에 일곱 번씩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태백산이 은인이죠. 예.

0: 권사님,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네.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시는 어떤 계기가 연인?
1: 아, 제가 모델 권선찬 이렇게 쓰는 게 네. 제가 쌍둥이입니다. 이난성 쌍둥이인데 아. 내 여동생이 착할성 권선, 아, 나는 그래요? 도울찬 권찬 그렇게 쓰는데
0: 예.
1: 우리가 가난해갖고 예.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예. 못 갔어요 둘이가. 근데 11월 달 됐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는 남자니까 중학교 보내줄 거니까 중학교 가야 군대 가고 군대 가야 장가 갈 수 있다고. 예. 그래갖고 내가 그때 지금도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랬어요.
0: 예.
1: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중학교 2학년 그때 첫 시험 치고 나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 성격도 좀 보자고. 제가 우리 반 33등이었습니다. 60명 중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여동생이 그래요. 오빠 나는 볼자기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 할 수 없이 진짜 여동생한테 꿇어앉아가지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쓰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동생이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오빠 꿇어앉으니까 여동생이 꿇어앉아갖고 오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오빠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12시까지 잠 안 잤습니다. 새벽 4시 되면 무조건 일어났고

0: 고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 수습 들어가고 수습 졸업했습니다. 안 놓쳤습니다. 자격증이도 뭐든 공부든 네. 뭐든 1등 안 놓쳤어요.
1: 말이 그냥 완전히 내 심장을 멈추겠구나. 진짜.
0: 동생한테 네. 절대로 그런 소리. 근데 동생이 한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리고 아니, 지금도 뭐, 내가 열심히
1: 어떻게,
0: 하는 게
1: 어떻게 뭐 병으로?
0: 어떻게. 아니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 뒤에 수첩도 없고 휴대폰도 깨지니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동생 수첩 딱 한 군데 내 오빠 번호, 내 번호만 딱 그 적혀 있어갖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요. 언제나 보고 싶죠, 나는. 고맙다고. 다음에는 진짜로 당연히 내가 아니고 당연히 니를 보내야지 그렇게 알고. 그때는 너무 철없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후회한다고.

0: 야.
1: 산이 온 바람에.
0: 여기 줄을 이렇게 매놨네. 네, 네. 아, 여기 조심하세요.
2: 조심하십시오. 그래, 좀 이제 산 갔다.
0: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0: 84m도 이렇게 높아?
1: 자, 어묵이나 세락버스 도전! 화이팅!
2: 화이팅! 네.
1: 살기 힘내라 힘!
2: 힘! 힘! 힘!
1: 기기기!
0: 힘! 힘! 힘!
1: 기기기!
3: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자, 조심조심!
2: 네, 여기 조심하세요.
1: 조심하세요. 그 뒤에 바위. 바위 조심하세요.
0: 자, 마지막입니다. 화이팅!
2: 화이팅!
0: 화이팅! 기기기!
2: 기기기!
0: 좋다.
2: 좋다.
0: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기, 기, 기.
1: 야, 성곽이 있네, 성곽이. 성벽 있어, 성벽. 야, 제 정상. 백화산 정상. 와, 올.
2: 와, 와.
1: 야, 뭐 이렇게 넓어.
2: 와.
1: 오.
2: 와. 우와.
0: 와, 진짜 좋다.
1: 야, 284. 백화산.
0: 아, 좋다.
2: 진짜.
0: 우!
2: 좋다.
1: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0: 수고했습니다.
1: 아유, 아, 캐시.
0: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 아, 수고했어.
0: 됐습니다.
1: 아, 수고하시. 오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진짜 말없이 딱 보게 되네요 그냥. 네, 네.
1: 정확하게 보게 되는
2: 태양으로 딱 내려다보는 게 그냥 너무 좋네 이게.
0: 와
2: 네.
0: 진짜 좋다.
2: 네, 딱 내려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저기 바다도 보이고 야, 이 기기묘묘한 바위들을 보면서 그 기운들 받고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권찬님.
3: 네.
2: 아, 현재 늦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
4: 여러분과 함께라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
5: 야.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기운 받아서 가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0: 예. 딱 여기에 기분과 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2: 아, 그러세요? 예. 큰

0: 그냥 좋은 그냥 거예요.
1: 그냥 이유가 없어요.
0: 그래,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이걸 뭐 더 이상 말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세진 작가님.
2: 네.
0: 한번 언어로서 한번.
2: 언어로서.
0: 네, 한번 뭐.
2: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땐 우리 모두 산 위로 갑시다.

0: 산업버스 8기 백과산
1: 기기기 화이팅!
0: 태명산 도전!
1: 기기기 화이팅!
0: 자, 조심하세요. 미끄럽습니다.
2: 조심하세요.
0: 야, 이런데 조심하셔야 돼.
3: 이거 조심하셔야겠다.
2: 계단 돌계단 있어요, 어머니.
4: 내비도.
2: 천천히
3: 천천히. 천천히.
2: 머리만 조심하시고 무릎 조심. 약간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4: 나도 할 수 있다.
2: 할 수 있다.
4: 나도 할 수 있다.

0: 광대 청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6: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

0: 앞으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 땀에는 만병 해초대 명약이라.
2: 주나 멈춰라.
3: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울철이 아니야.
0: 네. 이 친구 성공하겠다.
1: 해요.
4: 중도 하운 신세.
0: 괜찮았나요?
5: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6: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때여 별주호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내다로

0: 토끼를 내 원산째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사던 첩첩이 돌려싸고 토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맥혀 펄렁 펄렁 떨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너 옥존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대 오게 당나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그 열내족 열담에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소 같으면 너무 좋다 토판에 너를 잡아 토백주 살찐다리 양회가 정용공바 두박 없이 눈안 먹고
1: 그렇지
0: 이불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주고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좁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요. 말과 대변은 더욱 좋다. 성감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호백급으로 초급병사가 쓰니 너를 산채보라 나가 대왕전에 바쳤으며 전금상을 아재요랴 둘거라. 토끼는 열받아야 발그란 초장대로 꼭 찔러 들어와 매니 토끼 할일 없어.

마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남요라고 하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르. 놈은 남녀 두 번만 타고 얻으면 엉두아리 뼈도 안 남겄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이 시대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초대해서요,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음악을 즐기시고 또 같이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첫 시간은 준수지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음은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벗을 뜻하죠. 저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한번 초대해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멋진

0: 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준수지음 송소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1: 네.
0: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1: 네.
0: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1: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네.
0: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이 스튜디오를 제가
1: 네.
0: 공간이 저도 처음인데
1: 네.
0: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요? 저희 아지트 온 기분이
1: 정말 아지트 같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국악방송 녹화하러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0: 다행이다.
1: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0: 저도 사실 제 아지트여야 네. 되는데 아직 좀 어색해요.
1: 어색한 아지트.
0: 약간 하지만 정말 아담하고 뭔가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손님들을 모셔놓고서 정말로 어떤 우리의 이야기들을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무척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가 손님들

0: 잘 맞이해야 될 텐데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앞섭니다.
1: 이렇게 맞이하시는 MC의 역할은 처음이지 않으세요?
0: 사실 처음이에요.
1: 진짜 솔직하게.
0: 진짜로.
1: 기분 어떠세요 지금?
0: 아 오늘 네. 여기 이 스튜디오 오는 길에 네. 내가 오늘 잘할 수 있을까?
1: 네.
0: 그렇게 숱하게 무대에 서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끌어가면서 또 오시는 분들의 손님을 내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오늘 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서희 씨를 처음 이렇게 모신 이유 또한 네. 그 역할에 있어서 정말로 잘 받아주고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1: 과연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네. 노래도 불러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무 응원할게요.
0: 고맙습니다.
1: 화이팅!
0: 서희 씨 저도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왔으니까 네. 잘 도와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앞서서 정말 서희 씨 무대도 정말 보여주셨었는데 네. 국악 신동으로서 일찍이 또 송소희라는 이름을 알렸어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서희 씨가 신동에서부터 또 소녀 이렇게 또 청년으로서 커오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1: 네.
0: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이 국악을 처음 접하면서의 시작 동기가 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저는 사실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국악을 잘 알지도 못했고 국악이라는 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보다는 이제 저희 엄마가 어머 이런 우리나라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있네? 라고 이제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저의 어떤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국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운명의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변함없이 국악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다른 어떠한 사랑보다도 내가 깊은 사랑을 국악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이긴 한데
0: 그렇긴 하네요.
1: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0: 이제 저는 사실 또 이제 남도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판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민요를 하고 있고
1: 그쵸.
0: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특징들이 정말 달라요. 무대에서 표현되는 소리가 저희 남도는 정말 밑으로 아래 굵게 떠는
1: 네.
0: 또 소희 씨가 하고 있는 경기민요는 위에서 경쾌하게 어떤 기교가 정말 섬세한 기교들이 많은데 근데 소희 씨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 경기민요의 멋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1: 저는 항상 이 질문에 그 단정한 멋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민요는 보다 다른 남도소리에 비해서 보다 좀 그 절제해야 되는 미덕을 많이 배우잖아요. 소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태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드는 것 같고 소리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풀어내게 되는데 그런 단정한 멋이 참 저는 멋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0: 어찌 보면은 이제 경기민요를 쭉 해오다가 지금은 너무나 활발하게 또 자유롭게 소희 씨만의 음악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소희 씨의 콘서트를 또 보러 가기도 했었지만
1: 그쵸.
0: 내가 보고 있었던 소희 씨의 또 다른 모습에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또 그런 음악을 했었을 때 네. 어떤 마음으로 네. 임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1: 사실 제가 그동안 이 국악 씬에서 해왔던 모습이 저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제 음악을 자유롭게 지어 부르고 무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아는 나는 정말 요만큼의 나였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손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목소리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를 많이 느껴요.
0: 네.
1: 그래서 많이 그 내려놓고 어떠한 정답 없이 본능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소리 내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국악에선 그러지 않았었던 많은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0: 그렇다 보니까 사실 소유 씨가 표현하는 음악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소리도 그렇고
1: 네.
0: 또 이제 어떤 레퍼토리도 사실 많이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0: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1: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전통과 우리의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끝이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결국 귀결이 돼서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내 그릇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항상 끝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을 적당히 하면서 그저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꺼내놓는 데 집중하자. 그러다 보면 그 깊이 있는 고민들보다 더 유익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1: 네.
0: 그리고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가 거기서 펼쳐지는 나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보는 약간 소위만의 자유로운 어떤 다이어리 같은.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괜찮았나?
1: 소위만의 자유로운 다이어리.
0: 다이어리 같은 느낌. 왜냐면 거기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끄적여보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그 고민하는 우리 음악과 전통 씬에 대한 고민을 놓진 않고 있어요. 지금 다만 제가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너무 깊게 이렇게 뭔가 침잠되지는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활동을 솔직하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소희 씨의 앞으로의 목표와 꿈도 함께 응원하면서
1: 네.
0: 또 이렇게 아지트에 와주셨으니까 한 곡 더 청해 보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이제 오돌독이라는 민요인데요. 네. 제주도민 분들은 다 아시는
0: 그렇죠.
1: 그 제주도 민요입니다. 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8살 때 그 진짜 동요처럼 민요를 부를 그 당시에
0: 네.
1: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타 프로그램에 나가서
0: 알죠, 알죠. 저도 봤어요.
1: 사랑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오돌독이를 맨 처음에 불렀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그걸 너무 사랑해서 부른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그 되게 진하게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곡을 그냥 그 곡에 더욱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점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다듬어지는 이 오돌독이의 과정들을 정말 저만 알잖아요. 제가
0: 그렇지.
1: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돌독이라는 곡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야, 그러면 어찌 보면은 소희 씨의 첫사랑 같은 그런 곡이네.
1: 맞아요. 제 첫사랑 같은 민요를 꼽자면 오돌독인 것 같아요.
0: 약간 네. 설레임도 있고
1: 네.
0: 또 이 무대에서 오돌독이를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1: 네.
0: 네, 그럼 송소희 그리고 두 번째 다리에 함께하는 오돌독이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지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저와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할 만큼 친한 사이고요. 이 묵직한 중저음의 깊은 감성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이 판소리의 멋을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다재다능한 소리꾼 고영렬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말고 백년여 이리 밤같이 이 모냐 하니

0: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은 울림이 매력적인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뭐야?
1: 이거 보세요 형님. 팬클럽 준수한 소리에서 주셨습니다. 제 선물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0: 이렇게 또 그냥 주면 되지. 꼬시 씨,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 아지트를 열었는데 이렇게 또 저의 준수한 소리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꽃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 잘할 수 있겠죠? 라는 마음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꽃이 너무 예쁘네.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꽃이로구나. 감사합니다.
1: 잘하시는데.
0: 야, 이럴 때 좀 박수 좀 치고 그래요. 야, 예, 아.
1: 방송 능력이 형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하셨는데요?
0: 아, 뭐 내 아지트니까 편하게. 내가.
1: 아,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1: 야.
0: 나중에 이제 누워서 할 거야, 이제. 아,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나도 약간 좀 긴장 좀 하고 약간 설레임 반, 걱정 근심 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사실 왔었는데 이게 첫 회를 그 영렬 씨가 와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마음이 편하니까 또 이런 텐션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1: 아닙니다. 저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룬 건 처음이잖아요.
0: 처음이죠, 처음.
1: 그래서 더욱이나 너무 축하한 마음인데 심지어 처음 와가지고 축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 준수의 아지트
0: 네,
1: 너무나도 소중한 어떤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 또 이리 대신 전해드려봅니다.
0: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소리를 시작했고 또 소리를 해오면서 또 어찌 보면 걸어가는 길들이 조금은 다르다
1: 그렇죠.
0: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영렬 씨가 학교에서 피아노를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피아노의 선율 위에 판수를 또 얹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 안에서는 이제 피아노 병창이라는 말이 또 생겨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피아노를 또 배워서 하려고 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 예, 제가 처음에 사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던 문화생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는데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할 때 항상 제 연습실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연습실에 피아노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국악 연습실 알다시피 대부분 마룻바닥이고 네. 방석 하나 나조만 있는 그런 네. 연습실인데 그렇죠. 모름지기 또 의자가 있으니까 또 의자 위에서 앉아서 연습하다 보니까 또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근 3년을 했고 그리고 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대학교 이제 안에서도 피아노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쩌다 보니 제 방처럼 자주 또 쓰게 되고 거의 배정된 것처럼 제가 거기를 계속 썼었어요. 그러면서 피아노랑 되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돼가지고 근 3년도 하기 4년, 7년 동안 피아노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고 있는 이 음정이 어떤 음정인지 이 소리결에서는 음정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떠는 음이 무슨 음을 내고 있는가 이 꺾는 음에서 그 꺾는 시작음이 무슨 음인가 그걸 궁금해서 눌러보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 어떨까 3, 4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젠가 보니 제가 스스로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피아노라는 거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터치를 했던 그 순간에서 거기서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피아노라는 것이 영렬 씨한테는 시그니처처럼
1: 예, 참 이게 인연인 듯 운명인 듯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소리꾼은 북을 놓고 북 장단에서 연습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피아노로 북장단 삼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1: 그렇죠. 사실 고소없이 연습하려다 보니까
0: 또 그렇게 공연을 만들고 있고
1: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0: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1: 함께요?
0: 함께
1: 아 좋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영렬 씨의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볼 쓰면 좋겠는데 예. 무슨 음악을 준비했습니까?
1: 아 사실 이 김준수의 아지트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 두 번째 달 분들과 또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0: 네.
1: 정말 오랜만에 뵙는 자리다 보니까 꼭 두 번째 달과 함께 했었던
0: 맞아 추억이 많지.
1: 추억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지.
1: 네, 근데 제가 두 번째 달 분들과 함께 우리 춘향가 했었던 농부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가장 테크니컬한 춘향가 중에 하나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리고 가장 강렬한 춘향가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무대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 오늘 다 불사지르고.
1: 연습 한번 했는데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고영렬의 음악이잖아요.
0: 그래서 지금은 젊지 않아? 지금도 젊지.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시청자분들께서 분노하신다.
1: 아 그런가요? 네. 더 젊었었던 고영렬을 이겨내는 고영렬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0: 있는 고영렬 두 번째 달에 함께하는 농부가 만나보시겠습니다.
1: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오뉴월 농방 시절이라. 각기 머슴들이 보리밤에 막걸리를 취해먹고 상사 소리를 하며 모를 심는 뒤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모시라 사모부들도 상사소리를 내기는 이 감기 절장하리고 너무 거리세

사대여간 얼얼얼 상사디여 이 놈대미를 오수시고 얼얼얼 상사디여 고추 간대장에 배가 철방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사디여 얼얼얼 상사디여 사대여간 사대여간 얼얼얼 상사디여 이 놈대미를 오수시고 얼얼얼 상사디여 고추 간대장에 배가 철방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사디여 얼얼얼 상사디여 사대여간 사대여간 얼얼얼 상사디여 이 놈대미를 오수시고 얼얼얼 상사디여 고추 간대장에 배가 철방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사디여 얼얼얼 상사디여

0: 네, 고영렬과 두 번째 다리 함께한 농부가 들어봤습니다. 영렬 씨 무대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노래도 부르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불러서 모든 것들을 불사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1: 아,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연습 혼자 할 때는 네. 아 이거 한번 부르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막상 이제 형님 누님 놀고 함께 연주해 보니까 무슨 어렸을 때 파블로프의 개 마냥 음악만 들어도 와 어랄랄라 상사되어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막 근육이 막 저절로 막 이런 움직이는 게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 스스로 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또 이게 오랜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이 딱 그 맞는 게
0: 그러니까.
1: 그동안 했었던 우리 경험이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1: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지 그렇지.
1: 아 막 이게 나 움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0: 우리가 또 이렇게 춘향가의 앨범을 벌써 2016년도에 발매해서 올해로 진짜 딱 10년을 맞았었는데
1: 맞아요.
0: 많은 관객분들을 또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이 만났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농부가도 숱하게 무대에서 많이 불렀기도 했는데 그 영렬 씨가 이 무대에서 같이 함께 부르면서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판소리의 멋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1: 판소리의 매력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멜로디와 가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발성 또 이렇게 있는 거겠지만 멜로디가 되게 엄청 그 서양음악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음정을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흐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0: 네.
1: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없는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월드뮤직적으로 봐도 우리 음악처럼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이런 느낌의 멜로디를 가진 음악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멜로디가 정말 큰 매력이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사가 참 매력적인데 그 참 옛날 조상들이 얼마나 그 문인들이 많았는가. 정말 이 문과적인 어떤 이런 감성이 정말 훌륭했는가를 이 판소리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적인 가사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 시적인 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화성이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시적인 거를 멜로디로만 표현하다 보니 그 진짜 그 가사와 이 멜로디적인 것이 엉겨붙어서 정말 완벽한 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참 매력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판소리를 했었을 때 우리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가사 위에 음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전달하면서 관객들이 고스란히 그거의 텍스트를 느끼는 사설을 느끼는
1: 맞아요.
0: 그 이야기 전달자로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다 보면은 뭔가 음악 안에서 진짜 살아 꼽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면서 또 거기서 주고받는 어떤 관객과의 추임새
1: 그렇죠.
0: 그게 또 우리의 판소리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맞습니다.
0: 정말 오늘 영렬 씨의 음악도 들려주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두 번째 달과 함께하는 농부가도 들려줬는데 앞으로 또 여러 활동들을 거듭되겠지만 또 영렬 씨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음악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1: 저는 일단 이 판소리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제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더욱이나 이 국악과 판소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판소리의 매력을 한번 또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분들이 아 진짜 판소리는 무엇일까 하고 전통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 저는 최종적으로 좋은 노래를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0: 야 멋있다, 멋있다 고영렬. 근데 영렬 씨는 사실 너무 충분하게 해낼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앞으로의 고영렬 씨의 음악 또한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의 영렬 씨의 행보 같은 것도 많이 지켜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1: 너무 짧네요 이게.
0: 그러니까
1: 네, 한 부에 한 명씩 해가지고
0: 그래서 혹시의 말인데 또 나와줄 수 있어.
1: 아, 얼마든지.
0: 뭐, 아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고영렬 씨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1: 예, 예.
0: 그래도 왔으니까 이제 진짜 본인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만들었던 자작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자작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예, 이 노래는 제가 2020년 3월 달에 낸 노래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인데
0: 네.
1: 제가 그때 당시 한참 자작곡을 많이 쓸 때였어요.
0: 네.
1: 그때 판소리다운 그런 발성을 좀 갖고 한국적인 가사를 얹어서 그 요즘에 어떤 음악이 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해서 만들다 보니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0: 야.
1: 이거는 조선시대 배경이고 그 신분이 높은 여자를 사랑하는
0: 야.
1: 신분 낮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하여 이룰 수 없는이라는 곡인데
0: 얼씨구다.
1: 네, 그런 노래입니다.
0: 야, 어떻게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야기가?
1: 나름 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음악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와 예. 그런 스토리를 갖고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1: 그렇죠.
0: 예. 그러면은 고영렬 씨의 이룰 수 없는 곡 만나보겠습니다.

그대 오지 못할 운명을 가졌더라도 영원히 나 기다리오. 하얀 구름

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보낸 첫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전통음악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 위에 새로운 시도가 더해져서 이 시대에 우리의 음악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음악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음악이 더욱더 사랑받고 풍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도 새로운 음악이 시작되는 공간, 우리의 음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도 저의 오랜 지음들인 두 번째 달 분들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그럼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을 들으시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문을 닫겠습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2: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어떤 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좋아하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한 시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의 마음을 아주 흔드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시를 바로 노래로 옮기는 것, 이것이 정가라고 합니다. 정가는 그래서 때로는 사랑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노래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학을 함께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정가의 노랫말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 보내드리겠고요. 그래서 각자의 음악 색깔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 중인 우리 세 분의 여류 가객을 모시고 차례차례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정가의 다양한 멋을 즐기고 또 정가의 노랫말에도 빠져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가객부터 만나보시죠.

0: 김윤지, 김희영, 안정아 세 분의 정가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0: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노래하는 안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노래하는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네, 네 저도 노래하는 김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저 세 분 멋진 무대 잘 들었는데 그 정가를 들을 때면 음색이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비전문가로서 들을 때 제일 차이가 나는 게 판소리랑은 뭔가 좀 소리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어떤 창법, 소리를 내는 방법 이런 게 좀 다른가요?
3: 그 이제 정가의 경우에는 이제 흔히 속소리라고 말을 하는데 가성
0: 속소리요?
3: 네, 속소리 속에서 내는 소리라고 해서 가성을 네. 많이 사용을 해요. 네네. 그렇게 많이 높지 않는 음역에서도 가성을 많이 사용하고 모음을 굉장히 풀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오 이런 거를 굉장히 길게 노래를 표현하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조금 신비롭다? 묘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0: 모음을 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 뭐 하는데라는 거를 뭐 네. 하는 더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아. 혹은 뭐 꾀꼬리도 꼬이꼬리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0: 이중 모음을 다 나눠놨군요.
3: 네네네.
0: 아 그렇게 들으니까 또 설명이 확 되네요. 네. 네. 김윤지 씨는 국립 부산 국악원 단원이시니까 아무래도 그 전통 정가를 더 많이 부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4: 아, 네. 단체에 있다 보니까 전통을 기본으로 공연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노래들을 많이 하려고 네,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0: 그 전통 쪽이 좀 더 마음이 편하신가요?
4: 아, 네. 저는 정가, 그 전통의 정가를 네. 제 마음에 치유?
0: 치유?
4: 네.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예,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전통이 아주 좋아요.
0: 어떤 마음이 좀 다스려지나요?
4: 아, 제가 이렇게 기복도 좀 심하고 아. 네, 워낙에 성격의 폭이 넓다 보니 네. 네, 이제 노래를 할 때면 이제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네,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노래인 것 같아요.
0: 우리 저 누군가 김윤지 씨 음악을 듣는다면 그분에게도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4: 아, 네, 제가 최대한 마음을 다스리면서 네. 노래를 하면 네. 그렇게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김희영 씨는 경기 민요에서 출발을 하셨어요.
3: 네, 제가 시작을 이제 경기 민요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 경기민요를 배울 때 이제 저희 선생님이 시조나 가사, 정가에 있는 노래들도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옛날 선생님들은 다 두루두루 배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정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문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공으로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길을 좀 다르게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렸을 때 배웠던 민요와 지금 하고 있는 정가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무대들을 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0: 민요를 하시다가 정가를 배웠는데 정가 쪽으로 더 마음이 많이 가신 건가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나요?
3: 아 근데 사실 처음에는 네.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발성 아까 말했던
0: 가성.
3: 그런 네, 가성이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기민요에서는 굉장히 진성을 많이 쓰고
0: 그렇죠.
3: 네. 그리고 네. 이 모음을 푸는 것도 경기민요에서는 하나에 많은 음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막 꾸밈음이 많은데
0: 네, 뭐 이런
3: 네,
0: 건가요?
3: 네. 네. 근데 가곡은 쭉 뻗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0: 습관이.
3: 막 나오니까
0: 네.
3: 막 달려 나오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꾸밈이 많고 이런 거를 하다가 어렸을 때는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는 것 같고 느리고
0: 심심하고
3: 네 그런 게 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좀 재미를 붙이면서는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0: 야, 이 정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두 분이 얘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먼저 안정화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시를 이렇게 노래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또 시작은 동요를 부르면서 시작하셨다고.
3: 네.
0: 뭐 부르셨어요?
2: 어떤 걸 아실지 모르겠으나 가장 많이들 아시는 거는
0: 제가 애 키워서 많이 압니다.
2: 꼬마 버스 타요.
0: 타요 하셨나요?
2: 네. 네
0: 타요 중에 어느 부분이죠?
2: 아 타요 주제곡을 불렀고요.
0: 아 정말요? 네. 저희 집에서 하루에 200번 나옵니다.
2: 아 정말요? 네네. 제가 또 타요 이모로서
0: 그런가요, 이모?
2: 안부를 전해봅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동요에서 정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2: 일단 그냥 노래 부르는 것 자체를 좀 좋아했었고요. 네. 그래서 동요를 부르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동요도 종류가 참 많았는데 국악동요 또 있었고요. 뭐 환경사랑 동요, 기타 등등의 동요들을 접하면서 좀 국악 동요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들도 발견을 하고 나름의 재능이라는 것을 좀 주변에서
0: 잘한다 소리를 들었군요.
2: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중요하죠.
2: 네, 네. 그러면서 좀 관심을 네네. 갖게 되고 주변에서 그럼 너 한번 국악하면서 전통음악 한번 공부해 볼래? 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아니요, 저는 제 목소리 바뀌는 게 막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네가 생각하는 것은 뭐 판소리구나.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들 국악 성악하면 떠올리시는 게 또 그렇죠. 소리꾼들이시니까 네네네. 저도 그 이미지가 어릴 때는 좀 있었나 봐요. 아하. 모르다 보니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정가라는 게 있다 이러면서 한번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권유를 듣고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 결과 요새는 시를 노래하는 음악을 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2: 네.
0: 정가 자체가 사실 시를 노래하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2: 그렇죠.
0: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를 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하는 건가요?
2: 정가 같은 경우는 정형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뭐 가곡 형식에 얹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시조 형식으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하는 요즘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 많이 볼 수 있는 현대 시들을 가지고 네. 제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0: 그럼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 김춘수 시인의 꽃 이런 거 되나요?
2: 네. 앞부분 살짝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건가요? 네.
2: 어떻게 하지?

0: 이렇게까지 해볼까요?
1: 정말 네. 그냥 바로 즉석에서 얹어지네요. 네,
0: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가사 붙임을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해서 노래를 해봤어요.
1: 어우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장난처럼 한 말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어요. 네, 이렇게 또 제가 아는 시를 바로 불러주시니까 뭔가 좀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정가를 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소개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2: 뭐 사실 근데 정가가 이름이 네. 이제 그 정가라고 해서 이제 바른 노래라고 해가지고 조금 괜히 그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 또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좀 양반 사대부들이 이제 향유하던 풍류 음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정가라는 게 그 저희가 말한 시를 노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다 시가 가사였고 노래였거든요.
1: 그렇죠. 그래서 네.
2: 네네 그냥 노래를 불렀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대에 사실 유행했던 노래 그 시대의 양반들이 즐겼던 노래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게 접근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네.
1: 그냥 편하게 네. 놀면서 네, 네. 부르는 노래였다.
2: 네, 네. 양반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1: 네. 아무래도 좀 사랑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조선시대가 뭐 유교고 뭐 그래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살았잖아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 정가가 많겠죠?
0: 네, 그 시대에는 정말 많은 시조들이 있는데요.
1: 그죠? 뭐 네.
0: 대체적으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거나 뭐 이별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고
1: 그걸 갑자기 감정이입한 표정 되셨는데요? 감정이입하십니까?
0: 네, 그런 걸 비유해서 뭔가 시조로 표현된 네. 그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 네.
1: 좋아하는 게 있으신가요?
2: 뭐 그런 느낌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가곡 중에서 우락을 좋아하는데
1: 우락?
2: 네. 네. 바람은이라고 시작하는 노래인데 네. 그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굳은 날씨에 네. 이 굳은 날씨에도 나를 보러 온다면 이게 우리의 인연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런 네. 여인의 뭐 마음 뭐 이런 네. 네. 그런 가사도 좋아하고 네.
3: 저는 네. 좋아하는 노랫말은 뭐 평롱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비나이다 이 밤이 가기 전에 님을 만났는데요 이 밤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이 밤이 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비는 내용이에요.
1: 아 네. 그걸 북두칠성의 일곱 신께 네, 빈다라고 표현이 거죠. 돼 있군요. 네. 오 멋있는데요. 네. 네 안정아 씨는요?
0: 저는 창내고자 이내 마음의 창을 내고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문을 만드는 과정이 막 나와요.
1: 마음의 창문을 만든다고요?
0: 네. 네. 이제 그래서 답답할 때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해보자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답답할 때 네. 그 노래 그 시조를 부르면 좋습니다.
1: 그럼 될 때 있잖아요. 아 너무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해소를 못하겠고 그런 걸 해소해주는 노래인가 봐요.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하신 시들을 직접 노래로 불러주시면 어떨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다음 무대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아 네. 제가 부를 노래는요. 네. 여창가곡 개면두거 임술지라는 노래인데요. 중국의 시인인 소동파가 지었던 시의 앞머리를 따서 임술지 7월 기망해 라고 이렇게 앞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소동파라는 친구가 없어서 풍류를 함께 즐길 수 없는 이 아쉬움을 이렇게 시로 다시 쓴 거거든요. 이 전통 가곡을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예, 저와 함께할 이 풍류의 벗을 찾고자 불러보겠습니다.
1: 가사 내용이랑 딱 맞네요.
3: 네. 네.
1: 그리고 우리 김현 씨는?
2: 저는 여창가곡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우조우락

0: 이상의 바람은 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가곡을 조금 듣기 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래서 기타와 함께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저는 이제 꽃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뭐 가곡이나 가사 시조로 불리는 그런 노래는 아니고요. 제가 시에 곡을 붙인 그런 새로운 곡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천냥이 시인님의 시 너에게 쓴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또 제가 노랫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네, 노래로 새롭게 탄생을 시켰습니다. 네, 오늘 또 그러면 새로운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 네.
1: 네.
2: 자, 그럼 우리 김윤지, 김희영, 안정아 세 분의 정가 무대를 계속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 판은 이 정가의 아름다운 노랫말을 감상해보는 시간, 이 노랫말싸미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윤지, 김희영, 안정아 이 세 분께서 자신들만의 색깔로 좋아하는 시를 노래를 해주셨는데요. 정가 역시도 다른 막처럼 시대를 따라서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새롭게

0: 만들어지고 있는 정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하시나요?
1: 정가의 전통적인 모습이 막 많이 변화한다기보다는요, 정가를 노래하는, 가곡을 노래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노래하는 음악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0: 을잘 살려서 또 다른 장르들과 어떤 만남을 좀 많이 가지면 새로운 무대에 좀 신선하게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저는 이제 전통 정가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무대로 인해서 또 다른 풍류객들이 좀더 많이 생겨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사람들과 공감될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2: 아마 앞으로는 정가를 들을 때마다 세 분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조금 더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세 분이 함께 하시는 무대를 준비하셨다면서요?
0: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셋이서 같이 무대를 꾸민 게
2: 아,
0: 처음이에요.
2: 그래요?
0: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다가 잘 부르지 않는 시를 한번 시조시에 얹어보자라고 해서 김수장님의 꽃지자라고 시작되는 시조를 한번 저희가 셋이서 무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세 분께서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무대라니까 기대가 또 됩니다. 자, 이렇게 김윤지, 김희영, 안정화 세 분의 무대로 오늘 차례로 만나보셨는데요. 이번 무대는 세 분께서 함께 불러주시는 무대 꽃지자입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이며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저녁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전이나 정오에 펼치는 공연을 마티네라고 하는데요.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마티네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로 만나볼 소식은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준비했는데요. 클래식 대중화의 거장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금난세 지휘자는 오랜 기간 해설음악회를 통해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클래식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협주곡을 소개하는 명작 시리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러시아 낭만주의의 대표 작곡가 차이콥스키로 쉽고 친근한 해설로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엄숙함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한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그 무대 만나러 충남 공주로 함께 가보시죠.
1: 여유로운 한낮에 즐기는 클래식, 한국인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세와 함께.
2: 흑인이에요, 작곡가.
1: 유쾌한 해설로 클래식의 숨은 재미를 찾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충남 공주시. 수요일 낮 11시 공주문예회관에서 한낮의 콘서트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마티네는 오전에 열리는 음악회를 말하는데요.
3: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시간이고 바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친절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난세 선생님이 워낙 위트 있게 재치 있게 해설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1: 1977년 세계적인 지휘 콩쿠르인 카라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약 50년간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온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세.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기획하기도 했는데요.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저는 올해 3년째로 마티네 콘서트 11시 하는 음악회를 이 공주에서 해왔는데 아무래도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6번의 연주를 할 때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지난 달에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콘체르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콘체르트가 유명한데 그 곡을 연주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가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협연자는 13세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으로 2024년 국제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인 이탈리아 피콜로 비올리노 마지코 국제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입니다. 이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작곡할 때 그런 힘들었던 감정이나 그런 요소들을 관객에게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차이콥스키의 특성상 되게 화려한 기교가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되게 기교를 보여줘야 할 때는 진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그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 쓴 곡인데요. 무대에서 연주한 1악장은 화려한 바이올린 선율과 한순간 터져나오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특징입니다.

0: 선망의 대상이었던 모차르트에 대한 존경을 담아 쓴 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그중 1악장에서는 현악계의 깊은 울림이 엄숙함과 생동감으로 오가는데요.
1: 차이콥스키는 원래 그 다른 작곡가도 그렇지만 그 모차르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세레나데라는 옛날 형식의 곡을 썼는데 자기도 한번 써보겠다 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쓸까 할 때 멜로디를 한번 쳐보세요. 오선지에 네. 지금 여러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무슨 메시지가 없잖아요. 따따따따디데다 위에서 내려오는 멜로디인데 이거를 차이콥스키는 이렇게 작곡을 해서 와 쳐다

0: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이콥스키의 음악 세계를 설명해 곡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1: 그 이제 왈스니까 두 사람이 치는 거잖아. 여럿이잖아요. 담담담 이렇게 담담담담담담담담 이렇게 차이콥스키는 그 오페라도 잘 유명한 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발레 백조호스라든지 호두까기 인형 또는 슬리핑 뷰티 너무 그 춤곡을 많이 썼는데 오늘 여기 2악장 왈츠를 해보겠어요. 디라 눈바바바

0: 그 오케스트라 뭐 악보가 있나?
1: 금난세 지휘자는 마지막 곡은 즉흥 연주로 제안했는데요.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 생상시에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선택했습니다.

0: 배고프지도 않아요. 계속 더 해도 좋을 것 같은 너무너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1: 딸이

0: 바이올린 협연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1: 연주곡은 다 좋았는데 이제 그 뮤지션들의 이런 열정, 그게 참 보기 좋았었어요, 저는.
2: 공주문예회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다양한 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인데요.
3: 다음 6월 17일에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를 주제로 마티네 콘서트가 또 열리고요. 예술가의 삶과 예술가의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아트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6월 20일 날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를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4: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고마워요.
2: 지휘자 금난세의 유쾌한 해설로 더 재미있게 즐기는 클래식 음악. 마틴의 콘서트와 함께 클래식이 주는 또 다른 감동을 느껴보세요.
5: 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객석도 웃음으로 지휘한 유쾌한 음악회였습니다.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틴의 콘서트는 공연마다 다양한 협연자가 참여하는데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의 서정성을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선율로 들려준 바이올리니스트 류현석의 열정적인 연주도 인상 깊었습니다. 나른한 한낮, 일상의 활력이 되어줄 금난세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10월까지 공주문예회관에서 계속될 예정인데요. 오는 6월 17일에는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만나실 수 있고요. 7월과 9월, 10월에는 엘가, 베토벤, 베버의 작품을 유쾌한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는 문화예술과의 만남, 마에스트로 금난세가 선물하는 유쾌한 클래식을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만의 아지트가 있으신가요? 아지트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나 서점 혹은 자주 찾는 공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국악방송에도 새로운 아지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리꾼이자 배우, 이 시대 젊은 국악을 대표하는 김준수가 문을 연 공간, 바로 김준수의 아지트인데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이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도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녹화 현장을 방문해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에 어떤 친구들이 놀러 왔을까요? 우리 음악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김준수의 아지트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6: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 소리꾼 김준수가 여는 현재 진행형 토크쇼.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 만나는 우리 음악의 진솔한 모습. 국악방송의 새로운 간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우리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을 아지트로 초대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인데요. 국악을 위해 세워진 이 아지트의 주인은 바로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2021년 KBS 국악대상을 수상한 젊은 국악인의 대표주자로 소리뿐 아니라 창극, 트로트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인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지트에 초대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 또 그분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7: 김준수의 아지트에는 매회 특별한 시그니처 오프닝이 있다는데요. 바로 김준수의 소리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겁니다.
8: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문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6: 우선요, 가장 그 첫 포문을 열었을 때 내가 편한 사람들이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법.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는 어떤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9: 이리 오너

0: 아니죠.
1: 김준수의 아지트를 축하하기 위해 김준수의 오랜 지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판소리와 피아노를 결합한 피아노 병창으로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고영렬인데요. 2016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자이기도 하죠.
0: 사랑이야 사랑 이러고 나는 사랑이야.
2: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2: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1: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리꾼 두 사람이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 국악인이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이니만큼 우리 소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2: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3: 자,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고 관객이 숨 쉬는 것도 음악이 되기 때문에 관객이 숨을 쉬게 하는 것조차 음악이 돼서 아,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보겠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3: 함께요?
2: 함께!
3: 함께! 아, 좋아요. 어쨌든 국악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타 방송국들은 어쨌든 국악 전문적인 방송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한계가 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일단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내 생각 자체를 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두 번째 손님 역시 김준수의 오랜 벗. 바로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입니다. 전통 창법에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해 국악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는데요.
2: 소희 씨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4: 네.
2: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4: 네.
2: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4: 사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국악방송 녹화하러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낯설었던 설레던 그 감정들보다도 딱 무대에 서서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2: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4: 네.
2: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4: 너무 응원할게요.
2: 고맙습니다.
4: 화이팅!
5: 음악 시간에
1: 같은 길을 걷는 동료이기에 서로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
4: 멋이 참
1: 두 국악인의 소리와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이 작은 공간도 함께 풍성해집니다.
2: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1: 김준수의 아지트를 더 풍성하게 해준 마지막 손님은 월드뮤직밴드 두 번째 달입니다. 2004년 결성 이후 국악과 재즈, 왈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여온 대한민국 대표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인데요.

0: 저희의 오랜 친구 김준수가 본인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회를 본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 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1: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악방송 대표 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20회를 맞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이름을 알린 국악그룹 구이임, 불새출, 오름세가 김준수의 아지트에 모였습니다. 너무 가득한데.
2: 이렇게 이제 김준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에 또 이제 구임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3: 네, 저희가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회에 참가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 동안 잊지 않고 저희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4: 우리 김준수의 아지트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5: 늘 형님의 악기를 응원하는 한 동생으로서 김준수의 아지트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형님, 화이팅!
6: 자, 우리의 친구 김준수의 아지트 1회를 넘어서 1000회 만회가 될 때까지 화이팅!
7: 김준수의 아지트 화이팅!
8: 첫 술을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그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김윤수의 아지트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악 공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형 음악 토크쇼. 소리꾼 김준수와 이 시대 국악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음악의 현재. 김준수의 아지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너질.
9: 네, 무대 위가 아니라 편안한 아지트에서 동료들끼리 즐겁게 수다를 떠는 것 같죠? 저도 기회가 되면 김준수의 아지트 꼭 놀러가 보고 싶네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준수의 첫 단독 MC 도전을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은 피아노 치는 소리꾼 고영열, 그리고 국악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였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를 지음이라고 하죠. 이들을 보면서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벗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인들의 다양한 음악과 진솔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김준수의 아지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효명세자는 순조 말기 대리청정으로 세도 정치를 억제하고 왕권을 바로 세우고자 했지만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뛰어나 궁중예술에 꽂힌 정재의 황금기를 이룬 효명세자. 재임 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궁중연회가 열렸다고도 기록돼 있는데요. 직접 궁중음악의 가사를 쓰고 공연을 연출한 효명세자의 꿈과 이상이 창극으로 탄생했습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창극단이 창극 효명을 선보이는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극으로 다시 태어난 효명세자의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를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네,
9: 오랜만에 저희 문화인 공감에 오셨습니다.
10: 네.
9: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10: 네.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 단원 이소연입니다. 저 5년 만에 뵙게 됐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 네.
11: 네,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9: 네.
11: 다시 한번 기쁘고 반갑습니다.
9: 네. 네. 진짜 5년 만에. 그때는 제가 송현민 씨랑 2MC 할 때였었는데,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예, 그대로이신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네. 5년 전과 지금이 너무 똑같으세요.
10: 똑같으세요.
9: 아, 훈훈하네요. 예. 간간이 이제 VCR을 통해서 만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10: 네.
9: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10: 네, 저희 이제 국립창극단 창극 표명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9: 언제부터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10: 한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9: 네.
10: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공연이라서
12: 네. 23일.
9: 네. 네.
10: 6월 23일부터 공연이 시작되어서요. 저희 막바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 막바지 준비해 네. 바쁘시고. 예. 네. 황복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12: 네. 효명에서 효명 역할을 맡아서
9: 오.
12: 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 네. 네.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두 분 오랜만에 또 나오셨고 국립창극단이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창극단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2: 네. 국립창극단은 1962년도에 창단되었고요. 전통 판소리 오바탕을 바탕으로 음악 극 형태인 네. 창극이라는 장르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9: 네.
12: 그래서 그 예전에는 어쨌든 그 오바탕을 기반으로 계속 연행되고 공연을 해왔다면 요즘에 와서는 사실 이제 동시대적인 그리고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관객분들이 또 이해하기 쉬운 또 네. 그런 작품들로 새로운 창작 작품을 통해서 또 우리의 판소리를 입혀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9: 네,
12: 네 그런 단체입니다.
9: 국립창극단의 역사가 그럼 벌써 60년이 넘은 거네요.
12: 네, 60년이 넘었죠.
9: 와.
12: 네.

0: 그렇게 오래됐다니 다시 한번 또 놀랍습니다. 작년에 진짜 파격적인 전개로 화제가 된 작품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심청. 저희가 소개도 했었는데요. 그때 소연 씨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청에서 뺑덕어멈 역할을 맡으셨죠.
1: 네, 뺑덕어멈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0: 네.
1: 사실 이전에는 뺑덕어멈이 좀 해학적인
0: 그렇죠.
1: 그런 이미지의 인물이었는데, 그때 심청에서는 이제 뺑덕어멈이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심청이 그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개연성을 주는
0: 네.
1: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0: 네. 약간 이제 심청이지만 심청에 대한 어떤 스토리 전개라기보다는 의외의 전개 스토리여가지고 저도 소개하면서 좀 놀라긴 했었거든요. 관객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1: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0: 아,
1: 있었어요.
0: 불편해하기도
1: 예,
0: 했어요.
1: 왜냐하면 또 전통적인 이 효를
0: 네.
1: 대표하는 심청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비틀 수가 있나 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0: 네.
1: 하지만 또 동시대적인 그런 감각을 좀 가져온 작품이라서 또 젊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0: 새롭게.
1: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두 분이 정말 간판 스타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신 작품 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거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뭐 있을까요?
1: 저는 대표적으로는 춘향전에서 춘향도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0: 네.
1: 병강세 점찍고 옥녀에서 옥녀 역할, 그리고
0: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심청에서 뺑덕어멈 이런 역할도 맡아봤고요.
0: 네.
1: 네, 이런 역할들 주로 여성적인 역할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0: 황복 씨는요?
2: 저도 뭐 춘향전에서 뭐 이도령 역할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최근에 했던 작품들로는 뭐 패항별이에서 유방 역할도 맡았었고요. 그리고 리어에서 에드거 역할,
0: 그러니까요.
2: 이날치에서 이날치 역할,
0: 예.
2: 그리고 보어자에서 수양대군 역할.
0: 그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예, 꼭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 보호자 말씀도 또 해주셨어요. 아니,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정말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2: 맞아요.
0: 약간 이 작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게 올해 3월에 있었던 거죠. 어떠세요?
2: 사실
0: 어땠어요?
2: 이번에 했던 게 이제 초연 이후에
0: 네.
2: 재연을 한 공연이었거든요. 뭐이 보호자라는 뭐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유정난 사건들로 이제 쉽게 이제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0: 네.
2: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이 지난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0: 네.
2: 이제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수양, 그리고 안평의 딸인 무심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0: 네.
2: 그리고 안평이 애정하고 사랑했던 대어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0: 네.
2: 대어양으로 소연 씨가 출연을 하셨었고요.
0: 오.
2: 그리고 우리가 몽유도원도의 그림을 잘 그린
0: 네.
2: 안견이라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0: 오.
2: 계유정난 이후에 27년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과 창작을 해서 어쨌든 무대 위에 올렸던 작품이에요.
0: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분은 국립창극단에서 또 인연이 돼서 실제 부부이시기도 합니다. 올해로 이제 결혼 몇 년째인가요?
1: 10주년입니다.
0: 10주년! 우와. 그러면은 연애 기간도 길었을 것이고 결혼 10년까지 이제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의 기분 상태를 딱알수 있을 것 같다는
1: 맞아.
0: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국립창극단에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라이벌 의식 같은 것도 있나요?
1: 라이벌이라기보다는
0: 네.
1: 아무래도 제일 먼저 마주하는 제일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제 1번 평론가일 수도 있고,
0: 그렇네요.
1: 제 1의 또 팬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마음이라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0: 네.
1: 서로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줄수 있고 그렇게 계속 24시간 보면서 함께 숨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좋으시겠어요. 24시간 부탁이. 네. 아니, 왜, 보통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네. 그냥 좀 일할 땐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냥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좀 냉랭하게 있고 이런데, 네. 두 분 그러실 수가 없겠는데요?
1: 네, 맞아요.
0: 계속 같이 지내시네.
2: 네, 그,

0: 싸우고 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사실 또 냉랭하게 있으면 너네들 싸웠어? 막
1: 그러니까.
0: 이런 또 이제 말씀을 물으시면 또 그렇게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자연스럽게 또 풀리는 것도 있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래요? 오, 굉장히
0: 네네.
1: 좋은 점도 있네요.
0: 네,
1: 맞아요.
0: 네.
1: 그럼 만약에 서로가 서로의 제첫 번째, 제 1의 평론가가 된다면, 약간 어떤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해줬을 때,
2: 네.
1: 조금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2: 기분 나빠요?
0: 아니요. 그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연 씨가 사실 이런 작품을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1: 네.
0: 그런 대본 해석 능력 해석하는 게좀 빨라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빠른 편이에요.
1: 아무래도 여자의 그런 감성적인
0: 네, 그런
1: 게
0: 것 같아요.
1: 더해져서, 네.
0: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봐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게 조금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소연 씨는 굉장히 그게 빨라서
1: 오.
0: 저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르침을 많이 주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이제 왜 어떨 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1: 그럴 수도
0: 있는데,
1: 있잖아요.
0: 어떨 때는 이제 계속 했던 말을 이제 자꾸 하고 그러면 어쨌든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혼자의 시간으로 이제 대본을 분석할 때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미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 선생님 연분이시네요.
0: 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죠. 예.
1: 와, 어떠세요? 소연 씨 입장에서.
2: 그렇게 생각했다니 다행이네요.
0: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1: 반대로 이제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실 거잖아요.
2: 맞아요. 또 지지를 또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1: 네.
2: 네가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제가 아무래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1: 네.
2: 배우들은 정답이 없다 보니까 이
1: 그렇죠.
2: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맞구나. 그리고 의논할 수 있는
1: 네.
2: 그런 지점도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부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과 맞추는 호흡보다도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2: 그래야 될
1: 들고.
2: 텐데요.
0: 그래야 되는데,
1: 네.
0: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무대에서 물론 이제 역할을 이렇게 같이 자주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페어로 사실 주인공을 맡은 거는 처음이에요.
1: 아, 처음이에요?
2: 네.
0: 네. 그러니까 제가 이도영을 하고
1: 오!
0: 춘향이를 만약에
1: 한다고
0: 캐스팅이
1: 해도.
0: 됐잖아요.
1: 네.
0: 그러면
1: 아, 캐스팅을 또
0: 이게
1: 바꿔서.
0: 붙여주질
1: 다른
0: 않더라고요.
1: 짝꿍으로
0: 네.
1: 해주셨는데.
0: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놀랬어요. 네.
1: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0: 네.
1: 해보겠습니다. 이두 분이 한 무대에서 또 만나게 되는데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회오름극장에서 조선시대 궁중무용에 큰 영향을 미친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 창극, 효명의 막이 오릅니다. 일단 효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0: 네,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짧은
1: 맞아요.
0: 생을 사신 분이세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서 그 대리청정을 맡아서 또 어린 나이에 국정도 돌보고
1: 네.
0: 정치와 모든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돌봤던 인물인데요. 그만큼 좀 영민하고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이제 효명을 하면서 사실 이 효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때 시대에 어쨌든 세도 정치로 인해서 흔들리던 왕권을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1: 네.
0: 그리고 예약 정치를 통해서 또 그런 문화나 예술을 또 이렇게 다 잡아가면서 기틀을
1: 맞아요.
0: 마련하고
1: 네.
0: 그런 걸로 인해서 모두를 또 통합하고 화합하려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네,
1: 네.
0: 그래서 이번 효명이라는 작품 안에서도 그런 인물적인 그런 효명에 대한 정치 방향이나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1: 네.
0: 무대에서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1: 정말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저 이제 한국무용 전공했으니까, 한국무용사에 있어서도 효명세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많은 연구들이 또 되었고, 그런 효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중정제를 또 아주 크게 키우기도 했고, 뭔가 안무, 이런 것도 소리만큼이나 중요하게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2: 맞아요.
1: 드는데요.
2: 맞아요.
1: 어떤가요?
2: 이 정제, 궁중 정제를 그대로, 고증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요.
1: 네.

0: 또 아무래도 창극이 이 시대성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발맞춰서 이 안무도 김제덕 안무가께서 새롭게 이제 해석해서 또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효명의 심리를 또 창작된 안무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이 공막무라는 춤이 있는데요. 약간 창작이 가미된 그런 춤이긴 하지만 그 둘이 함께 이 예술과 그런 정치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춤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을 예정입니다.
1: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안무는 모던 테이블의 예술 감독인 김제덕 안무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겉멋신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네, 맞아요.
2: 네.
0: 사실 창극에서는 아무리 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1: 네.
0: 이 노래, 그 소리가 더
1: 그렇죠.
0: 위주가 되고 그리고 드라마가 좀더 위주가 되는데
1: 네.
0: 이번에는 이제 춤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제 춤이 더 주가 되고 그
1: 네.
0: 안에서 이제 연기나 소리가 잘 묻어나도록 하는 게또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와, 그럼 두 분께서는 소리뿐만 아니라 춤 연습까지 하시느라
0: 네, 너무 진땀을 빼고
1: 힘드시.
0: 있습니다.
2: 네, 정말 집에서 계속 맞춰보면서.
1: 아,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네요. 네. 아니, 안 그래도 5년 전에 뵀을 때부터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첫마디, 살이 더 빠지셨나요? 치셨나요? 이랬는데.
2: 운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0: 춤추느라 그랬나 봐요.
1: 네. 아니, 정말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굉장히 그런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과연 이제 효명세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창극으로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효명 역에는 우리 광복 씨 그리고 김수인 씨가 또 맡게 되었고, 묘묘 역. 묘묘라는 인물이 그러면 어떤 인물인 건가요?
0: 묘묘라는 이름 자체는 묘하고 묘하다 해서 이게 효명세자가 지어준
1: 아,
0: 이름이에요.
1: 진짜로,
2: 정말 그
1: 실제로?
2: 대사의 그런 묘하고 묘하다, 우린 묘묘라고 부르자라는 대사가 있어요.
0: 네, 근데 사실 이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고요.
1: 아, 진짜 부인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에요?
0: 그리고 이 인물은 궁 안에 이 효명세자를 죽이기 위해서 궁 안에 잠입한 살수 역할입니다. 근데 또 이제 살수 역할만 하는 건또 아니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궁 안에 잠입은 해서 효명세자를 죽여야 하지만, 이 효명세자를 곁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예약 정치, 예술, 그리고 예술 세계와 또 어떤 이상 세계 같은 것들을 제일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런, 관객들 입장에서, 아, 효명세자가 이런 걸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제1의 관객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게끔 해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인물
0: 맞아요.
1: 이거군요. 이 묘묘 역에는 이소연 씨 그리고 김우정 단원이 또 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더블 캐스팅이다 보니 조금 그 나만의 차별점, 나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은?
0: 아무래도 그 김수인, 김우정 커플은
1: 네.
0: 움직임이 굉장히 또 뛰어나고
1: 아,
0: 그렇다
1: 그래요.
0: 보니까 네. 저희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저희는 창극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에서 어떻게 드라마를 더잘 입힐 수 있을까를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걸 이제 집에서도 하시고,
0: 네.
1: 집에서도 하시고. 예.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같이 무대에서 커플이 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2: 네, 처음이에요.
1: 어머,
2: 네,
1: 어떠세요?
2: 그러니까
1: 느낌이?
0: 항상 광복 씨가 등장하고 퇴장하면 제가 등장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마주하고 서로 마주 보고 춤도 춰야 하고
1: 네.
0: 이러니까 키득키득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2: 그게
1: 결혼 10년이 됐는데도
2: 오히려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뭔가 그 연기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때가 낯선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다 좀 낯섦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또 그런 걸 관객들이 바라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두 분이 부부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효명을 함께 준비하시면서 또 어떤 많은 고민들을

0: 하셨을지도 궁금해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효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0: 네.
1: 어떤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잘 이끌어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0: 네.
1: 짧은 기간이지만
0: 네.
1: 그 짧은 시간 내에 관객들한테 이런 효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많이 되었어요.
0: 네.
1: 그래서 효명이 하고자 했던 예술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도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0: 네.
1: 이번 창극 안에서 어떤 그 안무적인 부분이나 또 연극적인 부분이나 또 소리적인 부분들도 물론 잘 전달해야 하지만 효명이라는 인물을 잘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0: 묘묘역은 어떤가요?
2: 네, 묘묘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움직임 안에서, 화려한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효명세자의 이런 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창극이 나아갈 방향하고도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창극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 다양한 예술들과 함께 접목되고 합쳐지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0: 네. 극본은 국립창극단 유은선 예술감독이 집필을 하셨고, 작창은 국립창극단원이었던 유태평양이 맡아서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은선 감독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무용과 창극이 결합해 새로운 무대가 탄생할 거다. 관람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2: 유은상 감독님께서 집필도 하셨고 또 공동 집필하신 이만희 작가님이 계신데 이 작가님의 또 특징이 또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쓰셨어서 또 함께 창극을 집필하셨던 감독님과 함께 창극과 영화가 함께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입체적으로 회오름극장에서 볼수 있다라는 그런
1: 네.
2: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를 계속 우리가 창극으로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줄거리로 이렇게 다 풀어가잖아요.
0: 네.
1: 근데 어떤 사건들이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나오고요. 그 안에서 장면, 씬씬이 정말 다른 장면처럼 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그래서 아마 보시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0: 마치
1: 생각.
0: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관람을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1: 네, 우선 뭐 앞두고 있는 효명 작품 잘 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0: 네.
1: 그리고 올해는 또 완창 계획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거 준비 잘 해서 또 관객분들과 무대에서 잘 만나고 싶습니다.
0: 네, 아유, 그것 준비도 보통 일은
1: 네.
0: 아니겠어요. 서현 씨는요?
2: 네, 저도 창극 효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반기에도 또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만나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술과 정치에서 갈등하던 효명세자가 순원왕 후에 사순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국립창극단 효명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펼치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겉모습 놓치지 마시고요. 국립극장에서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국립창극단 효명의 주인공 이광복, 이소연 씨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0: 국립국악원 대표 공연 종묘사직 왕예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6월 14일까지 국악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서도 우리 소리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국악주간 기획공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국악주간 기획공연은 6월 13일과 1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5시 하루 3번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13일과 14일 오전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영상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게임 음악을 선보이고요. 또 2시에는 첼로와 가야금을 결합한 듀오 첼로 가야금이, 5시에는 퓨전 국악 노름마치 예술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6월 14일은 2시부터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가 민요와 판소리 주요 대목을 아카펠라로 재해석해 들려주고요. 마지막 무대는 국악그룹 충전소의 전통 연희와 줄타기 신동으로 알려진 남창동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날 번화돌리기, 탈만들기 등 전통 놀이와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서울숲으로 국악 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love the culture, the atmosphere, and the energy.
1: 인사동 어떻게 오게 됐어요?
2: 아, 놀랐어요.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3: 예전은 전통은 약간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전통적인 뭐 매듭 모양이라던가 지금 현대에도 많이 어우러지게 예쁘게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4: 13년 이제 한과를 하면서 좀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 한국 문화나 한국 음식을 좀 알리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는 여기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싱어송라이터 삼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멋지게 연주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삼산님과 함께 공연할 백하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국악을 되게 좋아하는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국악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완전히 아기 때는요 가야금을 전공을 했었고요. 중학교 때는 해금이란 악기를 전공을 했었고 대학교는 또 국악 작곡을 전공해서 지금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환경은 되게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대중음악을 또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이런 음악들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제 데뷔곡이기도 한 모르겠어는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 안에서 어떤 것을 계속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
1: 모르겠어.
0: 텅 땄다 구 땄고

0: 나는 호떡도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잠깐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1: 빌어보자.
0: 빌어.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이 내 소리. 저는 약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름의 약간 쾌락이 좀 쾌락이 아니군요. 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겠다라는 말 하는 거 조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계속 뭔가 정답을 좀 바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 음악 작곡이었을 때는 보통 기악곡을 쓰다 보니까 이 많은 이야기들을 뭔가 추상적인 음악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막 목까지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그럼 그 전에 모르겠어를 한번 시원하게 말을 하고 그만두자 싶어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좀 구성해가지고 만든 노래였습니다. 네.
2: 삼사님의 노래는 약간 가사를 이제 곱씹어서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의 철학과 해학이 보이는 노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래를 들으실 때 가사를 집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거의 제 홍보대사처럼 얘기해 주셔서
2: 오늘
0: 너무
2: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너무
2: 아니,
0: 감사드립니다.
2: 그래서 그 모르겠어? 이렇게 코러스를 반복하는 부분을 한번더 같이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그럼 이렇게 계속 던지면 모르겠어 한번 같이 조금 해볼까요?
2: 네, 좋습니다.
0: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2: 네.
0: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와, 감사합니다.
2: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0: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그건 너무라는 곡인데요. 뭔가 인생이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너무라는 곡을 만들게 됐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좀 의식하고 나서부터는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좀잘 써볼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건 너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건 너무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께 이야기를 한번 조금 인사동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1: 저는 은평구 사는 김소진이라고 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소진님께는 인사동이 어떤 곳일까요?
1: 저 첫사랑이랑 첫 데이트했던 곳입니다.
0: 어머! 어떤 데이트를 하셨는지 약간 얘기해 주신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아, 그때는 여기보다 쌈짓길이 좀 더 유명해서 쌈짓길에서 데이트를 했는데요. 네. 맛집 가고 소품샵에서 귀여운 스티커도 남자친구가 사주고 그랬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0: 그럼 지금은 또 그분이랑은 또 이렇게 인연은 끝이 났겠지요? 당연히 첫사랑이라고 하셔가지고.
1: 네, 오랜만에 와보니까 공간이 많이 새로워졌더라고요. 네. 저도 그만큼 좋은 추억이었지만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래도 해피엔딩의 결말이라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용기 내서 또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또 지금 여기도 비슷한 경험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2: 네. 아, 저도 이제 첫 연애를 하다가 이제 데이트를 이 근처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서예하는 동생의 전시회를 같이 보러 갔었는데 전시회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서예하는 동생의 남편분께서 귓속말로 뭐해 사진 안 찍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야 되는구나 해서 열심히 찍고 그러다가 또 이제 무슨 체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험을 여자친구가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귓속말로 뭐해 안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애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랬었죠.
0: 근데 진짜 찐사랑인 게 첫 번째 데이트로 서예 전시회 데려가면 이거는 잘 되기 조금 힘든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훌륭한 데이트를 하셨다고 하니 정말
2: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되게 재밌는 기억이네요.

은사동에게 조금 저도 고마운 마음을 함께 담아서요. 제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른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막연하게 생각해놨던 어른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른이 돼서 저를 거울에 놓고 봤을 때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것을 좀 자각하게 되면서 진짜 어른이라는 것은 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어른이라는 곡을 조금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성숙하고 뭔가 부족해도 그냥 되게 잘 안아주는 것 같은 인사동만의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여러분을 그렇게 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들려드릴게요.

0: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 시간인데요.
1: 저희가 이제 채팅방으로 미리 좀 사전에 인사동에 대한 사연을 조금 받았어요. 사연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사동에서 사진 대신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장면이 있나요? 찻집 창밖으로 보이던 느릿한 풍경이요. 다들 바쁘게만 사는 줄 알았는데 거긴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그거 아시죠? 막 박짝박짝한 곳에 있다가 이런 데 와서 카페 들어가면 되게 여유로워지면서 밖에 풍경이 되게 그림 같아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를 아마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사연 한번 현기짱이.
0: 만약 인사동이 사람이라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는 사연에 2년 전에 이제 3살 아이와 처음 왔던 인사동, 지금은 5살 아이와 두 번째 온 인사동, 모든 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익숙한 듯 새롭게 오래 있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너무 스윗하신 답변. 네, 감사하죠. 이렇게 계속 뭔가 정취를 지켜주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한 느낌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정말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인사동 같은 경우는 옛날의 정취가 어느 정도 느껴지면서 현대적인 것들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옛날과 현대의 추억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인사동 하니까 뭔가 사람 이름 같아가지고 사동아 고마워 라는 네.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러면 또 다음 곡으로 한번 연결해서 넘어가 볼 건데요. 다음 곡은 줄줄줄 팍팍팍이라는 곡입니다. 지친 현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곡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 막 헛소리를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저가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해서 이 곡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0: 좋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누가 마치 총 쐈나 보네. 아침에 눈 뜨면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피곤한 게 이게 말이 돼? 밥값만 죽네. 와중에 배는 또 고프네. 어젯밤 밤새 상상해 무서워. 나는 또 막 펑펑 울었네. 왜 사나 그게 요즘에 굉장히 그렇게

0: 전쟁 났대 쑥대밭이래.
1: 오늘 점심에 콩밥 나온대 콩 못 먹는데 건강에 좋대. 누가 집사대 어쩔 TV래 TV를 놓고 봐.
0: TV도 없네.
1: 피고

덩 따구 궁따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덩따따 따구 궁따따 따구 궁따 따구 궁따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덩따따 따구 궁따따 따구 줄줄줄 팍팍팍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준비되셨죠?

0: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불러드린 노래들이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잘 가서 닿았다면 저는 되게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제가 마지막 곡인데요. 아쉬우시죠?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 곡을 듣기 전에 잠깐 현기짱에게 네. 오늘의 네. 소감을 조금 들어볼까요?
1: 저 어렸을 때 맨날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공연하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아, 내가 저런 무대에서 쓸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0: 아, 멋있으세요.
1: 뭐야?
0: 카메라. 저도 카메라를. 아, 저도 오늘 항상 놀러만 왔던 인사동이라는 공간에서요.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음악을 뭔가 제가 나눠드리고 뭔가 관객분들의 사연을 듣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되게 신기한 느낌의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쨌든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재미있게 만날 날을 또 고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버곡을 사실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새로 시도해보는 제가 또 국악계 장기하 선생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진짜로 장기하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 담아서 장기하 선생님의 싸구려 커피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흥에 겹고요. 그 우리나라 가락을 듣는 거라 참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속으로 지하자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1: 솔직히 국악에 대해서 판소리 뭐 이런 것처럼 딱딱한 음악인 줄 알았는데 오늘 편견이 많이 깨진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음악들이 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들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합창단의 기획공연 역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정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하고 적막한 밤에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막 생각하면서 시 한 편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던 기억들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시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러브레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많은 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슴에 와닿는 따스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가 가진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국립합창단의 기획공연 역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자리는 시가 갖고 있는 위대한 힘, 사랑, 위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대표 서정시인 김역랑, 김소월 두 시인의 명시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김역랑 시인의 시는 이 국립합창단의 우효원 그리고 오병희 두 전임 작곡가가 작곡한 곡으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오늘 이 자리가 초연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탄생되는 곡이니 만큼 많은 기대도 해주시고 또 아낌없는 응원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소월, 김역랑 두 시인의 시와 음악의 아름다운 하모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민족의 한 그리고 슬픔을 노래한 민족 서정시인 김소월 시인의 삶과 작품을 먼저 짧은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연주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선사해드릴 곡은 잊지 못할 그 사랑에 대한 괴로움을 담고 있는 시 못니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연주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아주 끊임없는 그런 변화와 시도를 통해서 합창음악의 묘미, 매력이 무엇인지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 계신 분이시고 뭐 토크 콘서트, 또 해설 음악회를 통해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준 최정상의 지휘자세요. 지금 현재 국립합창단의 예술감독을 맡고 계신데요. 윤의중 지휘자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무대에 이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73년에 창단된 이래 명실상부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프로 합창단으로서 그야말로 이 합창음악을 선도해가고 있는 주역들이죠. 자, 국립합창단과 오늘 수준 높은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사해 주실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에 선 사람들은 사실 객석, 청중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박수, 환호 소리에 가장 큰 힘을 얻은 만큼 아마 오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해서 최고의 무대에 선사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김소월 시인, 김영랑 시인의 노래, 아름다운 시와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두 시인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조선 말기인 1900년대 초에 굉장히 유복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이제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지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는 조국으로 돌아와서 문학의 길, 시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여정 또한 비슷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야말로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의 시대를 살다가 두 분 다 너무도 이른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 서정 시인으로서 아직까지도 뜨겁게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정신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오늘 우리가 두 시인을 만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두 곡 선사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김소월 시인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 고향 그리고 집에 대한 그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산이라는 시에 곡을 붙인 이 산이라는 곡을 세계적인 바리톤,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우리 바리톤 고성현 씨의 음성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아울러서 첫 치마라는 작품은 유럽을 무대로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감성 소프라노 이명주 씨의 음성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두 곡의 노래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김소월 시인의 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전통적인 우리 한의 정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안타까움 그리고 서글픔의 마음이 극대화된 절정을 이룬 작품이라면 역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초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연주회에서 준비한 김소월 시인의 마지막 작품은 초혼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 마음이라는 말은 내면의 순결함을 지키려는 작가의 바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고 서정적인 시 세계와는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을 김영랑 시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김영랑 시인은 이후에도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절필선언까지 하며 일제 온몸으로 저항했던

우리 김영랑 시인은 순수 서정 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서 당시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시로 그 문단에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이면서 애국지사였습니다. 특히 김영랑 시인은 국악은 물론이고 성악, 바이올린 이렇게 서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굉장한 음악 애호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김영랑 시인의 시에 음악성이 아주 두드러지는 것, 짙게 나타나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는 김영랑 시인의 시를 음악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초기 작품인데요. 내 마음을 아실 이를 사실 굉장히 섬세한 그 남도 언어로 표현한 그런 시인데 이명주 소프라노와 우리 국립합창단의 무대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달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이태리어 루나라는 이름으로 좀 새롭게 바꿔서 조금 신선하고 낭만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로 남성 사중창으로 여러분께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곡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합창단의 기획공연 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사실 시에 담겨있는 우리만의 또 정서, 너무나 친숙한 감성을 이렇게 함께 느끼고 또 감동을 여러분들과도 나누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 김영랑 시인의 손녀이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김혜경 회장님께서 자리를 하셨어요. 평소에는 이 음악회에서 오페라 또 다양한 음악회 무대를 누비고 빛내는 성악가이신데요. 오늘은 김영랑 시인의 대표 시이면서 오늘 연주회의 제목이기도 하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을 낭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김영남,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네, 시 한 편의 그 낭송으로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은 비단 저만의 그런 느낌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눈물이 핑 돌게 돼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 어떤 시 낭송 후에 진행자로서 어떤

얘기를 그리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기가 여러분의 그 감동을 깨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분명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이 감동을 저희 방해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어서 모란이 비까지 눈을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한 번 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고요. 두 곡을 연이어 선사해 드릴 텐데 앞서서 제가 김영랑 시인이 굉장한 음악 애호가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연주도 하셨어요. 그래서 국악뿐만이 아니라 바이올린 그리고 성악을 전공할까도 잠깐 생각을 하셨었고 특히나 이제 북 연주에 있어서는 당대 명창들과 같이 장단을 맞출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북의 명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랑 시인의 북이라는 그런 시를 보면 이 소리꾼 그리고 북을 치는 고수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리고 북이라는 악기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어서 여러분께 선사해드릴 곡은 신명나는 무대로 북인데요. 요즘에 그 국악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면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심지어 피아노 연주까지 가능한 소리꾼 고영열 씨와 국립합창단이 함께하는 무대로 두 곡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란이 피기까지는 감상하시고요. 신명나는 무대 북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다 힘을 얻어 진양무 종머리 종종머리 흔머리 자전이다 힘을 얻어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0: 살리는 반주쯤은 지나고 북은 노희려 건너파요. 연창을 살리는 반주쯤은 지나고 북은 노희려 건너파요.
1: 딱딱쿵
0: 딱딱쿵

이곳이 한국 시문학의 거봉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입니다. 예, 영랑 생가는 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로 지정됐는데요. 문학인의 탯자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우리나라에서 영랑 생가가 유일합니다. 해마다 4월 말이면 영랑 생가엔 선생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모란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영랑 선생님을 서정시인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무 과정과 작품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민족 지사요, 항일 저항 시인이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랑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창씨 개명은 물론이고 신사참배란다 할지 단발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총독부가 조선의 금지령을 내리자 아예 절필을 했습니다. 1930년대는 일제 식민 정책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죠. 이때 영랑 선생님은 용하 박용철, 정지용 시인과 함께 시문학을 창간하여 모국어를 통해 결의의 어를 되살리는데 혼신을 다했습니다. 시문학파의 문학적 가치와 성과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한국 현대시의 요람이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영랑 선생님은 희문우숙 재학 중에 3.1운동이 일어나자 구두 안창에 독립선언문을 숨겨서 고향 강진으로 내려와

0: 6월 4일 강진 장날에 맞춰서 거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어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돼 6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영랑 선생님의 독립 의지의 불씨는 한 달 후인 4월 4일 강진 만세 운동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요. 4천여 명이 운집했던 4.4 강진 만세 운동은 전남 지역 최대 규모로 3.1 운동 독립사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영랑 선생님은 생애 87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연주의 주제가 된 모란이 피기까지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은 작품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울분을 토해냈고 조국의 해방을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랑 선생님의 문학적 업적과 독립유공자로서의 공을 인정하여 금관 문화훈장과 건국 포장을 추수하였습니다.
1: 네,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김영랑 시인의 생가가 있는 전남 강진의 모습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이 전남 강진군, 그리고 조금 전에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구수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우리 강진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 엄청난 후원을 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또 와 계세요. 우리 이승호 강진 군수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네.

네, 아주 구수하고 정겨운 말씀 속에 우리 김영랑 시인에 대한 그 자부심, 네, 그리고 애정이 아마 철철 넘치시는 게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우리 문학인의 생각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니까 사실 문학사의 입장에서도 김영랑 시인의 그 위상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그 정신을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느덧 이 연주회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두 곡 남겨두고 있어요. 이번에 먼저 감상하실 곡은 김영랑 시인의 그 영랑시집의 첫 번째로 실린 등단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김영랑 시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자, 우리 바리톤 고성현 씨와 국립합창단의 무대로 준비했습니다. 힘찬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 자제분들의 입시를 한번 또 치르신 분들은 혹시 아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지난 2006학년도부터 왜 웃으세요? 갑자기 시험이 생각나서. 저도 시험은 언급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2006학년도부터 수험생 필적 확인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도입된 첫 해에 수험생 필적 확인 문구

사연에는 김영랑 시인의 시 바다로 가자 가운데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 이 문구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험생, 그러니까 시험이 다 끝난 후에도 이게 SNS상에서 3,500회 이상 리트윗되면서 이제 엄청난 그런 독수 있다는 그런 무한한 에너지를 아마 준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국립합창단의 기획공연 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마지막 곡으로 이 바다로 가자를 준비했습니다. 본래는 우리 광복 또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 곡인데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뭐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곡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곡과 함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긴 시간 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가 특별히 의미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 서정시인 두 분의 그 명시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재탄생된 작품으로 만나본다는 의미도 크지만 또 여러분께서 너무나 뜨겁게 호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박수 쳐 주시고 함께 이렇게 호흡해 주신 이 순간이 아마 이 자리의 의미를 몇 배로 더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국립합창단은 오늘 이 무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참신하고 너무나 기획력이 돋보이는 그런 무대들로 여러분의 그 기대에 이제 부응을 한다고 하니까요. 믿고 많은 관심과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국립합창단의 기획공연 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끝곡으로 바다로 가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줄기에서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5: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6: 국악하는 10대들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차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차사발. 우리 한국 차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두 개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막내로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쁜 직업 물려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0: 대한 선조 은근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가마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1: 난 생을 다할 때까지 할 셈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다니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가가지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 우선 초대 때는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죠? 다 됐으면 길이를 이제 재서

참 옛날엔 뭐 하루 종일 한나절을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응?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왜 쳐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예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어머니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본격으로
2: 놀러오세요.
3: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 일본이 이거.
5: 아.
0: 멋지고 좋구나. 남동여에 따라 남.
6: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7: 국악하는 10대 때.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수백 년의 시간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고택의 아름다움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남아있어 품격을 더해줍니다. 전통 가옥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자연을 닮은 외관과 함께 시대를 앞서갔던 집주인의 사상과 철학,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흔히 집은 건축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완성해가는 미완성의 공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와 정신이 깃들어 있을까요? 새소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한마을에 고즈넉한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시행단입니다.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살던 집인데요. 조선 초기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두루 거친 명지상이 살았던 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아담합니다. 검소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은 청백리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단출한 외관에서 오히려 당당한 기품이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 고려의 용맹한 장군과 조선의 명재상이 대를 이어 800년 이상 같은 자리를 지켜온 맹시행단은 정면 네 칸, 측면 세 칸, D자 모양의 건물인데요. 중앙에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방이 있는 소담한 구조가 주인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이겨낸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뜰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맹사성이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맹시행단이라는 이름도 이 은행나무 아래서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맹사성은 이곳에서 단소를 즐겨 불었다고 하는데요. 강호에 묻혀 유유자적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최초의 연시조 강호 사시가도 호젓하게 만년을 보낸 이곳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1: 강호의 가을이 찾아드니 물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물 흐르는 대로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이라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로다.
0: 시문에 능할 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맹사성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아악을 정비하고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악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맹사성은 이곳에서 당대의 재상이었던 황희, 권진과 함께 교류하면서 각각 세 그루씩 모두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고 나란히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구계정 삼상당이란 두 개의 현판이 돈독했던 세 사람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0: 아쉽게도 600년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있는데요. 쓰러질 듯 휘어진 허리가 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1: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살았던 고택. 맹시행단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는다. 조선시대 최고의 요직을 두루 거친 고관대작이 만년에 살았던 집이 세 칸, 네 칸의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다니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에는 맹시행당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고택이 있는데요. 대를 이어 명가의 맥을 잇고 있는 해남 윤씨 종택 노구당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비자나무가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뎌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노구당은 전라남도 남아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집인데요.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인데요. 윤선도의 4대 조부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노구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 잎이 우거질 때 내리는 비라는 뜻인데요. 여름날 집 앞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초록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노구당이라고 하고요. 또 담장 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같다고 해서 노구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채인 노구당은 효종이 윤선도에게 하사한 집인데요. 원래 수원에 있었던 것을 해체해 그대로 이곳에 옮겨 다시 지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고산 윤선도. 그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은둔의 시간을 견디고 많은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숱한 명문 종가 중에서 노구당이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유교적 이상향을 갈망해 노구당과 월림을 조성했지만 유학의 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흐름과 가치를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대의 요구를 짚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포용력이 바로 예술명가의 비결이었습니다.

남도 끝자락인 해남 연동마을에 있는 노구당은 우리 문화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의 고향인데요. 고산 윤선도가 사랑채를 짓고 시구를 떠올렸던 풍류 공간이자 공제 윤두서가 한국 회화사의 최고로 손꼽히는 자화상을 그린 화실이었습니다. 또 다산 정약용과 남도 화단의 시조인 소치허련, 차 문화의 성인인 초이선사도 윤씨 지방과 인연을 맺으면서 노구당에서 활약했는데요. 노구당이라는 이름처럼 싱싱한 빗방울을 조선 문화판에 흩뿌렸고 그 역사와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고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아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으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바람 소리가 시가 되어 머무는 곳. 조선 후기 학자였던 주재성의 고택에 있는 연못, 무기연당입니다. 보통 별당에 있는 정원은 종가보다 규모가 작은 편인데 무기연당은 규모나 건축물의 미감이 종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주재성은 연못의 이름을 국담이라고 하고 자신의 호로 삼았는데요. 연못가의 서당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풍룡루,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누각입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듯한 정자 하완정인데요. 자연의 삶을 어찌 벼슬과 바꿀 수 있겠는가는 주인의 단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만 무기연당은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고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입니다. 주재성은 1728년 영조 때에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의병장이기도 하죠. 무기연당의 무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 정신을 닮은 글자라고 합니다. 무기연당은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고 괴석을 쌓아 산의 모양을 본떠 놓았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적 세계관을 담은 연못입니다.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주재성. 그는 하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의 하완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장수로서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은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주재성.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겠다는 선비 정신이 무기연당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고택들은 대부분 명망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동학농민운동이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심을 얻은 집안이라는 방증일 겁니다. 평소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양반 가문들은 환란의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집을 건사할 수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검증을 거친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나 이익보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선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민 만석군, 학자로서 높은 경지에 올라 미래를 준비했던 재상, 그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삶의 공간을 우리는 명가 고택이라 부릅니다.

정갈한 마당 한가운데 소담하게 핀 모란꽃이 양반의 기품을 닮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통 가옥,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18세기경 추사의 증조부가 지은 집으로 우리나라 양반 문화의 정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물 사이에 돌계단과 축대가 균형 있게 들고 나면서 세심하게 짜맞춰져 있어 고택의 기품을 더합니다.

곳곳에 걸린 현판과 주련을 통해 추사 글씨의 파격적인 조형미를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비 내리는 후원이 고택의 운치를

고고함이 배어있는 추사고택,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온 듯 합니다.

높은 소설대문도 담장도 없이 활짝 열린 고택 장독대에 항아리가 즐비하게 늘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곳. 300여 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의 명제 고택입니다. 고택과 역사를 같이 하는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자연 가림막이가 되고 아름드리 배롱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명제고택은 조선 숙종 때 지은 대학자 명제 윤중이 살던 양반 가옥인데요. 그 호를 따서 명제고택이라 부릅니다. 명제고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원스럽게 개방된 사랑채에 누마루 창문을 열면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0: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명제 윤중은 숙종 임금이 무려 18번이나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모두 사양해서 백이정승으로 불렸는데요. 생활 또한 너무나 청빈해서 명제 고택도 제자들이 지어준 집입니다. 대쪽 같은 성품과는 달리 비우고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풍이 후손까지 이어져 동학농민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고택이 소실되지 않고 300년 넘게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1: 내 집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기에 담을 두르지 않는 것이요.
0: 현재 윤중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어온 내림 음식의 깊은 맛을 장 담그기 문화를 통해 계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마음 따라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명제 고택에서 선비의 정신과 지혜 그리고 배려를 배웁니다. 시대와 지역은 달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명가 고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실천이 따랐다는 점인데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낡은 석가래와 빛바랜 현판을 달고 있어도 여전히 빛나는 명가 고택,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전국을 돌며 민중들의 시름을 달래주었던 유랑 예인집단 남사당패. 다양한 공연으로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왜 남사당패는 있고 여사당패는 없는 걸까? 남사당패는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풍물과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집단이다. 남사당패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4,50명의 연희자들로 구성되었다. 남사당패의 남사당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일까? 여사당의 반대말일까? 우선 사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당패는 본래의 불교의 포교와 사찰 운영을 위한 건립을 위해 가무와 기예를 행하는 집단이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예를 팔며 떠돌게 되었고 유랑예인 집단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집단보다 공연의 수준이 높아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흡사 오늘날의 대중스타와 같았다. 묘기에 가까운 기예를 선보이는 남사당패. 정말 여자는 없었던 걸까? 사당이라는 말은 본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 아래 여성 예인인 사당이 중심이 되고 남성 예인인 거사가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당연히 여사당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1:1이지만 실제 연희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사당을 업고 다니는 등 잔일과 관리를 맡았다. 그럼 왜 여성 예인은 사라진 걸까? 사당패는 누리판 형식인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사당패는 어디를 가나 인기를 끌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당패가 나타나면 남성들이 사당의 노름을 보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많은 양반들은 사당을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글에서 사당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들의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관에서는 사당패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점점 활동할 무대가 좁아졌고 함부로 마을을 출입할 수도 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여자 대신 외모가 예쁜 소년이나 청년이 여자 분장을 하고 사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남자 사당, 즉 남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명성과는 별개로 사당패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이들이 가진 슬픈 이면이다.

그리요.

제일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지만 못하고 죽어요, 사람은 다. 바람처럼 뭔가 얘기할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슬프지만 슬픈 게 슬프지 않게
1: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다.
2: 굿은 말 그대로 그냥 굿인 거예요. 좋아도 굿, 슬퍼도 굿.
0: 저는 여전히 굿쟁이에요, 그냥.

진도가 이런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 예술을 제대로 보려면 진도로 가라. 15년도 그때 우연히 진도 음악에 좀 빠져갖고

0: 제가 어릴 때도 우리 할머니께서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굿을 많이 했어. 그 소리하는 모습이나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볼 때 어릴 때도 뭔가 이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굿을 하면 일어났으니까 그런 정도로 굿에 미쳐 있었지.
1: 남석이 동생이 이 전화기 보고 깜짝 놀라서 사방에 연락을 하는 게 1300명이 넘어 전화가. 그 동생이 아주 오지랖이 넓어 남의 봉사를 잘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예요.
0: 여기 분들은 돌아가시면 씻겠어? 오늘 안 씻긴디야? 이렇게 물어. 그게 이분들의 말이야. 당연히 100% 씻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2: 장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시신은 실은 안치실, 냉장실에가 있고 빈소 앞에서, 영전 앞에서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3: 자, 지금부터 우리 정 씨 오라버니 시킴을 할 건데 만약에 조문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개의치 마시고 조문하십시오.
0: 시킨다는 건 정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있었던 건 다 없었던 걸로 해. 이게 마지막 다 씻겨내는 의식이 시킨 굿이라고. 여기서 12시까지 해주고 또 새벽에 저 집에 가서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라면 타 지역 단골들도 불러.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0: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우울한 상태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였는데 묘하게 이제 내려오는 길부터 정말 아름답고 여기 왔더니 그때 가을인데 억새풀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묘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심정적인 그런 상태로 진도를 오게 됐죠. 차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양쪽에 차가 쭉 서 있다 그러면 제가 가다가 시동을 꺼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징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그 징소리 따라서 들어가서 시킨 곳을 볼 수가 있었어요.
1: 어느 정도였다 할까? 외부에서 진도에 무작정 이렇게 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킨 곳을 좀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삼박하는 동안에 그 하루는 어디선가 시킨 곳을 해요.
0: 그때는 계속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급속도로 이 20년 사이에 정말 이게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0: 내가 27부터 나빴어. 27부터 날마다 아프기도 증하고 이제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고 진도 보살들은 다 찾아다녔어. 그래도 암도 못 맞췄어. 또 해남, 서울
1: 합심하고 접심
0: 안 가본 데 없어.
1: 12명은 신임입니다. 자중하시고 진정하시고
2: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저거 어디서 경산도서 왔다는데 그 보살한테 좀 가봐라 그래서 거기를 간께는
2: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이 문디 가서 쇠빠질면 진자고 진자 왔냐고 그래서 왔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한게 기분 나쁘던 마 신이 다 와갖고 있는데 그렇게 멍청하게 그러고 있었냐고. 조상이 오시면 텔레비 이렇게 화면 지나가게 살짝살짝 비춰요. 아파서 온 사람은 그쪽이 아프고 저쪽이 아프고 아픔 쳐져걸래. 내 몸으로 지기가 와버려요. 그런 게 알고 약 먹고 죽은 사람은 약 냄새가 펄펄 나고 물이 안 넘어가고. 그때는 남자가 많이 했었네. 응?
3: 아 그래요?
0: 응.
3: 어떻게 나오나요?
0: 응. 남자를 셋을 봤네.
3: 셋이요?
0: 응. 좋았더니 나빴더니 남자를 셋을 만났다 이 말이요.
3: 셋을 만났다?
0: 응. 그런 적 있어 없어?
3: 태명이요?
0: 응. 사귀었다 그 말이야.
3: 아. 응. 글쎄요.
0: 몰라?
3: 예.
0: 이거 큰 줄 있고 작은 줄 있지.
3: 응.
0: 선이 삼형제인데
3: 응.
0: 이것은 아기를 낳으면 없어져 버려. 죽어뿐다 그 말이야. 못 키워. 두 개 밖에 못 키워. 내가 한참 때는 그 1년 통계를 해보면 다 쓰고 저금 통장에 들어간 돈이 한 2억씩 들어갔어. 하루쯤 자면은 밭 한나 야단마리를 사고 넌 단마지기를 사고 그랬어요. 아침은 많이 안 먹은 게 약 먹으려는 게 먹는 거야. 혼자 부다고 누를 때 외롭고 불 안 쓰지 않고 있으면 혼자 들으려면 외롭고 그런 체면 많으지. 우리 애기들도 있고 일은 해야 되고 깝깝한 게 죽어보려고 안 보면 대거지라고 죽어보려고 방죽 세 번 들어갔어. 눈을 안 뜨고 그 깔아앉지 앉아보면 될 거인데 눈을 떠보면 그 얼굴이가 내 얼굴이 물에가 비친 우리 애기들 얼굴이더라고. 그래갖고 못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차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친정도 다 잘 되고 큰 집도 작은 집도 다 잘 풀려서 다 잘 살아.

0: 그런 때만 해도 이 굿굿이 엄청 많이 할 때 희게요. 보통 약간 7-8시간을 가요, 굿판을. 그러다 보면 날 셀 때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1: 병마가 있을 때나 또는 그 집안에 큰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사를 했다든가 이런 때 전부가 이제 그 굿을 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가 전부 신으로 이렇게 그 처리가 되죠.
2: 진도는 섬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작은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진도만의 어떤 문화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3: 자연환경이죠. 풍요로운 어떤 농사가 가능하고 또 남는 인연
4: 재산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예술을 좀 더 향유하고 판매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1: 1909년에 안건 견훤이 벼파 앞에서 전쟁을 했고 또 1270년에 삼별초가 강원도에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여몽연합군하고 삼별초군하고 그걸 쭉 퇴치하면서 전쟁을 치렀고 또 명량 대첩을 또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동학 때도 마지막 격전지로 해가지고 진도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진도는 그야말로 전쟁, 모든 전쟁을 다 겪은 섬이에요. 진도는 항상 죽음이 옆에 있는 그런 그 속에서 주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하고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항상 고민을 했으려고 보지요.
3: 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걸 이제 조금 더 예술로서 향유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진도의 DNA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5: 진도는 그런 기반들이 예전에 그랬어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6: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님이시죠. 박덕인 할아버님 계시고요. 그때가 1800년이거든요. 1800년도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문헌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50년으로 봤을 때 제가 5대째라고 봐야죠.
7: 원래 얘기를 박물관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집이에요, 이 집이. 진도식 김굿의 어떤 막 그 의미 같은 거, 막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와서 그냥 우리가 인사 올리는 곳이에요. 사진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셨고, 아버님이 또 쓰셨던 무구들, 무구들 중에 중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항상. 이 징은 박병희 선생님이 제일 사랑했던 징이고 또 우리 할머니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징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번 누가 이거를 팔라가더라고. 이거는 파는 징이 아니잖아요. 뭐 가격을 뭐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근데 지금도 보고 있으면 항상 이 앞에서 경외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연장에서 공연돼 보면 사람들이 다 이 징 소리를 한번 들으면 또 듣고 싶다고 그래요.
8: 서방에는 백제의 지신 복방에
6: 피하고 싶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을 보고 자랐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온 거죠. 갑자기 한꺼번에 확 멋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습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쌓여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제2의 박병천으로서 제가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책임감이 무겁죠, 당연히 그거는.
4: 어디가?
9: 선생님 복 공연 보러 가.
4: 어디로?
10: 전류요. 하고.
4: 어디 절?
9: 양영호 씨 어디 가세요 지금?
10: 선생님 이제 오산에 오신 거예요.

0: 중학교 2학년 때 사물놀이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냥 농악하시는 선생님인 줄 알고 만나 뵀었는데 자꾸 이상한 가락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푹 빠졌죠. 아, 저 감우악이 아주 멋있고 독특한데라고만 생각을 했지 제가 그거를 하고 살 거라고 생각 못했죠.
1: 2000년 즈음이라고 봐야 돼요. 커서 만났을 때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뭐 소꿉놀이 친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는 톰과 제리에서 서로 싸웠고 나는 뭐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그런 오빠 동생 같은 그 그냥 톰과 제리 같은 그런 관계로 있다가 묘하게 이게 같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연희과야. 연희과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 아무리 엄숙할라 해도 엄숙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뭔가 캐릭터화 해야 돼.
2: 네.
3: 예. 네.
1: 이해 갔어?
3: 네.
1: 좀 밝게 하자.

0: 박배 선생님께서 실은 중매서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되는구나. 잠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이게 둘이 살 수밖에 이제 없는 운명이 된 거지 이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고단은 부부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뭐.
1: 일도 안 들어오고 내가 더 아프고 이제 산에를 가자고 마음을 참으라니 못 둬.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오늘 산에 가자고 그런 거이다 그러고

0: 신령들 모시고 사는 것이 무서워. 새로 산다고 안 하겠어. 나는 매듭 하나 풀고 잡다면 인간 못 산 거. 못 산 거 그 거장 풀면서 갔어. 한이겨서. 근데 아무리 풀어도 안 풀어지게 그거는.
1: 야. 일이 세 개가 들어오는데 조금 복잡한 일이고 네 개, 다섯 개가 들어오고 다 안심하고 자중해서 다 오늘 잘 왔구나 그래야. 그래. 호호 이놈.
0: 보호사들은 저머리에서 내가 저머리에서 구설하게 되면 날짜를 뭐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단골에 가는 자리를 못 가요. 어찌 못가 전만 해주는 거예요.
2: 전문 점쟁이한테 하고 구순 구쟁이한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도 말이거든요. 전바지는 전만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은 점을 보고 뭐 어떤 몸에 강신이 내려서 신이 내려서 어떤 뭐 점을 보고 뭐 어떤 뭐 행위를 하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진도에서의 단골은

0: 지극히 학습적인 무당이에요. 집안 대도를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어받아 오는 그런 과정, 그런 집안만 쓸 수 있는 무게의 이름이에요.
1: 자주 가는 식당이나 가게가 있으면 우리가 나 이 집 단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집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 우리 집 단골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신뢰가 형성된 관계. 단골은 우리 집에 밥 숟가락 다 알고 몇 개인지 알고 모든 가족의 생일 다 알고 어떤 과정으로 커왔는지 다 아는 분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 주치의가 있는 그런 셈이죠.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리해주는 분. 그런 분이 오셔서 이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감정이 담기는 거죠. 감정으로 이걸 쓰다듬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2: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지막 단골의 자손들인데 애기들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이지 않

0: 여기가 신청 자리인데 왜 문을 잠가놨네요?
1: 예. 어제 뭐 하시려고?
0: 아니 사진 좀 찍으려고.
1: 온 밤낮 너무 집을 사진 찍는 거.
0: 여기 아주 역사가 있는 집이라 그러지.
1: 예?
0: 역사 있는 집이라. 마당이 이렇게 넓으니까 마당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어지간한 행사는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신청이 없어질 무렵에는 일반인들도 여기서 그 예능을 많이 배웠던 모양이에요.
2: 동아일보 1936년 1월 1일자 판에 진도 신청과 진도의 무녀들에 대한 그 기사를 보면 많을 때는 약 60가구 정도의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학습을 하고 연말을 하고 최신 정보 같은 거를 나누었던 그런 교류의 장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3: 신청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가장 이제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재인청.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집안의 사람들이 성인 남녀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내기도 하고 공적으로 조직돼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인청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구어놓은 다양한 예술 전통들을 전승하고 또 파급시키고 전수활동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유명한 예인들은 그 당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되게 세습으로 그 예능을 이어갑니다. 무게는 무게끼리 결혼을 하면서 역시 예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요. 일종의 무게 네트워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단골판을 토대로 무업을 지속시켜 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됩니다.
0: 이 체육은 여기 있구나. 진도 현지소사 1988년
4: 진도 단골 조사를 할 때 초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단골한테 진도에 판이 몇 개나 있었는가 옛날에 그랬더니 한 80개 정도 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판을 전체를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세를 내줄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그 단골댁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2: 진도는 진도읍과 기타 7개면이 있는데 그 7개면 중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렇게 그 나누어서 그 단골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단골이 거주했던 지역으로부터 약 2km, 멀게는 6km 정도까지 자신의 그 관할권으로 많이 소유하셨던 분들이 뭐 600에서 800개의 그 세대를 관리를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뭐 적게는 한 150세대 이렇게 그 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4: 단골판은 절대적인 자기 관할 영역인데 특히 이제 그 영역이라는 의미는

0: 구술하는 사제로서의 권한을 침해받는 것은 이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 그 일종의 농사예요, 농사. 그런데 그 농사를 침범해갖고 자기들이 땡전에 한 푼 안 들인 사람들이 그거 와서 이제 또 돈을 벌어갖고 가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술하는데 쫓아가서 이제 혼돈 내기도 하고.
0: 한예 씨는 단골판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아주 강한 분이죠. 그런데 한예 씨가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중립이 와서 구슬했다. 이제 이 얘기가 들리거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아주 그 벼르고 있다가 딱 둘이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한예 씨가 아주 그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죠. 얘기가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은 쬐굴 것이다. 조심해라.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 단골판이거든요.

0: 장군을 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저바위가 제일 쉬운 게 드럼이고 그러다 보니까 드럼을 제자에 가고 그랬어요.
1: 같이 젊어서부터 같이 우리 그룹 밴드를 했어요. 업소에서 진도에 유용업소 술집 처음에 생길 때 거기서 같이 4년 동안 같이 합주를 했어요. 밤에 야간 업소에서.
0: 그때다만 해도 이 국판을 다니는 사람들이 언어를 함부로 대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외부로 나가서 이제 밴드를 하게 된 동기가 또 거가 있었고 그때 나이가 27, 28?
2: 18일 날이요?
3: 장지원이가.
2: 아, 지원이? 왜 18일 날 뭐 한대요?
3: 몰라. 18일 날 공연을 좀.
4: 지원이하고 소영이하고 하나씩 매겨봐. 갈게요.
2: 이렇게 하면 돼.

0: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진도를 봤는데 80년 때 그것이 그 진도 씻긴 곳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면 아마 전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전수생으로 돌아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1: 지금 박병원 선생님이라고 한 분 살아 계시는데 형님하고 내가 그 30년 같이 굿바를 다녔는데 지금도 형님은 굿바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안 해요. 생로병사를 다 담당한 사람들이죠. 참 보기 드문 직업이죠. 근데 그분들이 무지무지 홀대를 받았다는 거. 그 무시를 당해도 이 음악이 지금까지 있어왔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돼.
2: 만년 자가요. 집에 차 있어도 차 안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이제 밀어줘야 돼 이것도. 자 들어가세요.
3: 단골레 새끼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단골레 새끼. 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굿쟁이 그러면 다 무당이라 하고 좀 이상하게 봤단 말이에요.
4: 아버님이 그 전에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당신도 그 단골레 자식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에 뭐 복싱도 하시고 누구 패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당신이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했대요. 그냥 어린 마음에 반항심에 하셨겠지.
5: 처음에 조사를 할 때 1970년 중반 이런 때까지만 해도 단골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 앞에서 사용을 못했어요. 심지어 단자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0: 미신이고 비과학이고 한다라는 온갖 편견의 굴레를 다시 집어세워놓고 차별하고 천시하고 하대해온 기나긴 역사, 최고 예술가라고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그 불편한 시선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있으니 언제까지나 낙인 찍힌 좋은 글씨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가.
1: 근데 그렇게 천대시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단군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버리는 거잖아요.
2: 보통 웬만한 사람은 카네기홀을 못 써요.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공연을 한번 했거든요. 지금도 나는 그것이 가슴이 뿌듯하고 지금도 그 기쁨을 안 잊혀져요. 아, 내가 이걸 접하길 잘했구나.
3: 진도는 여자들이 대부분 다 해요. 밭을 많이 밀죠, 밭.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요. 노래를 순도 노래로 부족을 삼고 살았지요. 밤마는 이 세상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4: 24살 먹은 팔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44이고 우리 큰 딸은 24이고 그래갖고 다 못 산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좀 하고 삽니다. 그 선생님 만나고는 그 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내가 배워주라고 얽매였죠, 선생님한테. 나는 선생님을 엄마로 삼고 그 함 선생님은 아버지로 삼고.

0: 애호 담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애호 담는 그 사설을. 우리 선생님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구다는 것이 재밌고 아무튼 좋아요. 선생님 그 멋으로 해서.
1: 아, 여기가 예. 최정래 선생님, 예. 최민천 선생님께서 사시던 예. 네, 집이네요. 예. 아, 예. 아드님이 현재 살고 예, 있다고? 예, 예.
0: 선생님, 예, 맞습니다. 어미. 예. 내가 사다 준 꽃 죽여버렸구만. 예. 선생님, 조금 담았습니다.
2: 나 짜장면 먹고 자는데 짜장면 시켜다 먹을까?
3: 짜장면?
2: 예. 시켜다 뭐, 먹을까요?
3: 뭐 때문에?
2: 선생님 잡순 나오면 시키려고 그러지. 잡술 거이죠?
3: 나는 못 잡순게.
0: 절대 안 할란다. 안 하실란다 합니다. 돌아가실 무릎에 댄게 우리가 이렇게 시국이 이렇게 말하자 들면 이런 그 멋이 단골래 그런 걸 안 따질 줄 알았으면 큰딸을 지킬 텐데 우리 큰딸이 너무 고상하게 짜놨다고 하더라고요.

0: 비웃든지 말든지 나는 나다. 너희들 세상은 너희들 세상 살고 나는 내 세상 산다. 그래, 그래갖고 살았어요.
1: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한국과 일본의 영적세계, 사후세계, 유령, 귀신 등에 관한 이제 관심이었어요. 가장 많은 세습무계에 대한 자료와 세습무당의 뭐 후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진도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상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 풀네임, 전체 성함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김은 동그라미, 김 동그라미 석, 이런 식으로 성씨만 있고 분명히 세습무계예요. 세습무계인데 당신은 절대로 나는 단골내 출신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거품을 물면서 부정을 해요. 이게 지금 진도 세습무계의 현실이거든요.

0: 성우신데 예.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어. 그래서 준비를 안 했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가시고 보니까 네. 너무너무 허무하고 사손들하고도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마누라고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냥 대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려.
1: 세습무에서도 강신무적인 한 가지는 있어요. 가족이 원할 때는 신대라는 걸 잡히게 만들어요. 그걸 신의대라고 그래요. 그거를 몇 가닥을 모아서 잡게 만듭니다. 이 신대를 통해서 신이 강신이 될 수 있게끔 불러들이는 의식이 있어요. 청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2: 제일 실하고 깨끗한 것만 골라요.
1: 제가 지금까지 구술해 보면서 가족들 중에 분명히 한 분에게는 꼭 내립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가족에게 내리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0: 저는 붓을 하면서 코가 안 풀려? 저 코가 왜 안 풀리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해서 결국은 코를 풀거든요. 근데 강신무들은 코가 안 풀리면 뭐가 맺혀 있다는 걸 알더라고. 아버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딱 한 번만 신이 내려온다면 딱 한 번만 내가 받아보고 싶다. 정말 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만 나한테 내린다면 내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진짜 딱 한 번만 그런 기운이 왔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구슬할 때 한 번만 나한테 내리십시오 하고 정말 뛰어본 적도 있어요. 안 내리더라고. 안 내리더라고.
1: 태순모는 노래 가락으로 표현하시는 방법이니까 저희하고 구판에서도 많이 다르죠. 저희는 이제 신령님 실리는 대로 하는 무당들이고 망제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 먹고 싶은 것도 저희 몸을 빌려서 먹고 놀다 가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0: 예전에는 말 그대로 강신무들이 살짝 하대를 받았대요.

0: 시스무들은 구슬하고 집안 대대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 배워서 그러니까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고 장단을 알고 춤을 추기 때문에 춤이 예쁠 수밖에 없고
1: 굿판 자체가 달라. 그건 뭐냐면 시스무들, 단골들은 전형적인 음악이 있고 제도권에서 공부했잖아. 보살 무당들은 신의 말인가 즉흥적이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좀 이상하게 보는 거지.
0: 지금은 저희 같이 세습무들이 거의 힘이 없어요. 지금은 세습무들이 거의 살 자리도 없어졌고 시킨꽃 그러면 야 그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 무속 그런 거 싫어 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2: 세습무는 그러니까 가락, 소리 이걸로 사람들의 애안을 달래주는 한풀이면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화의 거리가 별로 없어지고 이제 구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강신무인 저 또한 지금 청을 배우고 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공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3: 문화재 종목들은 매년 한 번씩 공개 발표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발표회를 평가를 해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보유자나 전수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잘못 돌아가는 것이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거죠.
4: 시킨 곳을 보는데 이 넋 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넋종이를 가지고 그 후손 머리 위에도 올려놓고 지존으로 넋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넋이 지존으로 이제 따라 올라가서 이 이제 이별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안 보내드리고 꼭 붙잡고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느꼈고 그걸 시킨 곳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돌아가신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이별시켜주는 그런 장치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때 완전히 우리 어머니를 보내드렸거든요. 시킴 통해서 남의 시킴 곳으로.
3: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새로 들어오는 그런 전수생이라든지 그런 전수생들을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연행에 참여시키는지
5: 나 숙여주려고? 아 미치겠네 참말로. 여기다 꽂아보라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도 상품권인데?
6: 아 진짜요?
5: 알았어. 아이 근데 석장 갖고 오냐 기왕 다섯 장 갖고 오냐.
4: 평소에 살아갈 때는 예, 무의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쉽거든요. 그런데 굿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돌아가신 분과 나의 관계, 영혼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준다. 그런 점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다.

0: 뭐 이런 상황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같이 춤추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곳이에요.
1: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잔치예요. 그잖아요. 근데 진도분들은 독특한 이 장례 문화가 사람이 죽었다 해서 가서 아이고 아이고 울기는 거예요. 그지만은 마지막 보낼 때는 즐겁게 보내요.
2: 영원 한번 해봅시다.
1: 슬프지만 슬프지 않고 기쁘지만 기쁘지 않게. 그게 식김이고 마지막 보내는 과정까지의 망자에 대한 예의다.
0: 1차적으로는 망자를 잘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부시라고 생각이 돼요. 죽음을 잊지 못하고 가족의 어떤 이별을 계속 아파하면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로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굳이 앞당겨주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줘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걸 위해서 구슬을 하는 겁니다.
1: 처음에 들고 나오게끔 하고
3: 대나무를 여기서 무대 뒤에서부터.
1: 그렇지. 아니 여기서 무대
3: 여기서 내 따라와 나오게. 아니면 수연이가
1: 먼저 가야지.
3: 수연이를 앞세워. 오케이.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돌면서.
1: 그치? 그렇지. 편한 대로.
3: 음악적인 뿌리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제가 이제 클래식 기반의 연주자지만 제 나름의 음악 세계를 이제 찾고 발전시키고 싶은 이제 욕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있어서 한 큰 뿌리를 발견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죠.
4: 같이 축궁적인 연주를 할 때 약간 대화하는 것만, 대화하는 것만 똑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어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 서로 다른 색깔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번에는 뭐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뭐 우리의 전통 악기, 거기에서 저희 뭐 목소리 이런 걸 가지고 콜라보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거 지켜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이대로 묵혀 있으면 나만의 시킨 곳이지 결국은 이거는 도태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앞에 산에 단풍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이 털을 또 일궈 놓으신 또 예수를 또 여기서 그만큼 활동하시고 여기서 또 뼈를 묻으신 분들, 그 박씨 집안의 그 종갓집의 그 어르신들 오늘 날 받아서 시킨 날이에요.

제사상 올리고 오시는 손님들 접대할 수 없어가지고 사서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조상님들도 자손의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너도 묶여있고 나도 묶여있고 아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연결성이 서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풀고 가자는 겁니다.

0: 굿이 이런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품어내고 울고 싶을 때 울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살을 풀어가는 겁니다. 참 지금껏 부모님도 그러셨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남을 위해서 잘 되라고 빌어주고는 살아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굿을 해왔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만 조상님 고접 다 모셔놓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우리 조상 우리 정말 우리 잘 되라고 빌어주는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1: 하지마오.
2: 씻김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만을 씻기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나 자신 또 굿을 의뢰한 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살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굿은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지죠. 다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이 자리는 다 그렇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 눈물 속에서 모든 해 풀자, 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0: 이 세상 살면서 단골로서 나는 굿쟁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다 모든 걸 다 불사르고 다 불태워도 마지막에 그 불씨 안 나로 남지 않을까.
1: 식임 굿이 다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새로운 의미로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2: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건강만 하면은 죽는 날까지 굳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3: 그래도 저 엄매가 보살 되어서 그래도 잘 산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0: 과연 저는 어디까지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살아야죠.

0: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일본이 이거 아
2: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3: 국악하는 10대 때

요가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요가 수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자 요가의 시작을 열어주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는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합한다 라는 어원을 가진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조절하여 정신의 안정과 깨어있는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련법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요가는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으로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가는 쉽고 단순한 운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몸의 근육을 함께 단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은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다양한 요가 동작을 배우고 따라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응용 동작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 올리고 발등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에 오른발을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들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눌러주고 이번에는 오른발 45도 왼발 앞으로 마시면서 두 팔 위로 쭉 내쉬는 호흡에 손 받아 왼발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가닥 밀어내면서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걸어 들어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다리 쪽으로 숙여주고 무릎을 접고 마시면서 손 올려다 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첫 자세로 돌아옵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혀봅니다.

높일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지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굴럭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청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16살 때부터 지금 83세니까 60년이 넘었죠.

이것도 끼고 이것도 춘향목이 이것도 춘향목이고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춘향목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연면이거든요. 연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0: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고, 이게 하나하나 디자인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렇게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2: 그런 것은

쇠기 치면 날 테니까 그걸 걱정할 거 없어. 조기에 딱 조여놓고 쇠기 치면 된다. 예. 걱정할 거 없어. 예. 이만해도 잘했어. 좀 털 나오고 있지 않니? 이거 보고 눈곱 졌다 그래. 예? 이거 그냥 다듬어주면 돼. 오삼촌이 수덕사에 스님으로 계셨었어요. 그 오삼촌 배라 가끔 갔죠. 근데 그 저희 법당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목재만 서 있는 것만 봐도, 세우는 것만 봐도 나도 저거를 목재를 달아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장에서 입문해가지고 시작했죠.

0: 징이라는 것은 너무 얕게 파면 안 되고 국살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이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그 우리나라 청어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0: 오빠가 봄 갔다면서? 이거는 확 핀 연꽃과의 피어오르는 연꽃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죠.
1: 잘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몽우리.
0: 네, 그 피어오르는 거고 이건 확 핀 거고.
1: 네. 네. 이게 이건 목단이고.
0: 목단에.
1: 제가 미나리 그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는데 선생님 작품은 너무 매끄러우면서 세심한 것 같아요.

작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참 부질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해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청호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몇천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는 맞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벗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벗 만들기 태어났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다시 어떻게 모르겠네.
1: 네, 한번 써보십시다.
0: 우리 필정은 요 붓이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 붓은 염소털하고 소털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0: 아, 그러시군요.
2: 그러니까 쓰기가 참 좋을 겁니다.
0: 예. 아유, 저는 이 분만, 우리 필장님 분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0: 네. 네. 작가는 뭐 붓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0: 그래 이거를 벗기니까 어때요?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그러면 다 나가버리죠. 새거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0: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들다 보니까 털 거르기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재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처럼 빳빳해 쓰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셔요. 붓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제가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제가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전통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더 이상 바랄 건 없죠.

0: 한국음악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줄기에서 엄청 불어 나와요.
1: 자, 본격으로
2: 놀러오세요.
3: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 일본이 이거
5: 아.
6: 멋지고 좋군 낯. 분안동 여에 따라 나.
7: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8: 국악하는 10대들 파이팅!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잡놀이는 재밌고 뭐 악기는 잘 쉽고 그거 회복하고 있습니다.
1: 관객들한테 많이 박수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 칭찬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0: 준비해갖고 두 가지 다 해보고
1: 제가 체크를 해볼게. MRI 들어보고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삼티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음악 치료의 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0년 정도 사물놀이를 이렇게 음악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두각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작 음악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함께 했고요.

실제로 대나무밭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쫙 붙여서 멋있어요, 대나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대나무보다 약간 불규칙하냐. 혼자서만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0: 기쁨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안 좋은
2: 거죠? 형이 안 좋은 거죠? 고맙습니다.
3: 3분이 좋아합니다.
4: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5: 되게 비싸고.
6: 더 비싸요.
7: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훈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8: 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9: 배우 전화!
4: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8: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더 공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래요.

0: 살 줄기에서 엄청 부여 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2: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일본이 이거.
4: 아.
0: 멋지고 좋군 낯. 부남동녀의 딸아나.
5: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6: 국악하는 10대 때.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주간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악방송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에서 2차 제작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선정작은 국악방송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살아있는 시간 기류의 명인입니다. 매일 다른 지역별 명인과 사회자의 대담 그리고 사도사색의 무대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사직 왕예재단 백성의 땅이 열립니다. 천지의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자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의 두 재래악을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충청과 전라, 강원의 신명으로 문을 열고 경기와 경상의 정교한 가락으로 깊이를 더한 뒤 황해도의 웅장한 의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기획공연 지금 비우다 여유입니다. 국악의 울림을 따라 지나온 감정을 비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쉼의 순간을 만나보세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처럼 우리 음악으로 일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존경스럽죠.
1: 그렇죠.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도는 이리 관지 충서 이의라.
1: 오도는 이리 관지 하나의 도로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다. 너에게는 그런 도가 있느냐?
0: 아직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1: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구나. 무엇이냐?
0: 궁극의